0: 섹시한 암흑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전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지구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척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소심한 인생이군.
1: 됐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며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넌? 찾았다!
2: 야, 머리는 좀 식히셨나?
1: 이 자식이!
2: 가자,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3: 아버지!
4: 블러드 윙에게 추천드려요!
1: 그런 날 구속하지 못해! 자, 인스펙터!
4: 블레인 노바! 솔리드온!
5: 크리스트 씨!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탄 기간에 해낼 줄이야!
6: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티의 백신 연구 덕분이지 피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의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우리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5: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6: 그건 내가...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0: 지원자라고?
6: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0: 알겠네. 나이트그래폰
7: 곧 도착이야!
5: 솔레이유는 괜찮아요?
8: 준비는 됐어.
9: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8: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블로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막힌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덕에 모두 사라지는 게 나아.
0: 블로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기나긴 전쟁, 대지와 함께 전문.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 마.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원.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 원족은 대대,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켜오도록 부탁받아왔다.
0: 네? 대체 누구에게?
2: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메탈브레스의 의미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어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가고.
3: 야하! 블레이온!
0: 그의 옳지 시간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루카가! 난 블레이온이라 데스매치를 해야지 않겠나?
4: 그런 걸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0: 들리지?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4: 지구에 대해서 다 이겨야 될 거 아니야?
5: 널 찌른 거 미안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6: 야! 블루카!
0: 진실이야!
3: 블루카!
4: 거져간다.
7: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으니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씨는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8: 모두 피해!
9: 꼼짝아 테러!
10: 여긴 통행 금지입니까?
7: 너희가 휘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된 대제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의 신이 대제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드 카드몬. 너희 또한 메탈 카드몬과 탈을 뽑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지는데 파멸은 완성!

0: 안녕하세요. 거기 멀쩡 하셔라.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수령하시렴. 더 있으면 안 된다고.
1: 뭐야?
0: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2: 베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나간 감염된 자는 그 힘에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체로 와 사관하더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의 그 뒤틀림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냈어.
3: 안돼.
2: 해냈군. 비록 지옥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4: 블러드윙 대동.
2: 똑바로 마주하겠네. 밥보다 제일 든든한 이불이야.
3: 지금부터 기다리지 이겨다.
2: 그만 놔줘. 데스크림.
3: 블레스트레인.
2: 크로스오버.
3: 승리야. 타겔럭 세덤.
5: 승리바에로 알파.
6: 감사 인사는 너도.
5: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7: 이런 날도 다 올 거야.
4: 너희들 성공했구나.
8: 피닉스 파이어 닭의 실험도 끝났어.
4: 피닉스 파이어!
9: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11: 준! 어둠을 무너뜨리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4: 알겠어. 블루캅,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얘들아, 블루캅을 되찾아줘! 펜터보렛, 타이거, 세덤! 인페르나이 인가! 그라울!
11: 발자국 나아가는 거야.
4: 나이트 웨이퍼 타켓 세덤. 다키온 크림 오브
11: 할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4: 돌리던 세덤. 아웃레이지
11: 모두가 준과 함께 하겠다.
4: 블레이온 세덤. 파이어로어
11: 블레이즈.
4: 그게 맞는 거래. 블루캅이 돌아온 것 같은데?
3: 믿고 있었어.
7: 응답의 때가 미뤄진 것뿐이다.
4: 이번에야말로 그랑 블루레온으로 막자.
8: 안 돼, 준. 너 혼자서 더 이상은.
12: 걱정 마. 나랑 함께하면 돼.
4: 이 목소린 설마.
11: 솔레이온.
12: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11: 그래, 이 말썽쟁이야.
12: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4: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12: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11: 가자.
4: 괜찮지?
8: 물론이지.
11: 블레이, 내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를 답해줄 거야. 미라, 우리들의 미래다.
7: 왜 저 빛이 이 땅에? 아니, 이럴 수 없다.
11: 인형하신가? 악의 신양반! 형제!
3: 용들이 안돼!
7: 욕망의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6: 궁금하나?
11: 내 맘이 되어!
8: 너?
4: 돌아왔구나! 블루캅 블레이온
11: 슈페리얼 유나이트.
8: 여긴
13: 저는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8: 당신은
13: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에게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 내일을 위해
4: 그냥 블루레온 인터니티 세럼.

0: 잠깐, 태양?
1: 예쁘다.
2: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3: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1: 집어삼키려라. 말려버려라.
2: 이터니 스킬
0: 내게 고풍과 원한이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넌 그걸 먹이서 막힘을 기르는

0: 지킨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 끝에 있는 것이다. 잉크라는 구원 따위.
1: 터지키 블레이즈!
0: 거절한다! 내게 먹이를 바쳐 나를 배부르게 하라.
2: 잠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
0: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1: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3: 그래.
1: 블루캅, 이번에도 부탁할게.
0: 응?
1: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0: 하나로 구하라!

0: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봉인!
2: 저 반응!
3: 블레임 노바.
2: 막힌 안성의 비밀을 알고 있었나?
4: 그래.
3: 사실인가?
4: 사실이다.
2: 알겠어. 너 이게 무슨?
3: 빈일은 맡길게.
1: 응? 블루카! 어디로 가는 거야?
3: 이 증오의 화신을 놓으면
2: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1: 무슨 소리야!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3: 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1: 안 돼! 싫어!
3: 그래도
2: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너 보자, 준!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2: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1: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2: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1: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3: 세나야, 여기 있니? 아! 아우!
4: 에? 마리 팀장님! 팀장님!
3: 아야야야. 이한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5: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3: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5: 찾으셨어요?
3: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5: 고맙습니다.
6: 자, 차례대로.

0: 네,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2: 응?
1: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어? 설마? 어?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2: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봇가 되었다니 말이야.
2: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2: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지금 뭐가 웃겨요?
3: 이안, 세나, 메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4: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1: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돌받아요.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 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나리를 찾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불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6: 네. 나리는 찾았나요?
5: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5: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대답해봐.

0: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1: 엄마! 아빠!
0: 제가야, 어긋니! 대답해봐! 분명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어딘가에. 어? 저 문?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1: 파이어 로봇.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1: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1: 무서워! 도와주세요!
0: 무서워.

0: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쟤는 지금 날이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1: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1: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야.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0: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 설마?
2: 엄마, 아빠.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5: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1: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3: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4: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더 이상 두렵지 않아.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2: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2: 네.
3: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2: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미안해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4: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2: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3: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5: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메가 등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3: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5: 네!
3: 세나야, 너는...
2: 저도 갈게요.
3: 세나야!

0: 요아! 뭐야?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1: 우리끼리라도 가자.
2: 응. 피닉스, 액션!
3: 이카로스, 액션!
4: 허큘리스, 액션!

0: 나는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으세요!
1: 야, 하이알로보!
0: 안 돼!
1: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2: 발전실이요?
0: 사라!
3: 확인해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4: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있다. 1리터의 함정인가?
5: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3: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맙소사.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뭐지?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2: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3: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4: 제가 돕죠.
2: 자네, 여긴 어떻게?
4: 이안에게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5: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4: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5: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6: 다치지 않았니?
0: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찾았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7: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8: 우리 사이에 뭘.
9: 잘도 빠져나왔군요. 이건 어떨까요?
0: 괜찮아?
8: 자, 이제 내 차례야.

날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을 날아야만 하나! 나는 나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0: 마린 팀장님과 제이님이 함께 개발하신 타이탄 슈터의 맛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제이 녀석, 새총놀이를 한 이유가 있었어. 응.
1: 이건 뭐죠?
0: 한 번 더!
1: 제가 맞을 것 같나요?

0: 그만! 이것도 피하나 볼까?
1: 이간.
0: 저는 다음에 계속하죠. 그럼 이만. 타이탄 슈터 성공.
2: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3: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2: 아저씨, 고맙습니다.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은 세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4: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요.
2: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6: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5: 물론 부모님들 역시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쳐!

장철수 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9: 내가 한 시간에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사람구 상수리로 10-15.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비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청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라 하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오길 씨, 잡숫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 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 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오길 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6: 이게 뭔데요?
7: 제가 그 말주변에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어설플 낍니다. 보고 엉망이 뭐 버리피도 되고.
6: 나중에 에? 읽어볼게요.
7: 아, 그럴래요?
8: 주문하시겠어요?
6: 그냥 아무거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요.
7: 옥길 씨, 28번 파란 버스 보이지요? 내릴 때는 돌이 방지.

0: 빨간감 반 도토리 그려진 거 그거 딱 보고 내리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1: 전종국 씨, 여기 다니는 버스 저거 하나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내는 올라가 아이예요. 바보도 아이고. 이제 출퇴근할 때 이래 따라오지 마세요. 숨 막힌다 가이. 내일 보자. 기사님, 이거 28번 버스 아닙니까?
2: 28-1번 아인겨. 젊은 세대가 와 이래 정신이 없노?
3: 아휴, 오케이씨.
4: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 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잉교.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탈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기라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5: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1: 고건 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5: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6: 승리해, 얼른 타셔.
4: 무슨 노치 빼는 줄 알았다.
5: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 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7: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5: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7: 네.
5: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4: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아찔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장사를 쳐 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5: 여기서 더 파보려면 소은 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 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8: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5: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4: 뭐고? 어디서 많이 보던?
6: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4: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갚으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우려고 했는데.
6: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4: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5: 예.
4: 그래서 말인데, 거두리 회원님.
5: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1: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갚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오모,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다니까나.
4: 뭐고? 언니 아는 화도 안 나나?
1: 어?
4: 화 나지 그러면.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1: 아니, 소은 총각은 와 안 왔노?
5: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4: 아니다, 소은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5: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4: 우리 회원님, 바늘 부러지겠네.
5: 예.
1: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6: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8: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6: 야야. 에이, 정없는 가스나.
1: 언니야, 시작됐다!
4: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뭘가 시작됐는데?
6: 시작했다고!
4: 설마, 모기 특공대 뭐지?
2: 모기 특공대?
4: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있다요. 이게 은근 꿀알밤기라.
2: 돈도 주나요?
4: 하모! 아침에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원!
2: 아쌤,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4: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0: 유명한 대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1: 언니야, 모기특공대 맹예훈장 주는 건 와 빼는데.
2: 명예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 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0: 조리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3: 아닙니다.
4: 기옥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3: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0: 그자, 꿀할 말하니까.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조리 회원님.
3: 재미 회원님?
0: 오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5: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2: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 민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0: 공정이 매널 다수군. 우리 회원님, 힘들면 천천히 와요.
1: 괜찮습니다. 이거 무슨 노인네들이 지치질하나. 이게 무슨 꿀알바야. 알량한 크림빵이랑 3만원으로 노동력 자처하는 거지. 우스운 지옥길은 자기한테 맡겨두라더니 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을.
2: 저기요, 제가 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귀엽대. 자,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4: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우리의 목표는
5: 어떻게 저없이 그렇게 잘지내시는 건데요.
0: 자, 먹자.
6: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1: 맛있습니다, 선생님.
0: 그렇지. 날도 꾸물이 한개 비도 올 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쌤이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6: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0: 야, MZ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간다. 갓 G.O.D.
6: 남들보다 빨리 갓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0: 뭐라 카노이 가수나가.
1: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0: 주지는 잘 살더나.
6: 그럼요.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0: 유니버스?
6: 유마트 만든 회사.
1: 잠깐요.
6: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4분자 교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 교실 몸이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1: 그만! 제발 그만해!
6: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0: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6: 이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두리 회원님?
1: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7: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8: 아, 여보세요.
1: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샘씨.
7: 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네 좋아하는 잡채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뭔땐 가수나.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9: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7: 뭐?
9: 나 잡채 좋아한 적 없어.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아깝슨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와.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6: 밥값을 해야지.
7: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8: 웰컴 투 충칭.
9: 최저임금이 23위안이래요.
10: 네. 69위안 들었습니다. 15,000원.
11: 충칭이니까. 근데 진짜 싸다. 아, 너무 싸다.
10: 1,800원.
12: 어때?
13: 말아놓지 마라!
14: 제거
15: 뿌야! 선물. 한자로 선물이다.
5: 시시. 예쁘다! 오!
13: 우와. 우리 방에서 보면 좀 예쁘겠다.
16: 왔다, 우리 거.
5: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13: 아, 저거 뭐야, 나.
5: 무섭다, 무섭다. 바닥 닦아야 되고, 난간 닦아야 되고, 노란색 바닥까지.
11: 아니, 난간 나가서, 난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이거?
17: 我们的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公司就没办法如何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

0: 아니, 구멍 나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한 시간 6초, 와.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 원, 아니야, 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응. 짜요.
2: 오,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3: 처음부터 괜찮아졌어.
1: 확실히 나지.
2: 진짜. 그렇지.
3: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에? 손뼉 밀치기? 이거.
3: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嗯，还可以，做的比较。
3: 뭐있다뭐묻었다난간어떻게
1: 왜안되죠
2: 아좋다아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2: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3: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3: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비나
3: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물도벌어서
3: 물도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5: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6: 저희는물한모금도안사드리려고해요
3: 아이거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시고큰일나
5: 어제아끼셨어야돼요
7: 이거는너할수있나내생각에이거에밑에보이거든이거를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요.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0: 啊，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进行擦拭。哇，
2: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然后他忙完了之后，然后你就忙下面的那个。哎，这个地方拍不出来。啊？
0: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거
3: 好. 这个下面的这个边角。
0: 예, 구석구석하겠습니다. 好.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3: 然后就顺着那个纹路，然后。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해야죠.
3: 네, 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
0: 아, 하고. 아, 오케이.
3: 现在就不会重复工作了。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어, 혼날 때 됐어. 어?
4: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다 했어.
3: 어,
4: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 왜 싸우는 거?
4: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3: 여기까지.
4: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哎，对，哎，对对对，就是这个姿势，然后拖他。你之前是做什么的？저
2: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3: 아, 그래서 그 이상수구만.
4: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0: 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더는도.
1: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럼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谢谢. 지금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2: 나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3: 오, 잘 됐네.
0: 다행이다, 다행이다.
2: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0: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4: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2: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0: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2: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0: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줬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1: 그렇지.
0: 이런 걸 진짜 좋아.
1: 깨끗하다, 깨끗해.
0: 깨끗하게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2: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0: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1: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나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0: 맞아, 맞아.
1: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2: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0: 그래도 너무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1: 고생했어요,
0: 오빠. 고생했다, 고생했다. 저는 많이 좋아졌어.
2: 저는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5: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2: 이거 QR로 넣어주는구나.
0: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지 알았어.
1: 나도, 나도.
5: 네.
1: 들어왔어, 들어왔어.
0: 들어왔다.
1: 와, 谢谢.
0: 谢谢.
5: 고생했지.
2: 밥 3시간. 와, 이거 밥값 하기 힘드네.
1: 밥값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2: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5: 正好你们可以利用今天的劳动成果，然后给自己换取一杯咖啡，犒劳一下自己。
1: 선배님이 직원 할인 되니까 여기서 커피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먹을까?
2: 아니야, 딴 거 먹고 싶어. 달고, 단 거.
1: 단 거.
0: 물도 없나? 나는.
1: 그냥 물, 맹물. 있다, 있다.
0: 다행이다.
1: 오케이.
2: 와, 잠깐만. 물이 앱장인데?
0: 왜?
2: 너무 비싸잖아.
0: 아, 비싸?
2: 앱장. 프랑스 물.
0: 근데 할인되잖아, 아닌가?
2: 이거, how much? 3,000원이에요. 영국 조그만 거.
0: 이게 조그만 거가 이게 3,000원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2: 이건 얼마예요? 파인애플 우롱티. 이거 다 마시면은 우리 만원 나가.
0: 아, 그럼 하지 말자.
1: 그래, 그럼 하지 그럼 말자. 막 먹지 말자.
0: 하지 말자.
1: 그래, 가자. 谢谢, 땡큐.
2: 谢谢.
0: 물 비싸다.
2: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0: 비싸다.
1: 그니까. 그래.
0: 근데 어저께도 밥이 만원에서 우리 먹었잖아.
2: 그러니까 밥 한 끼 만원에서 지금.
0: 그럼 막 이거는.
1: 야,
2: 대박이다, 대박.
1: 우와, 오빠, 이거 봐봐요. 와. 우리가 닦은 거 저긴가?
0: 그래, 맞아.
1: 와, 보람이 있네. 아니, 이제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보니까 여기 바깥쪽에 좀 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0: 그러면 그랜드에서 먹어야지.
2: 다음 식당 무조건 이렇게 싼

0: 거 찾아볼게. 어. 한 끼 한 16,000원?
1: 1인당 16?
0: 아니, 안 되잖아.
1: 3시 16?
2: 3시 어. 어. 충분한 것 같은데,
1: 그래? 오케이. 어, 고양이다.
3: 오. 아, 야, 이 계단. 진짜.
0: 오늘은 노마라 데이.
1: 노마라 데이.
0: 내일은 호구 한 번.
1: 좋지?
0: 저런 데도 뭐 괜찮겠다.
1: 뭐냐, 이렇게 테이블 이런 야장 같은 것도 괜찮네.
3: 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

0: 와, 여기도 봐봐.
1: 어?
2: 뭘 말아?
1: 어?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다.
0: 아, 그러네.
1: 아.
3: 마라, 마라. 마라. 아, 뿌 마라, 뿌 마라. 셰셰, 셰셰. 걱정 많이 했는데.
0: 아, 거기서 뭐 한다, 진짜 또.
1: 되게 목욕탕 있는 것 같다, 근처에.
3: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1: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약간 여기 남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0: 완전.
1: 여기 또 들어간 맛집이 있나 봐. 우와. 우와. 밥맛 더 돌겠는데?
3: 미치겠다.
1: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0: 동네가 진짜 좋다.
3: 우와, 이 그림 봐. 너무 예쁘다.
0: 너무 예뻐.
3: 설마 올라가야 되나? 충칭이 계단이 많게 유명하대, 산악지역이라.
1: 그래, 그렇다면서?
3: 책이
1: 있더라. 충칭이 산악지역이랑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다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3: 아니, 성원이 왜 이렇게 빨라?
1: 오빠 운동이던 사람이잖아.
3: 아, 너무 빠르다.
1: 와.
0: 이런 거 맛있는 거 같은데?
1: 소세지.
0: 소세지 그거. 아까 그거.
1: 만두 파는 데도 있고.
3: 아, 배가 너무 고픈데 나?
1: 배고프지, 나도.
3: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0: 여기도 사람 많네.
3: 여기 식당인가?
1: 여기, 여기 식당인가 봐. 여기 뭐야?
0: 자기 알아서.
3: 우와. 뷔페. 여기 마라 없다.
1: 마라 없어?
3: 여기 먹을까?
1: 여기서 먹자.
3: 싼 거, 싼 거.
4: 산스.
3: 산스, 흑스. 다 먹게 됐네, 그냥. 우리 그냥 주시네.
4: 아. 네, 산스.
3: 어? 싼매.
4: 산스.
3: 싼 거 산스?
4: 예,
5: 便宜.
3: 아, 스, 好.
4: 对,
3: 1인당 2,000원이래.
5: 아, 1钱,1磅.
3: 와, 진짜 싸다.
1: 좋다, 1인당 2,000원.
3: 아, 나는, 난 30이라 그래서 1인당인 줄 알았는데 다 해서
0: 다 해서.
4: 1인당
0: 오케이, 오케이. 谢谢.
3: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1: 밥 먹어보자.
3: 우와, 메뉴 봐.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뭔지 알아?
1: 그거 오빠 강낭콩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3: 아, 이거 그거잖아.
1: 토마토 계란.
5: 최태.
1: 아.
5: 최태.
1: 아.
0: 아,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사람 많은 이유가 있네.
0: 아, 그러니까.
3: 맛있다.
1: 한식 뷔페 먹는 느낌이야.
3: 아니, 밸런스가 맞아. 고기랑 야채랑 다 있어.
0: 또 마라도 더 없으니까.
3: 또 일하고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도네.
0: 이거 2,000원 하면 진짜 대박이다.
1: 이게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0: 그렇지.
3: 시장 분들이 많이 먹네.
1: 그냥 걸어가면서도 다시 식사하시네.
0: 근데 확실히 그게 이런 문화니까 좀 신기하다, 진짜. 뒤에 보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지, 그지.
3: 그러니까 2,000원인데 무한으로 주니까.

0: 아유,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1: 에밀리 好不好吃呀? 에밀리 好不好吃呀?
2: 아주
0: 아주
2: 아주 아주 아주
3: 아,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0: 맛있지?
3: 어, 제육 같다, 제육.
4: 제육 볶음 먹는 느낌.
3: 어. 그럼 또 오늘 한 끼 6천 원밖에 안 썼네?
4: 대박이다.
3: 그럼 아까 그냥 마실걸.
0: 와, 생각해봐. 아까 그 쪽만 거.
4: 대박이다, 대박이다.
0: 말도 안 돼.
3: 와, 다 드셨어.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난 반만 다 먹었는데.
0: 넌 반대야.
3: 네. 어, 밥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5: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4: 메뉴 중에 이거 청경채요. 볶은 거 같은데 맛있다.
0: 저는 돼지고기, 콩을 낳은 돼지고기가 있었거든요, 콩. 아. 그게 맛있었어요, 저는.
3: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해.
4: 시금치
0: 다 맛있어, 다 맛있어.
3: 다 맛있어.
0: 조금 짜긴 짜지만.
3: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0: 아, 그치.
3: 밥값은 하네요, 진짜.
0: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서 집에서 닦고 다시 오면 그냥 앉으면 모르잖아, 그치?
4: 또 몰라.
0: 그치, 모르지.
4: 그리고 배고플 땐 그 꼬치 아저씨한테 갈게.
6: 전송, 뭐 이거 전송.
3: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7: 谢谢.
0: 아, 그래, 잘 먹었다.
3: 제일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7: 그래.
3: 아,
4: 다
0: 먹었어.
3: 谢谢.
0: 아, 당연히 가져가지.
3: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
0: 물 나랑 맞아.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3: 형님 안 먹히네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4: 좋아.
0: 거기 아까 가게 있었거든.
3: 여기 커피 팔 것 같은데?
0: 어, 이런 데서 커피 파는 것 같은데.
3: 커피? 커피? 커피, 쿠퍼, 쿠퍼. 아,
4: 이런 거 하나씩 먹어볼까? 이게 뭐지? 아우, 아우. 일위안. 야, 이거 일위안이래.
3: 일위안이야? 나.
4: 어.
7: 여기가만. 세 개. 싼 거.
3: 싼 거?
0: 아, 그러면, 아, 너. 이걸 할게, 이거. 아, 이걸 할게. 이걸 해볼게.
4: 옥수수 하나.
3: 카페? 네요.
4: 좀 너무 크겠다.
7: 카페.
3: 아, 저거 마실래?
4: 커피 하나 먹자.
3: 어, 좋다, 좋다. 이거? 형님, 뭐 음료수 마실래요?
0: 나 물.
3: 여기가 우리 카페예요. 여기 이상 안 돼요.
0: 나 물만 마실게. 오케이. 어, 상관없어.
3: 젠부, 스,
7: 치엔.
3: 치?
7: 치?
3: 스치면은 3,500원? 오케이.
4: 이렇게 다 해서 3,500원이래.
0: 이것도.
4: 옥수수도.
3: 어머니, 옥수수. 옥수수까지 다 해서.
0: 짜다.
3: 스.
4: 谢谢.
3: 커피 좀 마셔, 이제.
4: 커피야, 너무 먹고 싶었어.
3: 그거네. 습이네, 습이.
7: 습이.
3: 일하고 나서는 원래 한 바퀴 갔다 습이 먹는 거거든.
0: 아니, 네가 먹으면 뭐? 이거 맛있어?
4: 그래. 호떡. 약간 호떡 같은 질감인데.
3: 아니,
4: 담백해. 오랜만에 사준 담백함이야.
3: 진짜 호떡인데 꿀 뺀 호떡.
4: 꿀 뺀 호떡인데 약간 술빵 느낌도 좀 나고.
3: 꿀 뺀 호떡인데 살짝 달려있는 느낌?
4: 아니, 그러면 여기가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니까 어제 옷 사고 싶다 그랬잖아. 옷 한번 구경해볼까?
3: 제가 아까 책자에서 좀 봤는데, 의류 도매 시장이 있어요.
0: 아, 그런 거 있어?
3: 단체복.
4: 단체복.
3: 옷 다 같이 세트로 맞춰서. 같이 다니면 좋지 않을까?
4: 이게 충칭 옛날 사진관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약간 사진 찍고 추억 남기면 좋을 것
3: 같아요. 82안이네, 1이네.
8: 충청의 대표 야경 명소.
9: 흥리야동.
0: 이건 괜찮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기하면.
9: 네.
0: 가자.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9: 그러면은 내일 옷 사고 사진 찍고 이거 흥리야동 보러 가면 되겠다. 야경.
3: 단체복 사고 사진 찍으러 가자.
0: 맞아.
3: 일사천리네.
10: 하나 둘 셋.
11: 배터리 교체하고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3: 작가님 몇
0: 차례?
3: 그만 안 찍잖아.
0: 가자.
11: 옛날에.
3: 220위안 남았네.
4: 오케이.
0: 220. 와, 많이 남았다.
3: 오늘 저녁
0: 아이스크림 먹을까?
3: 저녁 오면 되겠다.
0: 아이스크림.
3: 再见. 好，那个好，白干脆我地方说什么？

0: 느슨하 했다 나한테. 아, 씨.
1: 이 가게 아들님인 줄 알았다.
2: 완전 똑같아.
1: 완전 남대문 시장이야, 똑같아.
3: 씁쓸하, 목소리도.
0: 네?
3: 씁쓸하, 씁쓸하.
0: 씁쓸하?
3: 너, 씁쓸, 씁쓸.
0: 아, 먹었어요. 워츠, 워츠, 츠.
1: 너 이모야?
0: 어?
1: 너의, 너, 너의 이모야?
0: 그래, 편하게 말 걸지? 밥 먹었냐고, 츠팔, 츠팔.
2: 아까보다 커, 진짜 커.
0: 와, 옷 가게 봐, 와.
1: 와우. 또 여기 왔는데 옷 하나 안 살 수 없잖아. 아,
0: 그치.
1: 옷 하나 한번 사줘야지.
0: 한번 골라 사줄게. 여기 제일 비싼 게 50이야, 만 원. 나 여기 흥정을 못 하겠다.
1: 아니, 오빠,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와. 입는 거 어때?
2: 어, 상관없어, 나.
0: 상관없으면 마음에 든다는 소리는 아니네요.
2: 상관없어. 근데 원단, 원단.
0: 원단이 미쳤어.
2: 원단 진짜. 원단 진짜 대박이야. 원단 대박이야.
1: 아예 그냥 하와이안 셔츠, 하와이안 셔츠로 가야 되나?
4: 내가 저기 요 섹스. 저기 요 섹스.
0: 발음이 유독 찰지긴 했어. 그쪽만 좀 찰지긴 했어. 화려하네.
2: 그리고 이런 거 시원한 거 같아.
1: 오빠 바지 하나 사요.
2: 나는 이거를 사볼게.
1: 오케이.
0: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좀 비칠까봐.
2: 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어쩔 수 없지.
1: 아니, 오빠 블랙은?
2: 블랙은 근데 원단 안 좋아. 이게 이런 거 없어.
1: 아,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네.
2: 어, 멋있는데?
0: 오, 멋있다. 오,
1: 이런 것도 있고.
0: 잘 고른다.
1: 어, 이런 거
2: 이게 있네. 58이야?
0: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딱 그 예전 거기 언니 감성이긴 하다.
1: 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입어보셔도 돼요. 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입어보셔. 아, 예.
0: 좀 더 구경하고 올게요.
1: 아,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야?
0: 네, 예, 좀만 아.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1: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자.
2: 물어보자.
3: 잠깐만.
1: 어, 99위안.
0: 99?
1: 어, 너무 비싸.
0: 그럼 우리 세트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할까? 처음에 너가 고른 거.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됐어.
2: 자, 그러면 사자. 야.
1: 1, 2, 3.
2: 응.
0: 싼 거, 싼 거.
3: 싼 거.
1: 야, 가, 이거. 너무 비싸. 가던 집 가. 아, 너무 비싸. 야, 너야. 가.
0: 아, 여기 그런 데 아닌 것 같아.
1: 그래?
0: 안 먹어.
2: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게 눈이 안 되는 것 같아.
0: 많이 해봤잖아.
1: 그럼
0: 눈빛 보면 알아.
1: 그럼 결제해.
0: 경찰제야.
1: 그럼 가. 그럼 가.
2: 그렇게 해가서 얼마야, 그러면? 3만 원?
0: 3만 원. 오. 1인당 만 원씩.
2: 예, 오케이,
1: 셰셰.
0: 셰셰, 많이 받으세요.
2: 오케이. 오케이.
1: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갖고
2: 야,
0: 사진.
1: 그러니까. 사진 한번 탁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0: 보통 이게 남자끼리 오면 안 가거든?
1: 그렇지.
0: 또 너가 또 얘기해주니까.
1: 아, 진짜? 어. 아, 여기구나.
0: 오. 오. 야, 사진관.
1: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 작품이다. 와, 씨.

0: 이제 돼요.
1: 그래서 苹果 쓰세요.
2: 네. 苹果?
3: 苹果.
1: 苹果 보시고.
0: 지금 애플은 안 된대요.
2: 이 느낌.

0: 짱마위, 쪼른파, 홍금, 홍진파.
1: 홍진파, 이거
0: 있다, 있다, 있다. 와.
2: 진짜.
3: 어, 근데.
2: 입을 수 있어?
0: 형님 사이즈. 요가밖에 없어.
2: 절대 못 입어.
0: 왜, 왜?
2: 작아.
0: 한번 입어놔볼까요?
2: 팔이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안 들어가.
3: 팔이 안 다. 안 돼, 안 돼, 안 돼.
2: 이게 안 돼.
3: 안 돼, 안 돼.
0: 아유.
2: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아까 산 거 입을게. 어, 산 거 입을게.
0: 내가 그거 입지 뭐.
2: 어, 나는 이거 입으면 돼.
0: 쉐, 쉐.
3: 여기 앉아.
4: 이래도 작아.
3: 싹 다
4: 와우, 제일 큰 사이즈인데, 포익스인데.

0: 와, 좀 팔뚝 찢어지겠어. 좋아서.
1: 준빈이가 입으면 되게 미스트로 출연진 같을 것 같아. 오. 좋은데?
0: 아, 좋아?
1: 괜찮은데?
0: 저룸파? 저룸파?
1: 뭐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알았어요. 같이 가봐요.
0: 장만이 스타일로 해주고 가봐.
1: 오.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우와. 이게 속바지가 있어. 얘가 그냥 생판스야.
0: 안 볼게.
1: 아, 얌전히?
0: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1: 그래?
2: 오, 잘 어울린다.
1: 그래?
0: 야, 뒤에가 시상식이야.
1: 그래?
0: 야, 뒤태가.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뒤태가 백상이야.
1: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나. 거울이 없어. 아, 이렇게 생긴 거야?
0: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장만옥이다. 메이크업, 장만이.

0: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자야. 넌 무조건 부자야.
1: 부자, 완전 부자 아들. 어.
0: 근데 가게 주인인데 서빙 안 하고 포스기 앞에만 있는.
2: 가게 주인 같아.
0: 가게 주인, 어.
2: 오, 이거 형님 써요.
3: 오케이.
2: 오.
0: 오, 오, 오. 추. 멋있는데요, 오.
3: 아, 아직도 가져.
0: 아, 너 가져왔어.
2: 어, 진짜 80년대 화장.
0: 어이구. 그런 느낌이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모자를 찾는 중에 갑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계셔.
2: 사진 바로 인화되나?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머니 저 속도면은 한. 한 2주 뒤에 해주실 것 같은데.
1: 지금 청소하시는데.
0: 갑자기 지금 청소하고 계셔, 어머니.
4: 너 들어가서 한번 찍어.
0: 찍자, 찍자.
4: 가자, 가자, 가자.
2: 갑시다.
4: 어머니!
2: 플로우를 믿고 맡겨요.
0: 어, 그러니까 어머님의 표정 자체가 딱 장인 느낌의 그 표정이 있다.
1: 이거, 이거.
0: 아,
1: 아,
0: 아
1: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왼쪽.
0: 제일
1: 아저씨처럼. 아,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있어.
1: 아,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0: 밑에 다리 조심해.
1: 그러니까.
0: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1: 어,
0: 오케이.
1: 오케이. 아,
0: 이렇게.
1: 아, 또, 또, 또, 허리.
2: 허리 부서지겠어.
5: 그, 젠스, 왜 돌나, 하.
0: 네,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얼굴이. 디, 디, 디. 허리, 허리, 허리.
2: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오케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
2: 오, 잘 왔어.
1: 오케이.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0: 너무 이쁘대, 어머니.
1: 너, 야, 야.
6: 앞에 앉아주시고.
2: 내가 앞에요? 뭔 구도야, 이게?
1: 앞에. 어. 아, 시킨 대로 하자. 시킨 대로 하자.
0: 시키는 대로 하자.
1: 아, 시킨 대로. 나는 이 뒤에, 오케이. 여기, 여기 좋다, 좋다.
2: 무슨
1: 느낌? 아, 좋다, 좋다, 이게.
2: 이게.
1: 아, 니. 너, 너.
0: 오빠 뒤에 있어.
1: 가정사진. 가정사진. 가정사진 왔다.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1: 나는 무슨 역할이야, 너한테?
0: 누가 아들이고 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내가 너 아버지 되는 건가?
0: 어? 나보고?
1: 나 여기
5: 쳐.
1: 어? 아 다리
0: 다리 꼬고
5: 야 출라이 댐프랑 뭐 짜고 짜리야 하 또.
1: 아 앞으로 나오라고.
5: 네, 네, 네.
1: 또 이, 이,
5: 네,
1: 너, 너, 너도 이거?
5: 거의,
1: 이쪽?
5: 거의, 거의, 거의.
1: 너무 있어.
5: 네,
1: 아니 네. 너도 얼굴 얼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나도 이게 뭐야?
1: 이게 아니 얼굴 얼굴 이렇게 얼굴 어 그렇지.
0: 죄송합니다.
1: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

0: 씨씨.
1: 와아
2: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야야야야야 준비라 준비라. 와 씨씨.
2: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오, 우와.
0: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3: 진짜.
0: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씨씨.
2: 씨씨.
3: 씨씨.
2: 씨씨.
3: 다음에 또 오라고.
4: 같이 사진 찍고 싶네요.
3: 그건 우리가 돈 받으면 되죠.
2: 상위엔. 상위엔.
1: 아 없냐고.
2: 저 뭘까 좀 살까? 맞아?
0: 어.
3: 오케이.
0: 아까 샀던 그 음료수 또 사. 여기 또. 오래 좀 줄 거.
2: 아우치? 내가 아우치? 5,7,000원. 좀 비싸네. 수고하셨습니다.
0: 좀 쉬십시오.
2: 좀 쉬었다가 이게 맛있다 그랬거든.
0: 맞아. 추천해 주셨어.
2: 홀스빈스? 야, 이 잘못 샀다.
0: 왜?
2: 충칭 스트레인지 테이스트 홀스빈스. 무슨 충칭의 낯선 맛 말콩.
0: 그냥 말콩이 강남콩 뭐냐?
2: 아니. 무슨 어떤 과자에다가 스트레인지 빈스라고, 아 스트레인지 테이스트라고 안 넣는데. 드셔보세요.
3: 맛있어.
2: 응.
3: 아닌 것 같은데. 어우 매워.
0: 나 괜찮은데?
2: 어? 이게?
3: 약간 마라 같은.
2: 어 마라 마라.
3: 어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0: 나는 원래 남들이 맛없다고 하는 거 난 다 맛있다.
2: 아이씨. 어우, 어우, 끝맛이 왜 이래, 이거?
0: 왜 맥주 한 잔 짜증나?
2: 어.
0: 맛있네.

0: 뭐가 얀메이야?
1: 양메이가 삼, 어, 양메이다, 양메이.
0: 양메이. 이 얀메이야?
1: 양메이. 양메이?
0: 어, 얀메이, 쓰, 쓰, 쓰.
2: 양메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 나라, 이거. 양메이 너무 맛있다. 아우, 시원해. 맛있어, 양메이.
3: 나 과일 싫어하잖아.
2: 진짜?
3: 근데 맛있어.
2: 난 좋아해.
3: 난, 난 어릴 때부터 엄마 과일장사만 해가지고.
2: 아 맞다 맞다.
3: 중국집 아들이 중국 음식 싫어하는 것처럼. 맛있다 진짜. 그 맛은 여기 중국에만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 것 같은데.
2: 생년은이 6시 전쯤 시작이네.
3: 어차피 해 지고 예쁘다고 들었거든.
2: 좋네.
3: 내가 홍제동 맛집 검색해봤거든. 싹 다 허거 맛집이거든.
2: 어허.
3: 아씨 다 말하다 어떡해. 식당 찾고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4: 아니면 거기 가면 또 뭐가 있겠지.
3: 홍여동 가서 아 내가 걱정인 게 거기 너무 비싸다 그렇긴 했는데.
4: 아 진짜? 너무 비싸면 안 사고 또 다시 들어와서.
2: 들어와서 먹던지. 어,
3: 거기서 대충 간식만 먹고.
2: 그래 그래 그래.
3: 홍여동 가서 먹자.
2: 그래 그래. 우리 약꼬치 아저씨다. 꼬치 아저씨 밥 먹는다.
5: 아 여기 이렇게 돌아왔구나. 아, 어 삼겹살 거기서
2: 고기도 파네. 정육점도 있고.
5: 어, 어, 어.
2: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는 안 와가지고.
5: 맞아.
2: 근데 이런 팥빙 빙수 같기도 하고.
3: 마라 빙수인데?
2: 마라 또 마라.
5: 마라 빙수가 있어?
2: 마라 빙수는 진짜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0: 먹었는데 마라까지 있다?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중국 분들은 다 날씬하다니까. 따뜻한 차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1: 마라만 먹어서 나 설사해서.
2: 마라만 속 쓰려서 많이 안 먹었나?
0: 순환이 잘 되나?
2: 중층이 미남 미녀가 많은 나라 도시래.
1: 여기가?
2: 네.
1: 한 번도 못 파는데.
2: 오늘 젊은이.
1: 아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0: 확인하면 둘러보자 우리. 어.
2: 젊은이들 앞을 가고.
1: 사람 봐봐 사람.
2: 이게 근데 평일 밤이잖아 이게.
0: 그렇지. 대륙이다 대륙.

0: 갑자기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여기.
1: 진짜, 그치?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야, 어디부터 갈까, 우리?
2: 푸드 스트릿을 찾으러 가볼까?
0: Hello. 아,
2: 푸드, 푸드.
0: We want to try food. No, no, 마라. No, 허거.
3: No, 허거.
0: No, 不, 허거. 不, 마라.
3: 라면, 解放碑, 天桥对面.
4: 그런 건 없습니다. 포기해주세요.
2: 그냥 허거를 당신의 몸에 심으세요.
0: 여기로 가면은 맛있는 식당들이 많대.
2: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여기 음식점인가 보다.
1: 이건 안 매운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않아?
2: 여기 맛있을 것 같다. 여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0: 싹 다 마라 올라가 있어.
1: 아, 그러네.
2: 마라를 사랑해봐.
0: 아, 마라 먹을래? 먹을 거야, 지금?
2: 상관없어, 난.
1: 나는 상관없어.
0: 저는 상관이 있어요.
2: 그럼 고민해봐. 여기도 허거집이다.
0: 여기 허거. 허거집. 여기도 허거네. 허건데 볶음밥 주는 허거집. 저기도 허건가?
1: 다 그래. 이거 봐봐. 다 허거.
2: 다 허거야. 야, 준비라. 여기도 허거다.
0: 아! 여기도 허거고. 저기도 허거고. 계속 말하면 먹어가지고 제가 좀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데 이게 우리나라 편의점이나 카페 느낌으로 한 세 블럭 건너면 편의점, 세 블럭 보면 카페로 들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고 하나하나 전부 그냥 허거. 그 메뉴도 전부 똑같아. 완벽한 그냥 무슨 그냥 클론이었어, 클론. 네. 허거 아닌 집 없어?
2: 지금 허거 멘붕 왔어. 허거가 아닌 집이 없어.
1: 근데 아까 거기는 그나마...
0: 아니, 나 여행 유튜버야.
2: 그러면은?
0: 아니, 이런 여행지는 없었다고. 무슨 메뉴가 단일화돼 있냐고, 다.
1: 그러면 축하한다. 새로 나왔네. 새로 나왔어.
2: 콩글레츄레이션.
1: 축하한다. 축하한다.
2: 까만 보고 가.
0: 아니, 뭔 다 허거야.
1: 그래서 뭐 우리한테 오래 할 수 없잖아.
0: 한번 오기가 생기잖아요, 형님.
4: 뭐가?
0: 허거 아닌 집 찾아보고 싶다.
1: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 너만 그렇지, 너만 그렇지.
0: 아니, 도전 정신.
1: 아, 없어, 그런 거는.
2: 아니.
0: 말아 먹자. 시원하게 허거 먹고.
2: 어제 꽃이.
0: 여기 허거 아니다.
5: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6: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7: 찾았다. 배지밀.
6: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8: 진짜 맛있네.
5: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6: 배지밀 고단백 두유.
9: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족발이랑 약간 돼지갈비 느낌이 좀 있다.
0: 맛있겠다. 족발. 우리 고기 먹긴 해야 되잖아.
2: 그래, 단백질.
0: 좋다.
2: 이거 족발이랑
1: 이거. 이 세 개.
0: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아, we wanna try this one. How much is it?
2: 삼계탕.
0: 22.
10: 22.
0: 32. And this is not spicy?
10: No spicy.
2: Okay. Okay.
0: No 하자오?
10: No.
0: No chili.
1: This one? 아, 그래도 안 매운 거 시켰네.
0: 잘
1: 찾았네.
0: 마지막에 찾았다.
2: 안 매운.
0: 싸다, 괜찮아.
2: 응.
1: 좋아.

0: 밥 드세요, 형님.
1: 밥 세 개?
2: 아니요, 나는
0: 밥 두 포션.
3: 두 포션, 두 워터, 두 미네랄 워터.
4: 예스.
3: 원 코크.
5: 오, 벌써 왔어?
6: 오,
5: 벌써 왔다.
6: 벌써 빨리 왔어.

0: 맛있어. 땡큐. 땡큐. 이빨.
1: 이게 그 시래기 맛 비슷하다. 좀 짭짤한 새 시래기에다가 돼지고기 족발.
2: 짜사이. 어, 그거랑 좀.
3: 짜사이 같은 느낌.
4: 좋다, 좋다.
2: 와.
5: 37이라고 근데 다 해서?
3: 이거 돼지갈비 하나 더 시킬래요?
1: 맛있어?
3: 어. 나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시켰어.
1: 어, 잘했어. 돈 많아. 요즘만 사람이 많아.
6: 근데 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1: 여기가 내가 볼 때 노호거 존이야.
6: 그런가?
1: 다른 집도 노호거 없잖아.
7: 노키즈 존처럼.
1: 어, 노호거 존이네. 유일한 나의 안식처. 아,
6: 어, 이거는. 나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3: 아예 그냥 끓인 물.
1: 우리지 않았어 돼지고기를.
3: 그냥 살코기만 먹어야 될 듯. 나. 이거 많이 더 치울까?
6: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1: 짜장면인가? 아니네, 말하네. 이야.
3: 오빠 돼지고기 좀 주세요.
6: 아, 그래?
1: 고추기름 봐. 우와. 우와. 아.
3: 야, 말하다. 맛있어.
6: 맛있어.
5: 말아?
8: 짬뽕 소스 맛있다.
6: 어, 근데 안 뜨거워. 어, 맛있어. 어, 어. 이걸 맛있어.
1: 너무 말아. 말아 아니네.
6: 어, 갈리.
8: 갈리.

0: 안 매워.
1: 맞지마.
2: 땅콩 소스 맛이랑 탈비빔면 느낌.
0: 오, 맛있네.
2: 비빔면 느낌.
0: 이건 맛있어.
3: 전국 비빔면에 땅콩 기름 딱 뿌리는. 와, 진짜
2: 그런
3: 맛있다.
2: 느낌이야.
3: 진짜 맛있겠다.
2: 땅콩 느낌. 어머나, 땡큐.
4: 어. Present.
5: Yes. Yeah, you can mix it and have the brown sugar.
4: Oh, brown.
3: Thank you very much.
4: 와, thank you.
2: 시시.
3: 매점 간지.
0: 오, 서비스 좋았다.
2: 서비스 프레젠트래.
3: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0: 오, 그럴까.
3: 충칭이 진짜 되게 호의적이다, 사람들이 다.
0: 어때? 근데 매운 거 먹느라 더 맛있지. 그래서 있지. 어우, 좋다.
2: 상큼하네.
0: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2: 맞아요. 오히려 흑설탕이라서 너무 안 단가 봐요.
0: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가 얼마 남았어?
3: 가계부 내가 쓰고 있거든. 100위안 남았네. 많이 남았다.
0: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쉐쉐.
0: 쉐쉐.
3: 쉐쉐.
2: 아, 불 들어오네, 저런데. 저기, 간판 같은데.
0: 어, 슬슬. 어.
3: 우와. 저 배도 인기 진짜 많네.
0: 그러니까.
3: 배도 사람 꽉꽉 찼네, 저기는.

0: 난 이게 그냥 아예 다른 행성 같다니까?
1: 진짜로?
0: 응. 아, 멋있다. We are, we are.
1: Yeah, yes, please.
0: Picture, picture, please. Oh, yeah. Picture. 아, 이쪽도 이렇게도 멋있네. 저렇게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유명한 곳이네.
1: 경복궁 같은데, 경복궁. 아, 이거 다 빌려주네.
2: 너무 사람 많네, 이게.
1: 거의 강남이야.
0: 그리고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3: 야, 이거, 야, 귀, 귀, 귀.
4: 아, 클린, 클린이어스.
0: 클린이어, 클린이어.
2: 한번 해볼까?
0: 어, 한번 해보자.
2: 돈이 되면 가자.
1: 32원. 6,000원이면 괜찮아.
0: 자, 한번 해보자.
3: 아, 그래? 어, 이거 뭐가, 그래. 이게, 똑같이 하는 거?
0: 어, 6,000원.
4: 아. 아.
2: 근데 보이는 게 재밌지.
1: 오케이, 합시다.
2: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1: 귀 파봤어요?
2: 한 번 더.
1: 형님 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0: 우와. 저 처음 해봐요. 아! 어, 시원해. 확실히 달라. 제가 어깨에 묻히시는 거 아니죠?
1: 그거 네 귀야, 그거?
0: 내 귀야.
1: 많이 없다, 귀지가. 나 귀지가 없어.
2: 어, 네,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내 금 찾았어, 금 찾았어. 우와, 봐봐. 대박이야.
1: 우와, 성훈이 형 진짜.
2: 큰 거 있어. 아, 큰 거, 그거.
0: 우와, 완전 커. 아니, 성훈이 오빠는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어. 귀지가 커서 바뀌었나 봐.
2: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
1: 에? 우와, 집게로 끊어내.
2: 와, 대박이야.
1: 우와, 나 이거 쇼츠로 봤어.
2: 우와, 보여줘, 보여줘. 여기. 우와.
1: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우와.
0: 저게 뭐야.
2: 장난이네.
1: 형님.
2: 말 보지 마, 이게.
1: 말이 들려요?
2: 어, 말 들려.
1: 들렸어요, 이때까지? 들려. 꽉 막혀 있는데?
2: 어, 대박이야.
0: 우와. 딱딱해, 딱딱해. 이거 약간 거의 이빨 수준이라서 저기 지붕에 던지면 새 이빨 나듯이 막 그런 수준이야, 지금.
2: 야, 나는 아직 한쪽 귀 아직 안 끝났어.
0: 아직 한쪽 귀 아직도 안 끝났어, 오빠?
1: 번 돈 다 날리겠네, 성훈이 형 때문에.
0: 오!
2: 아이고, 아이고.
0: 오, 오빠!
2: 와, 와, 와, 와. 우와, 이것도 또.
1: 우와.
2: 이거 뭐야, 이거?
1: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2: 우와, 이거. 장난이,
0: 우와.
2: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1: 형님, 이거 조회수 1,000만 뷰 나와요.
2: 아유,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1: 우와. 너무 들어.
2: 오, 왔어.
0: 왔어, 왔어.
1: 와, 나 집게, 집게, 집게.
2: 우와, 오마이 가네, 진짜.
1: 우와.
2: 우와, 이게 진짜 크다.
0: 와. 어우! 아, 진짜. 오빠! 위를 왜 안 파고 산 거예요? 에?
2: 아, 모르겠어, 나도.
0: 이거 봐봐.
1: 야, 오, 화석이 나왔는데, 귀에서?
2: 와, 진짜 여기 가게 잘 왔다.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하러 와야 되겠다, 여기에.
0: 층층이에요, 귀 파러?
2: 어.
0: 머리 열어봐요, 오빠.
2: 아, 이쪽이야. 아, 어, 이거 두 개. 어,
0: 오빠! 냄새를 왜 맡아?
2: 아니, 어떤 냄새지? 궁금하지?
1: 어, 진짜 잘 판다, 근데.
2: 감사합니다. 어, 谢谢.
5: 谢谢. 量女跟谁知道?
1: 아,
2: 是, 계산해야 되겠다.
5: 你的是88. 加这个靓女的 88. 再加这个帅哥的 388.
0: 근데 여,
2: 뭐라고? 어?
5: 他, 아, 结实.
2: 그래, 내, 아니, 아, 그래서 내 거는. 그래서 이거만 이거
1: 10만 원 나왔는데?
2: 10만 원? 야, 내 귀에 10만 원 나왔다고? 왜요? 좀 안 쓸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 게
1: 아니, 그러니까 16,000원 16,000원
2: 10만 원
1: 형이 7만 원 나왔어. 7만 원
0: 16,000원 16,000원 오빠 이제 7만 원
1: 10만 원 썼는데 우리?
2: 야, 이게 아, 그 뭐야 사랑이한테 보내주긴 보내줬습니다. 뭐, 와우라고 그냥 한마디. 7만 원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또 좋은데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0: 야, 이거 해보길 잘했네. 야,
2: 가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내 귀였어.
0: 7만 원. 7만 원. 왜 3천 원짜리 양은 안 먹고 귀에다가 7만 원을 썼을까 우리가?
2: 그러니까.
0: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2: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
1: 내일 알바 형님한테 딱 끼어들.
2: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게.
1: 네. 11만 원 나왔어.
0: 야, 근데 너무 개운하다.
1: 아, 이거 뭐 개운했다니.

0: 어! 어!
1: 빨리
0: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이게 왜?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1: 아, 이게 그 재밌는.
0: 아니, 저기요. 아니, 좀 저기요.
1: 와! 와! 와! 이거 왜 이래?
0: 아, 깜짝이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1: 재밌게 편집을
0: 해. 뭐가 많이 밀려 있구나.
1: 까지.
2: 계속 빨리 와.
0: 어? 어머. 어, 이건 진짜 교도 선배님 같은데, 이거? 어? 선배님! 뭐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어? 어? 어?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오! 오! 오! 오!
3: 뭐야, 뭐야, 뭐야.
0: 네. 선배님,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3: 네.
0: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3: 정말로?
0: 응. 어, 이거 봐. 이 그 지도예요.
3: 이게 뭐야, 이게?
0: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3: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0: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증거 있어.
3: 네.
0: 오, 저기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3: 오, 에이.
0: 아, 있어봐. 그러면. 그러면.
3: 요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0: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다시 갔다 온다.
3: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0: 아니, 또 그러면 안 돼? 좋았어. 이러면 내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응?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침뱉지 마.
1: 뭐야 이 물질이 뭐해 여기서?
0: 침뱉지 마.
1: 침뱉지 말라고?
0: 침뱉지 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준비하고 와 이거.
0: 침뱉지 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근데 왜 이걸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아 간다.
0: 침뱉지 마. 침뱉지 마.
2: 한번 어디까지 한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잠깐만. 펭수.
1: 선배님.
2: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2: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 지금 여기가 백룸 맞죠?

0: 거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1: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0: 뭔가 이상해. 와,
1: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0: 근데 선배님.
1: 네.
0: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1: 네.
0: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1: 이 방이?
0: 어.
1: 시선이 느껴진다.
0: 시선이 느껴져요.
1: 카메라가 좀 많.
0: 아. 오!
1: 실제로 아니에요. 많이 보고 계세요.
0: 그렇구나. 네. 아,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1: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0: 그것이 아니고.
1: 아니야.
0: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1: 공간이 살아있다?
0: 어.
1: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0: 아, 또 시작.
1: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0: 어, 됐고요.
1: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0: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1: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0: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1: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0: 뭐야?
1: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0: 어? 저 뭐야?
1: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0: 어, 뭐야?
1: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0: 제가 걸어서 국토대장령을 한다고요?
1: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0: 잠깐만요.
1: 아, 이게, 오!
0: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1: 오, 너 살아왔어.
0: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1: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0: 나가자. 오,
1: 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0: 아니, 이건 또 뭐야?
1: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배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이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0: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1: 오징어 잡아봤어요?
0: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1: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0: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오. 떴어.
1: 떴어. 부력 때문에. 이거 부력입니다.
0: 부력이야?
1: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0: 전자기력.
1: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0: 이야,
1: 좋지 않습니까?
0: 좋은데요?
1: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0: 다시 떠오르지 말아라.
1: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0: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1: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0: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1: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0: 안 잡아!
1: 아, 재밌을 것 같은데.
0: 뭐야, 왜 또 떴어?
1: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0: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1: 재밌는데? 아, 재밌다, 이제.
0: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1: 여기?
0: 여기 또 노란색이야.
1: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0: 어, 저거 뭐야?
1: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0: 어? 어, 뭐야? 오,
1: 치킨 먹방?
0: 여기는 먹방 하는 데인가 보다.
1: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0: 그건 뭐야?
1: 아, 종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거워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0: 아, 이거 그거다!
2: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3: 다른 새 잡아먹잖아.
1: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0: 응.
1: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0: 어?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0: 응.
1: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0: 왜요?
1: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0: 응.
1: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씹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

0: 따라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0: 그렇죠. 치킨은 안 돼.
1: 근데 뼈 발라 먹으면 되잖아요.
0: 아, 발라 먹으면 되죠.
1: 어.
2: 순살은 괜찮아요.
0: 너겟도 괜찮고.
1: 어,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0: 어? 뭐요?
1: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0: 이거는 폐기.
1: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되는 거예요.
0: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1: 맞아요!
0: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1: 어?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0: 국토대장장 이런 거.
1: 그건 싫어요!
0: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1: 와. 아니, 너무 길어!
0: 끝이 없어, 뭔가.
1: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게 생겼어!
0: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어.
1: 제발!
0: 뭐야, 이거?
1: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0: 그러니까요, 야, 이게.
1: 아니, 안 무서워요?
0: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아, 여긴 또 뭐가 있을까?
1: 어? 집이다!
0: 오!
1: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0: 오, 그러네요?
1: 어? 이거 우리잖아!
0: 어?
1: 아니, 뭐야?
0: 뭐야, 이거?
1: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0: 전원도 안 꽂혀 있어.
1: 뭐라고?
0: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1: 아니, 그게 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0: 녹화된 거 아닐까?
1: 어?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0: 어? 그러네?
1: 아니, 그럼 뭐야? 여기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어? 선배님은 진짜예요?
0: 저요?
1: 어?
0: 진짜란 무엇인가?
1: 어?
0: 잠깐만, 진짜란 말 어떻게 정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여기 있으면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오토마, 출근은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이니다. 제발.

0: 종편. 이것은 안녕하세요.
1: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0: 네, 첫사랑.
1: 들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0: 저희 이상형은 눈도 크고.
1: 나인가?
0: 입도 크고.
1: 나야.
0: 바로
1: 쌤은 못 됐던 거예요.
0: 여기 앉으세요, 학생.
1: 네?
0: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4: 오마르드.
5: 아이고.
3: 세상의 모든.
6: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3: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6: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아의 오기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우리 정말 잘 봤습니다.
2: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3: 아니.
2: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2: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막차까지 사봐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9: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9: 후원 문의 080-961-9595.
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9: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0: 와,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전라 좌수영 흥양 2호선에 타고 있는 능록은 사사집 종상자요. 이 배에서 노를 젓고 있어. 엄청 덥구만요. 여기 안에는 창문도 없어서 꼭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는 아니고 외선 70척이 저기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출동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미창은 배 꼬꾸라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천에서 외놈들이랑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엄청 셉디다. 귀선이라고 새로 만든 배가 있어요. 외놈들 대장성까지 빡 가는데, 와, 바롭기다. 가면서 그냥 팍팍팍팍팍 다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맨 앞에서 외놈을 쫓아가던 장군님이 조총을 맞았다대요.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장군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지휘를 계속했다더만요. 그리고 나중에 칼 끝으로 그 탄환을 팔았다대요. 뭔? 진짜 그랬을라고요. 아,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 그 양반 진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0: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1: 내 전쟁터는 여기요. 서 있으면 머리 위에 2층 바닥이 다홀똥말똥하고 창문이 없으니 밖은 안 보여요. 빛은 여기 노 구멍 여기서만 들어옵니다. 낮에도 어둡고 아침이랑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가 내 노입니다. 노 하나에 격군이 다섯 명씩 붙어요. 여수땅 출신 봉남이, 보성에서 온 세금이, 순천 출신 종 막대, 그리고 어린 신동이. 야, 아직 수염도 안 났어요, 신동이는. 나까지 다섯이서 노를 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노권 없으면 뭐 배가 가기나 한답니까? 2층은 저녁 난세장입니다. 탁 트여 있고 만원아리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갑자기 빠르게 치면 엄청 바빠집니다.

나는 흥양 땅에서 크게 염전하는 박진사의 간호요. 옥포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참 힘듭디다. 세상에 험해도 이렇게 험한 데가 있을까? 사내 놈들 100여 명이 가만히 한 잔 깔고 자니까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노를 모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있겠소? 늘 배가 고파요.

0: 도망친 수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소문에 공을 세우면 나라님한테 이름을 바친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1: 각기 힘써서 공을 바치라. 궤적의 머리 한 개를 베는 자는 공신이 되고, 적중에 들어있는 자도 궤적을 베어가지고 나오면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공을 녹할 것이다. 모두 알라.
0: 또 모르죠. 나 같은 노비도 공을 세우면 벼슬을 받을지도요. 그런데 그 총 맞은 장군님 말이요, 허튼 소리 안 한다고 합디다. 외놈들한테 뺏은 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양반 쌍놈 할것 없이 다 이름을 써서 위로 올려준다대요. 죽은 막대도 이름을 올려줬다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꼭 공을 세울 겁니다. 외놈 모가지를 꼭 베서 밑창 생활 그만하려고요. 우리 같은 밑창이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칼을 잡고 싸우겠냐 할 테지만 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혹시 이 녀석들은 벌써 알지도 모르겠네요. 공을 세웠으면 장계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찾아보시오. 흥양 땅의 사삽집 종이고 이름은 상좌요. 상좌.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탐년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고 현재는 글 쓰는 작가 박미옥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로 살면서 특이하게도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해결하는, 근데 그때 시간은 24시간 대기 365일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함은 행동분석팀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는 업무가 행동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31개 경찰서에서 이상 범죄자가 잡히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범죄를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범죄 심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심리적 흔적을 찾아서 분석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0: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범인을 잘 잡는 형사에서 아 고민할 줄 아는 형사,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형사가 된 것 같고요. 기질보다 후천석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아 그래도 사람 안에 희망해야 되는구나를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30년 하는 동안에 저 타자기로 시작했거든요. 25만 원짜리 전동타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96년도에 386PC 제 돈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전 범죄도 경험했고 1990년도에 PC통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초고속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아 이제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범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범죄도 함께 진화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0: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촉 방식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요. 예전의 범죄는 사람은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익명성을 갖고도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분노형 범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AI 시절에도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이 필요한지 물어요. 그리고 로봇캅이 등장하면 경찰 간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아시는 거 아니죠? AI가 데이터와 지식은 말하지만 현장의 맥락, 인간의 깊은 마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매번 순간순간 읽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는 마음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 감정 1%가 순간을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현장의 맥락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1 더하기 이런 1이다, 0 더하기 이런 0이다 이걸로는 안 되죠. 인간과 인간 간의 협상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강력 현장은 주로 인간의 감정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왜 범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억울했대요. 화가 났대요. 내가 무시당했대요. 멸시받았대요. 근데 과연 이 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기 표현일까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인이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해라. 왜? 상대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경향의 비겁함이나 나약함이 깊은 왜곡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편리한 걸 원하고 불편한 건 싫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그 안에서 노는 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AI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답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나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넘치는 정보를 막상 현실에 적응해 보려니까 어떠세요? 버겁죠. 경쟁사회, 넘치는 정보, 가치 부재,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주감정이 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감정을 직면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남학생이 저희 집 서재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매트리스를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야기까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어쩌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아, 기분 나쁘게 친구가 째려봤어요. 날 왜 쳐다보냐고 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항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 마디 절단까지 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은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내 아이가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에 시 노출되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또한도 예민한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대화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본 것이 아닐 수도 있나요? 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서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한 사람만 걸려라라고 하는 범죄 동기도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타인이 굳이 나를 심각하게 째려볼 이유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기분에 느끼는 상황이 정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을 생각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고맙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이 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철학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대요. 온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시절에 내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도 전에 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친구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질, 성격,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번 이 상황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겪는지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의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에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병원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치과 병원에 20대 남자가 경찰관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막 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부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도망치려고? 아니면 현실에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근거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이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이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을 봤는데 해필이면 이게 치과 병원이라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게임 모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관이 온 거예요. 멋진 캐릭터가 등장한 거지. 더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든 경찰관 캐릭터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뿌린 거예요. 이 이야기 정도 들으니까 게임 중독자 범죄였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00년 초예요. 단순히 현상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을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레벨을 올리면 이 뇌의 쾌락 중추신경에 도파민이 형성되면서 마음에 훨씬 빠른 보상과 반복이 온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이 전전두요? 여기 아직 덜 자랐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충동조절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뚜껑이 열렸다마. 성인보다 청소년이 게임에 즉각적인 유혹과 자극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 전전두엽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학업이나 직무 성과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대로 적각 레벨이 올라가고 계급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 게임의 세계, 그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채우는 순간에 스트레스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쉬운 위로를 거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 중독도 쉬워요.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 속 길드나 커뮤니티에서 그 강하게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속한 답변과 내 위주의 알고리즘, 릴스 등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단순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여파가 가냐면 삶을 살려는 지구력도 죽고요. 인내력과 적응력을 잃어가요. 이렇게 경험이 실종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결핍, 부족,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현실을 겪어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삶의 생명력도 생기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 사이에 더구나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이 보태지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타난 범죄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연에 가면 부모님과 밀당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진짜 날 것 같은 감정도 자주 드러내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생각이 다르면 다툼도 잦아지죠. 결국 가장 내 편인 그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0: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다 버거워요. 본래 세상은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 대접을 내가 타인한테 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3: 이런 공간이 있었어?
4: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5: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6: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7: 아이! 아!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또 우리 EBS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EBS에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또 이런 공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열정의 원천이 너무나 궁금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EBS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몇 년도냐면요. 2007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용 조직의 원리 5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그때는 제가 학교 교사는 이제 4년 차 햇병아리 교사였거든요. 제가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EBS 강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옆자리에 EBS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윤혜정, EBS에서 신규 강사 뽑는데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얼떨결에 우연히 그렇게 EBS에 오디션에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학교 일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새벽 12시, 새벽 1시 그때 EBS에 가서 그때 강의를 찍고 밤을 새고 학교에 바로 출근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버겁게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정말 바뀌게 된 것은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는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과 특별한 국어라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1학년의 수능 특강 같은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특한 국어의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특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새로운 단어이네요. 7단원 생각하는 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강의를 EBS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강의로 만났던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EBS 선생님들 아무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수강 후기 게시판이 내 교실이 된 거예요. 수강 후기는 정말 후기를 남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민아, 경은아, 은별아, 미란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글에다가 답변을 달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너희들 이 단어 이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이걸 강조했잖아. 이걸로 문제 만들어. 그럼 아이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숙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달아줘요. 제일 멋있게 만든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재의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 나오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심리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볼게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다음 해 2009년 그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수업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수능 특강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2, 3년을 제가 같이 끌고 간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0년이었잖아요.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진짜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심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울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기가 생기면요, 6주 정도 됐을 때 아기 심장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아기 심장이 빛나는 걸 못 봤어요.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012년, 2012년에도 똑같은 때 수능 특강 강의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도 또 한 번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도 2주간 병가를 내고 EBS 강의도 저 잠깐 2주만 쉴게요 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짝이는 심장을 봤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늘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색을 못했죠.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또 수능 특강 직접 세 번째 생명이 찾아온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EBS에 친한 PD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그게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당신이 잠시 멈추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 글을 보고서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잠깐 EBS를 내려놓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고3이 되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쭉 따라갈 선생님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2년 동안 너희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세 번째 생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생명을 지켜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의 나비효과에서부터 너희 수능 때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에 나가는 거 지켜보면서 응원할게 라는 글을 정말 제가 거의 새벽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글을 올렸을 때 정말 그때 수강 후기 게시판에 400개 정도에 되는 글이 쫙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선생님 믿고 시작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없이 선생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에서 가르쳐 주신 걸로 저희 끝까지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글이 400개가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학교 수업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집필도 해야죠. 또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엄마 역할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진심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그 경험,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EBS에서 만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학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제주 소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EBS에서 강의할 때 되게 웃기게 수능 강의잖아요. 지금 막 가열차게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가는 그런 강의인데 중간에 무슨 라디오처럼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뜬금없이. 자, 오늘의 논편 읽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우가, 제주에 살고 있는 현우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현우가 이렇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제주도에 살아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 갑자기 평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2주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학을 해야 될지,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때 말했거든요. 제 꿈은요,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현우를 응원했는데 1년 뒤에 현우에게 또 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받고 작년 고3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달 동안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 역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암이라니. 이제 19살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벌써

0: 남으셔서 저희들의 꿈에 계속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명의 학생을 소개해 볼까요? 저기 보면은 저 뭔지 알아요? 아이스하키 스틱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아이스하키거든요. 근데 딱 재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에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러 갔는데 거기 처음 보는 너무 앳돼 보이는 코치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절 보더니 막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 눈빛인 애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혹시 윤혜정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20살이래요. 20살짜리 코치님이 선생님 저 작년에 EBS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정시로 국어 하나 틀려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코치를 할 정도면요 엘리트 선수를 했을 텐데 공부를 그렇게 병행했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키를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아니요. 그 전까지는요 책도 한 권 못 읽었었고 제 독서의 경험은 1학년 때 시작한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에 나온 지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문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비문학 지문인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읽어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긴 강의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번 완강 이해 안 돼 두 번 완강, 이해 안 돼. 세 번 완강. 이렇게 하면서 기초를 쌓아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럴까?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나는 바닥으로 막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고2,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나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곱만 떼고 셀카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걸 다섯 번을 외쳐서 동영상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단 오전 8시 이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잠 옷 입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걸 다섯 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표정으로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2: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3: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4: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1: 왜 그거 할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기분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우리 뇌는요 움직이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공부를 좋아해,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말을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해주면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녀석 모두 정말 정말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꼭 행복하게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도 응원하지만 여러분 자신 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

0: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의 양치기.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남녀 불문, 현대인의 말 못할 고민, 탈모.
1: 문자 없이는 어디 외치를 못해요.
0: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발 디자이너.
2: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흰머리 심어야 돼.
1: 진짜?
0: 자연스러운 가발 제작을 위해 새치머리를 심는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2: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0: 세차가 필요한 중장비와 대형 차량을 찾아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사람들.
3: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려요, 사람이.
0: 묵은 먼지와 윤활유를 때리는 고온 고압의 스팀 작업은 필수. 한여름 찌는 더위와 200도가 넘는 스팀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 현장입니다.
4: 이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5: 여름이 최고 싫어요.
0: 도구의 도움은 받지만 모든 과정은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하는 숫작업.
3: 사람들이 그러지, 물 조그만 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고.
0: 인테리어나 이사를 위해 집을 말끔히 단장해주는 입주 청소.
6: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7: 도배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0: 숨은 오염까지 없애기 위한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6: 끝났습니다.
0: 과연 청소를 마친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이를 찾아 대전광역시로 갔습니다. 오래된 쇼핑센터에 위치한 이곳.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혹시 미용학원일까요?
2: 여기는 미용학원은 아니고요. 가발샵입니다.
8: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아입니다. 여기가 저희 샵인데요. 이렇게 방마다 가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착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친언니예요.
10: 안녕하세요.
8: 제가 원래는 네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발 일에 뛰어들어서 창업한 지는 14년째이고요. 창업 전에 제가 백화점 가발 매장에서 2년 반 일을 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곳의 하루는 택배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모두 가발들이 들어있는데요.
0: 이건 이제 손님이 착용하시다가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척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려요.
1: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만 매일 수십 건. 사용자들이 한 달 정도 착용한 가발을 보내오는 건데요. 그 가발을 세척하고 관리합니다.
0: 잇모 세척하는 거예요.
2: 쉽게 말해 머리 감기고 있는 거예요.
0: 예, 예, 머리
1: 가발은 인조모와 사람의 모발을 쓰는 잇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잇모로 만든 가발의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잇모는 샴푸와 린스를 한 후 한 가지를 더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데요.
0: 저희가 만든 유연제예요. 가발이 쉽게 엉킬 수가 있어요. 쓰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엉키지 않게 유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방치.
1: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쉽게 엉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척부터 유연제 작업까지 이틀이 걸리는 작업으로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0: 이게 어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어제 제품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유연 처리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1: 스타일링까지 해야 하니 가발 하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꼬박 3일은 걸립니다.
0: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님이 없어도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이 김희경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11시에 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조금 많이 망설이시다가 다시 또 재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3: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집에서는 괜찮지만.
1: 고민하고 망설이다 가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고객. 탈모가 얼마나 심한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이런.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3: 갱년기 후서부터 줄줄 조금씩 줄줄줄줄 빠지더니 이제 걸어가면은 내 자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2: 집에서요?
3: 집에서. 예,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 걷는 대로 머리가 이게 떨어진 거야.
2: 이 정도면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아요.
3: 두피 관리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2: 이제 그럼 어떤 작업 들어가요?
0: 아, 이제 두상 본을 뜰 거예요.
1: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가발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두상 본뜨기.
2: 이거는 뭐예요? 특수 비닐이에요?
0: 아니요, 그냥 랩인데 사실 이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두상에 이렇게 테이프로 캡을 만드는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고객님 잠시만 잡아주세요. 팔 아프셔서 조금만 잡아주세요.
1: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0: 기계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기는 하나 일단 고객님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구사하고 있어요. 마카 좀 주세요.
1: 본을 다 떴으면 이후 잘라낼 부분과 가발을 고정해줄 핀의 위치까지 두상의 모양을 보며 표시해줍니다.
0: 이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이런 거 좀 잡아서 보내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3: 네. 아이고 시원하네.
1: 본을 뜨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야 하는데요.
0: 일단 예전에 파마도 많이 하셨죠?
3: 했죠.
0: 그루프도 마르셨어요?
3: 그루프도 말고 네. 다 이렇게 씹어놨어요.
0: 그리고 이제 그루프 망고 같은 머리 한번 착용해볼게요. 네. 네.
1: 과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0: 이야, 가발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1: 너무 인상이 확 달라지셨는데.
2: 우와, 하니 숱도 많고. 그리고 조금 밝은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0: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머리카락의 색이 밝으니 또 달라 보입니다.
2: 숱도 많고.
3: 갑자기 숱이 많아지면 네, 되니까.
2: 남들이 알아보겠어요. 네. 숱만 하고 저 머리 심었네. 깜짝 놀래겠어요. 그렇죠.
3: 갑자기 이렇게 숱이 많아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네, 그리고 좀 뭐 내 머리 그냥 그루프 마른 그렇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한 번 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파마 좀 강하게
2: 네,
3: 나온
2: 좀
3: 거.
2: 강하게.
3: 파마가 포모머리가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2: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
0: 머리 숱이 줄기 전에 잘하고 다녔던 파마 스타일로 결정. 참 자연스럽네요.
3: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정말 머리가 생명이라 그 머리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모자보다 가벼울 거예요.
2: 많이 가벼워요.
3: 모자가 82.
0: 가발의 무게는 48g. 모자의 절반가량.
3: 고객님 오늘은 모자 벗으시고 요거 착용하시고 가세요. 예, 예.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 만나시고 네, 들어가세요.
2: 맛있는 거 먹고 네, 들어가야겠어요. 네.
3: 자, 가발 거치들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서 가발 벗으셔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0: 맞춤 가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기성 가발까지 구매를 했네요.
2: 감사했습니다.
3: 네, 들어가세요. 네,
0: 모자로 가렸던 머리를 훤하게 드러내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3: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또 본인이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음까지 치유해드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0: 맞춤 가발을 위한 두상 보는 불필요한 부분을 재단한 후 가발 제작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작업 지시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3: 맞춤 가발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100%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은 제가 또 2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분 이미지에 맞게 뭐 커트하고 펌,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내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0: 공장에서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3: 네, 맞춤 가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캡하고 이렇게 두피 연출되게 가르마 쪽 이렇게 해서 모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요. 뭐 50%, 60%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모량에 맞게 이제 기술자들이 심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2차 제조를 하는 거예요.
0: 완성된 가발이 오면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손질. 이 모든 것이 가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1: 우리 사장님 머리는 본인 머리세요?
3: 저도 가발이에요.
1: 가발이라고요?
3: 네네. 이렇게 쓴 건데 머리수는 제가 있는 편인데 파마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마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0: 정수리용 부분 가발을 쓴 건데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착용감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3: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1: 아,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3: 너무 이제 오래 쓰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가발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본을 떠서 맞춰놓은 거를 오늘 찾으러 오셨거든요.
1: 선생님, 이 가발 얼마나 쓰신 거예요?
4: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1: 2년이요?
4: 네네.
0: 사용하던 가발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새로 가발을 맞췄는데요.
4: EBS 나온다고?
3: 응, EBS.
4: 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마스크.
1: 이미 다 찍었는데.
4: 냅세요, 그냥 뭐.
0: 공장에서 보내온 가발은 1차로 손질한 후 손님 머리에 씌워봅니다.
3: 자, 지금은 이제 완성이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
0: 가발 주인의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모습을 고려해서 2차 손질에 들어가는데

0: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1: 탈모가 40대 초반부터.
0: 되게 일찍.
1: 예, 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너무 심해져서.
0: 아,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졌어요?
1: 예, 예. 60대 되니까 너무 이제 흉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도 들고 또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0: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2: 아, 앞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앞을 살짝 가볍게 했어요.
3: 손질한 가발은 다시 한번 착용시킨 후 확인합니다.
2: 이제 쓰고 다시 커트.
3: 마지막으로 원래 머리카락과 가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커트를 하는데요.
0: 가발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1: 매일 뭐 속이 빈 것만 보다가 보니까 좀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그러네요.
2: 가발을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나쁘면 이렇게 안경 쓰듯이 머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3: 이야, 자연스럽게 정리 잘 됐네요.
1: 이뻐졌네요.
3: 가발을 다루려면 미용 기술은 필수. 어쩌다 일반 미용이 아닌 가발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군요.
2: 처음부터 가발을 하려고 미용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이 딸이에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4: 흰머리가 있어?
2: 아, 흰머리 심어야 돼.
4: 아, 진짜?
3: 주문자가 새치가 있으면 자연스러움을 위해 가발에도 흰 머리카락을 넣는데요. 기계로는 불가. 작업자가 한 가닥씩 심어야 합니다.
5: 본인들 머리가 흰머리 나오면 서로 좀 가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얗면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몇 가닥만 심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흰머리는 다 인모가 아니에요. 인조모. 사람 흰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가발 만들기 어려워요.
3: 흰머리를 심는 일은 이 일을 한 지 4년 차인 작업자의 언니가 맡아 하는데요. 한올한올 심어야 하는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5: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0: 하루요?
5: 네.
0: 그럼 앉아서 계속 흰머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0: 보통 사람들은 흰머리 뽑고 있는데
5: 네.
0: 흰머리 심고 있는 거예요.
6: 원장님 커트해주세요.
3: 보통 가발 손질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씌워서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가발 주인의 두상 모양,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2: 네, 거의 알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 오신 분은 하여튼 다 거의 기억하는 편이에요.
3: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지 검증에 들어가 봅니다.
0: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2: 네.
0: 양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2: 양님은 이마 살짝 나오게 해서 흰머리 새치 살짝 들어간 제품이에요.
0: 머리 색깔은요?
2: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0: 박님은요?
2: 박님은 여자 머리처럼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분 걸 한번 해볼게요.
2: 님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전체 가발이세요. 커트머리.
0: 김님이요.
2: 김님은 머리 생머리고 노란색 머리.
0: 갈색인데요?
2: 네, 그러니까 갈색. 노랑에 가까운 갈색. 완전히 노란색은 없고요. 밝은 갈색이라는 거예요.
3: 마치 보는 것처럼 손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해내네요.
2: 저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7: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3: 왁자하게 등장한 이분들은 이곳의 단골이라는데요.
2: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네. 그렇게 없진 않은데 힘이 없어.
6: 어, 힘이 없어.
2: 요거를 오늘 찾을 거.
3: 택배 대신 방문에 기존 가발은 맡기고 새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6: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 나가면 다니면은 다 예쁘대. 이 머리가 탈모 이런 거 없어요. 멋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몰라.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모이신 분들이 한 30%, 머리 간편하게 그냥 머리 안 만지려고 쓰신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밖에 뭐 자가면역질환 뭐 이런 분들이 한 10%. 색깔이 옛날에는
3: 요즘은 멋도 멋이지만 가발의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6: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 가발서 화장실에서 이거 숨겨놨다가 안 볼 때 살짝 쓰고서 이제는 드라이에 헤쳐가고서 미날로 하면서 막 타요 나와요. 그러면 어머 너는 머리도 참 삽시간에 잘 돌아. 난 홍수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런 거 봐.
3: 손님들 응대하랴 가발을 손질하고 관리하랴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0: 계속 방문하신 분 손님들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
2: 제가 이제 감사 문자라든지 저희 휴가 때 이럴 때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 아이들을 위해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이민아 씨. 인생 2막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2: 돈을 벌려고 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업보다는 진짜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3: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세차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만 공략하고 있다는 이곳.
7: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대형 출장 세차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중장비, 그다음에 건설 장비, 여러 가지 농기에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대형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포터 차량 두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차량들은 고압수 300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팅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청소기 두 발짜리 스팀 건식 다 되는 거, 콤프레셔, 발전기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움직이면 세차장이 하나가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른 새벽부터 출장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가져가는 장비만 60가지나 된다는데요. 그중 사다리는 필수입니다.
7: 아무래도 큰 장비를 저 세차하니까는 대형 사다리, 뭐 조그만 사다리, 중간 사다리 다 싣고 가야지 혹시나 모르니까.
3: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작업복입니다.
8: 이걸 포크레인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스가 묻고 그래서
0: 하루 입은 거는 폐기 처분하는
8: 네,
0: 거예요?
8: 네, 생활 폐기로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0: 일회용 작업복인 거예요?
8: 네, 일회용 작업복입니다.
7: 폐기물 봉투하고 그런 거 싹 가져나가야 되고.
3: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 세차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굴착기 한 대와 대형 트럭 두 대 세차를 진행. 하루 안에 끝내야 해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7: 운 좋으면 한 시간 걸리는데 웬만하면 두세 시간 걸리.
3: 대형 화물 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세차장이 따로 없어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여기다 세팅해드릴까? 네. 아니면 여기다 해드릴까?
7: 네, 이렇게 분대만 이렇게 그냥 아예 펴주시면. 네.
3: 첫 번째 작업할 차량은 굴착기입니다.
11: 깨끗해 보이는데요?
9: 아,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나 기름이 붙어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11: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9: 네, 왜냐하면 제 재산이잖아요. 이 장비가 거의 2억 들어가는데 화재 위험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자동차도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도.
3: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동 문제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차를 통해 관리하는 건데요. 세차를 위해 넓은 공간으로 굴착기를 이동 후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세차가 가능합니다.
10: 자기가 자세를 다 잡아달라고 해요. 오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손으로 닦아야 되니까 일일이 시스템으로.
3: 세차는 개인의 사유지나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공간을 빌려 진행하는데요.
10: 포대 먼저 깔아야 돼. 포대 먼저 깔아야 돼요.
3: 작업할 굴착기 주변에 넓게 방수포부터 깔아주는 작업자들. 폐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임시 세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12: 이걸 닦으다 보면 구리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여기 떨어진 걸 여기다 이불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11: 아, 흡수하는 용이에요?
12: 네, 네. 그래서 폐기물 처리.
11: 이불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12: 집에서 뭐 쓰던 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불을. 그런 것들, 어두운 것들.
3: 세차장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출장을 다니다 보니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임시 세차장이 완성됐으니 장비를 세팅, 본격적인 세차에 나섰는데요.
10: 프레스가 너무 많아서 핑계 하나 더 피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쏠려고 하는 거예요.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려요, 사람이.
3: 굴착기 곳곳에 찐득하게 붙어있는 윤활유를 떼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스팀기는 필수. 이걸로 굴착기의 팔 부분부터 세척합니다. 스팀기로 기름도 녹이고 때도 굴려주는 건데요. 스팀의 분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8: 어느 부분은 잘 닦이는데요. 어느 부분은 계속 여러 번 같은 곳을 닦아야 되는데.
10: 몇 번을 닦아야 몇 번을 지워줄 때까지.
3: 굴착기는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12: 스팀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던 팔바 이런 데서 막 지고 막
8: 엄청 덥습니다.
3: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온의 스팀 열기까지 더해져 습하고 뜨거운 야외 작업장.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10: 볼트까지 싹 깨끗해요. 처음 샀던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차하시죠.
3: 굴착기 팔에 붙은 더러웠던 기름때가 모두 닦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온몸은 이미 땀범벅인데요.
10: 근데 음료수 마시자, 음료수.
3: 중장비 세차를 배우는 중이라는 작업자. 첫여름이라 더욱 고됩니다.
11: 원래 땀이 많으세요?
8: 네, 땀이 많기도 한데요. 와, 이게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12: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최고 싫어요.
3: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11: 물 맛이 어때요?
12: 꿀맛이에요, 꿀맛.
3: 1차로 스팀을 사용해 찌든 때를 불리고 뺐다면 이제 구석구석 남은 오염물들을 닦아냅니다.
12: 닦아줘 또 나오고 하는 게. 뭐 이거 구리수 제거하는 게 늘 작업이니까 제일 힘들죠.
3: 때를 벗겨내고 닦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일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고된데요. 4시간을 꼬박 매달려서 굴착기 팔 부분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11: 힘들진 않으세요?
8: 많이 힘듭니다.
11: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10: 욕 먹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욕 먹을 때.
11: 언제 욕하세요?
10: 왜냐면 진짜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도 힘든데 진짜 진도가 너무 많이 안 나가면 힘들죠.
3: 곧바로 운전석 세차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11: 이 실내 청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10: 빨리 하면 2시간이요.
11: 이 조그만 데가요?
10: 네. 봐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3: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중장비 차량이라 운전석도 켜켜이 쌓인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10: 쏘보니까 닦을 수도 없고 저희 몸이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3: 운전석 청소는 천장부터 시작하는데요. 고온 고압의 스팀을 다루는 일이라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스팀 분사 후 전용 세제로 꼼꼼하게 닦아내는데요. 그런 다음 흡입기를 이용 묵은 때와 세제까지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10: 팀장님.
13: 네.
10: 이 실내 저거 이제 싹 저거 해가 세척해버립니다.
13: 네.
3: 천장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교체.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는데요.
13: 실내 세정제하고요, 코팅제하고 이제 사이사이 닦아야 되니까 뭐 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3: 실내 청소는 경력 5년 차의 작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13: 제가 몸이 작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편해요.
3: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솔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는 작업자. 거친 부분

0: 큰 소를 사용. 예민한 부분은 부드러운 소를 사용합니다.
1: 승용차는 그냥 닦아도 되는데 중장비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솔로 닦아도 더 깨끗해져요.
0: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1: 이제 밥 먹고 해야죠.
0: 그런데 식사 장소가 작업 현장.
2: 새벽에 나오신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3: 아니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2: 배 엄청 고프시겠네요.
3: 네, 엄청 고픕니다.
0: 식당에 가는 대신 챙겨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1: 해가 좋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낫지.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그러는데 가면은 괜히 눈치 보여요.
4: 찬밥만 있었고 그냥 고기 하나만 있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만해요. 그냥 빨리 먹기에는.
0: 그런데 의자가 안 보입니다.
4: 저희 서서 먹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의자까지 챙겨요.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되는데.
0: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경력 8년 차의 이용성 씨는 중장비 세차를 하기 전 일반 차량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장비나 대형 차량 세차로 눈을 돌린 건데요.
4: 원래 그 자가용 세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2: 그냥 승용차 세차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4: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 쓰고 있는데 승용차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거예요. 단가도 너무 다르고.
0: 경쟁력이 있다 싶어 중장비 세차로 전향. 차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도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요.
2: 정말로 몸이 큰 사람은 청소 못하겠어요.
1: 네. 저는 등치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죠. 등치 큰 사람도 못 들어와요.
4: 사람들이 그러더니 물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돈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해줘.
0: 내부 세차 작업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바닥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 강도가 센 전동솔로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지저분한 뗏물을 빼내면 바닥 정리 완료.
4: 네, 걸레에서 오늘 마무리 지어줘. 걸레를 싹 뒀다가.
0: 세척이 끝나면 마무리는 의자나 팔걸이에 코팅을 한번 입혀주는 건데요.
4: 자, 지금 이건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코팅제를 입히면은 고무 코팅제를 높이면은 원래 색깔이 돌아와요.
2: 아, 원래 출고했을 때 그 까만 색깔이 들어와요?
4: 그거가 더 돌아오죠.
0: 실내 작업이 끝나고 유리창까지 닦으면 마무리. 장장 7시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1: 이제 포크레인 하는 게 끝난 거예요.
0: 기름과 먼지, 쇳가루가 범벅돼 새까만 때가 찌들었던 외부가 이제 막 출고된 듯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모래와 먼지로 가득했던 운전석.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모습 보는 맛에 세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 3명의 땀과 노력으로 세차 완료입니다.
5: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더 날도 더운데 새거가 돼버렸어요, 차가.
6: 고생하셨습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0: 과연 불잡기 한 대 세차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 이거 금액이 잘못 찍힌 건 아니죠?
2: 포크레인 한 장인데 200만 원인가요?
4: 네, 부가세는 별도세요.
2: 와, 그러면 승용차 막 10대, 20대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4: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도 있진 않아요. 생각해도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뽑으신 지 좀 한 1년 좀 넘으셨으니까는 한번 큰 맘 먹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진 않아요, 수요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0: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차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어? 어? 이 차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2: 선생님,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7: 네.
2: 차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7: 예, 이거 49년생이에요.

0: 차가요?
1: 예.
0: 차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1: 저는 56년생.
0: 선생님보다 차가 더 늙었어요?
1: 예, 제가 모시고 댕겨요. 벌모 가는 데 쓰는 차죠.
2: 무려 77년이나 된 트럭. 벌목 현장에서 무거운 나무를 싣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용도입니다.
1: 이런 차는 세차해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세차를 해준다 그래서 끌고 와봤어요.
2: 경력 5년 차 작업자 눈에도 신기한가 봅니다.
3: 지금 처음 봐가지고 사진으로 기록해 보려고요.
4: 뉴스나 그런 데 좀 봤죠.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나 그런 걸 봤죠.
0: 실제로 처음 보신 거예요? 이거?
4: 실제로 처음 봤죠.
0: 와.
4: 볼 일이 없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2: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실내. 핸들부터 계기판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4: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셔가지고 세차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것도 이제 다 닦으셔야 되죠.
0: 외부는요?
4: 외부는 그냥 물만 그냥 살짝 싸드릴 겁니다.
2: 처음 다루는 차량인 만큼 세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요. 실내는 먼지와 쓰레기부터 제거한 후 스팀의 압력을 낮춰서 살살 쏘아가며 때를 벗겨냅니다.
5: 세정비들 있잖아요.
6: 네네.
5: 있는데 스팀 싸도 괜찮은 거예요?
6: 아무래도 스팀이다 보니까 안쪽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바깥에서 때만 벗기고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4: 그만 싸야 되고 예민한 차야. 그래서 수리비 더 나오고 큰일 나고 조심히 싸야 돼.
2: 결국 스팀 작업도 최소화. 손으로 하나하나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 사이 외부에서는 고압수를 이용. 바퀴 사이사이에 오염물을 벗겨냅니다.
0: 이거는 수압이 어느 정도 돼요?
4: 300바.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의 두세 배.
2: 차량 외부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압력이 워낙 세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 사람한테 말씀은 돼요.
6: 여기다가 여기다가.
4: 여기 가서 우리한테 쓰면 안 돼요.
0: 엄청 센데요, 이거?
2: 장비에 붙은 콘크리트도 떼어낼 만큼 강력한 수압. 건장한 성인 남자도 휘청일 정도입니다.
4: 일반 차들은 못 쓸 거예요. 장비들이나 건들면 쓰는 거예요.
2: 77년이나 된 오래된 차.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이 날까 봐 시원하게 작업을 못하니 작업자들도 답답한데요.
3: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어요.
0: 선생님, 이 정도면 세차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본 중에 최고 잘 됐어요.
4: 뭐 시동 한번 걸어본 세상에 아무 이상 없나, 차. 오, 걸리네.
0: 안심하셨어요?
4: 아무 이상 없네. 잘 걸어가네.
2: 2시간 만에 작업 완료. 안전하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이제 저희는 퇴근합니다.
0: 벌써요?
3: 네. 저희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가게 매장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온 거거든요.
0: 그럼 지금 12시간이 넘은 거예요?
3: 네.
2: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아직 의뢰가 한 건 남은 상황. 마무리를 하러 경기도 양주로 이동합니다.
0: 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7: 근무 시간도 있고 다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가서 또 뒷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정리만 2시간 걸려요.
2: 오늘 마지막 의뢰는 25톤짜리 대형 트럭의 내부 세차.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4: 예약을 우선 해놓으신 분들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아니면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약속을 웬만하면 지킬까 오늘 어쩔 분들은 좀 밤을 새더라도 할 수 없겠냐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세차 시장의 틈새를 찾아 시작한 중장비 출장 세차. 차량이 크니 일도 고되고 매일 전국을 누비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4: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좀 안 좋은 차들이 제가 하나씩 닦을 때마다 변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0: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애쓰는 이를 찾아 충청북도 청주시로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업체를 하는 손정식입니다. 보시면 사무실에 전부 청소용품이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매직, 고무장갑, 기역자 헤라락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죠. 걸레. 국세사 걸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요. 유리창 세제, 락스, 다용도 세제, 주로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청소업체 1년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인생 2막의 직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청소 전문가를 선택한 건데요.
2: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아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소 업무 진행을 전담하고 계세요.
0: 오늘 청소하러 가는 곳은 청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강동구 지역입니다. 의뢰하는 곳은 복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도배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부분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 전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3: 우선은 확인 먼저 해야 돼서.
0: 청소 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
3: 진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자 체크 먼저 진행을 해요.
0: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기록도 꼼꼼하게 해둡니다.
4: 벽지 하단부하고 다 받아가고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렌트카 빌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흠집 있나 다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 화질이 좋아요 이제는.
0: 기록해 둔 것들은 의뢰인에게 공유해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기로 바닥부터 싹 치워주는데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 바닥 청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 둘 옮기는데요.
5: 웬 양말이에요?
6: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흠집 내기 좋거든요. 이거는 일반 야외에서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이제 실내에서는 저기 바닥 손상 안 입히려고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4: 시작합시다.
7: 파이팅!
4: 파이팅!
0: 각자 파트를 나눠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단히 들러붙은 때는 한 번에 제거는 불가. 붓으로 중성 세제를 구석구석 발라 먼저 불려주는데요.
8: 이렇게 1차 작업을 해놔야 이따가 닦기가 조금 수월해요.
0: 창틀에 때를 불리는 사이 유리창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세제로 꼼꼼히 닦은 후 물기 제거용 밀대로 단숨에 닦아내리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세제와 이물질을 걷어낸 다음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 불려둔 창틀의 때를 닦아낼 차례인데요.
8: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0: 작업자의 손길이 닿을수록 지저분했던 창틀이 깨끗하게 변신하는데요. 이야,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9: 혹시 본인 집에서도 이렇게 창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요?
8: 죄송합니다.
0: 입주 청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창문과 세시.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10: 창문만 끝나면 다른 데 금방이에요.
4: 창문이 꽤 오래 걸려요?
0: 작업자들의 창문과 씨름하는 사이 현관은 청소업체 대표인 손정식 씨가 맡아 하는데요.
9: 대표님 제일 쉬운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 아직 경력이 저분들이 많이 경력이 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주방 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창문. 창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도 배우고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경험자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퇴직 후 입주 청소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 경험자들과 팀을 꾸려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3: 하수구 열어서 막힘 있는지 뭐 이물질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뜯을 거예요. 사장님!
5: 네?
3: 빨리 안 뜯어져.
0: 청소를 위해 환풍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파손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4: 이거 좀 센데.
7: 아이 팀장님.
11: 네.
7: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11: 네.
7: 우리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거 좀 분해가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 너무 해라 되면 좀 귀찮으니까 손으로 일단 맞아.
11: 될까요?
7: 야, 이거 화장실 청소 많이 한 사람 틀려. 아,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둘은.
11: 어떻게 뜯으셨대요?
12: 힘으로요.
11: 힘으로요?
7: 힘은 아닌 것 같고 기술이야. 과학이야, 과학.
0: 청소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력자들을 팀원으로 영입한 것도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9: 화장실은 보통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3: 네. 물 청소를 해야 해요.
0: 징크대 청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곳이라 가림막을 드러내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도배에 사용된 풀이 남아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9: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지겠다 싶을 때는 뭐 추가 요금을 받나요?
7: 좀 그런 것 같고요. 제주도 바람 많이 불 때 예보를 보고 승객들한테 선생님 여러분 현재 제주도에 악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때 착륙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자, 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0: 어느덧 청소를 시작한 지 7시간 경과 바닥 청소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9: 이제 끝이에요?
3: 네. 끝났습니다.
0: 묵은 때를 벗고 새것 같아진 창틀. 곰팡이 생긴 타일도 깨끗이 닦아냈고 코팅까지 입혀 반짝이는 바닥까지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7: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후기를 보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꼭 필요한 공구들로만 가득 담은 만능 구성 21V 드릴 수공구 풀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각종 필수 수공구는 기본, 강력한 21V 전동 드릴까지 필요한 공구들을 빠짐없이 담은 든든한 구성품. 전동 드릴부터 수공구까지 전부 다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드릴 수공구 풀세트 증정.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꼭 필요한 공구들로만 가득 담은 만능 구성 21V 드릴 수공구 풀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각종 필수 수공구는 기본, 강력한 21V

0: 시트, 전동 드릴까지 필요한 공구조를 빠짐없이 담은 든든한 구성품. 전동 드릴부터 수공구까지 전부 다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드릴 수공구 풀세트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꼭 필요한 공구들로만 가득 담은 만능 구성 21V 드릴 수공구 풀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각종 필수 수공구는 기본, 강력한 21V 전동 드릴까지 필요한 공구들을 빠짐없이 담은 든든한 구성품. 전동 드릴부터 수공구까지 전부 다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드릴 수공구 풀세트 증정.
2: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꼭 필요한 공구들로만 가득 담은 만능 구성 21V 드릴 수공구 풀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각종 필수 수공구는 기본, 강력한 21V 전동 드릴까지 필요한 공구조를 빠짐없이 담은 든든한 구성품. 전동 드릴부터 수공구까지 전부 다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드릴 수공구 풀세트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아, 더...
1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2: 웜.
1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6: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

What?

0: master's not at home, Miss Lara.
1: Not at home?
0: No, he went to the Svintitskis' Christmas party. Are you going now, miss? Please don't say I told you.
1: No, thank you, Piotr.
0: Merry Christmas, Miss Lara.
2: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3: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17 다스만.
4: Well, thank you and Merry Christmas to you.
5: 메리 크리스마스 유리 안드레이비치.

0: 탈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우리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힐러루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불쌍한 느낌.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루키 MC 카더가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헬로 MC가 돼서 한창 좋을 때예요. 이제 헬로루키 참가자들처럼 마음이 아주 푸를 때, 저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저는 진짜예요. 왜냐면 요새 잘 모르던 뮤지션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되게 잘 된 일이고,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견하고 싶으신 그런 리스너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루키는 정말 올해 루키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도 이거의 열혈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일단 보면 역대 헬로루키의 국카스텐 이 임팩트가 굉장했어요. 저 뭐지? 며칠 전에 제가 장기하 씨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국카스텐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마침 맞다, 형, 저 헬로루키 MC예요. 야, 헬로루키 MC가 어딨어. 생겼어요. 아,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8: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7: 지금 나왔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아가지고. 야, MC로서 개인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조금 사람 곤란하게 하는 밴드더라고요. 데이브레이크 형님들도 실리카겔도예요? 1등 했어요, 실리카겔이?
9: 2016년 올해 헬로루키 우승팀 실리카겔입니다.
7: 그럼 내가 알 텐데? 최근에 지소 크리클로 한너로도 인기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근데 952팀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음원 심사 후에 라이브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5월에 두 팀씩 분발이 돼서 본선으로 갑니다. 연말에 올해 헬로루키 결선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거죠. 저는 조금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경연 컴피티션은 또 혜택이 있어야죠. 200 좀 더 줘요. 동기부여가 조금. 아, 여기 있네. 아, 이달. 아, 죄송합니다. 아, 이달은, 그치. 이달은 200만 원이 많아. 이건 오히려 줄여요. 아, 이건 너무 많다. 와, 상금 대상. 2천만 원. 우수상 신발 특별사 1천만 원. 공감으로 갑니다. 전 이런 계단이 너무 좋아요. 헬로루키가 된 다음에 공감에 출연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기준도 생각은 하긴 해야겠네. 예술성. 예술성 어떻게 하지? 독창성?

독창성은 뭐 사실 난 안 되겠다. 연주력. 연주력은 뭐 가장 드러날 것 같고 음원으로 듣던 것보다 더 그것을 구현해내느냐가 그러면 결국 라이브를 잘해야 되니까 관객분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뮤지션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2026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 드립니다. 이번 달이 첫 달입니다. 무려 952팀이나 지원했다고. 그 중에서 음원 심사를 통과한 단 10팀만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대단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앤롤 밴드 오이스터즈입니다. 와. 젊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 나이 때만 나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막. 저는 이제 20살 07년생이어가지고 네, 저도 똑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2: 쌍둥이 사이에 끼시는 기분들 어떠신가요?
3: 기가 많이 빨리긴 합니다.
2: 오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이스터즈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배트 시그널 아시죠?
4: 안녕하세요. 아,
5: 오 카더가든이다. 와, 와 대박. 와 킨더 조이.
4: 네, 제가 딱 질색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어떤 팀인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해달라고요.
6: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은 음악하는 좋은 팀입니다.
7: 재밌게 놀자!
6: 예! 우!

0: 25!
1: 직업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의사는 가운을 입는다든가, 군인은 군복을 입는다든가. 자신의 음악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비주얼, 자료나 의상들을 갖춰 나가는 게 우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2: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Confined White라고 하고요. 청춘들의 새하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 Confined White 축하드립니다.
2: 전에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결의가 많이 다져져 있는데요. 기다려왔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저희 헬로루키가 다 보여주고 오자

0: 녹이녹을 먹고 싶습니다.
1: 녹이녹팀을 조금 궁금해요.
2: 녹이녹이 견제됩니다.
3: 저희는 연주곡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스트락 밴드고요. 말 적고 소리 많은 팀입니다.
4: 최근에 작업하던 프로듀서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면서 들려준 적이 있었고,
3: 무대를 진짜 즐깁니다.
5: 라이브 연주에 더 강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원래 한국만 준비했나 봐요.
1: 저희 줄이 끊어졌네요.
2: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1: 줄 금방 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아, 줄이 끊어질 땐 보통 어떻게 할까요?
1: 그냥 가야 되는데
3: 그쵸?
1: 이게 또 경연이라 준비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4: 죄송합니다.

0: 제가 원래 베이시스트로서 일해오다가 음악가가 됐고요. 2025년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오희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만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오게 됐고, 콘트라베이스가 제 몸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작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섬세한 어떤 것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 정도로 안 춥다니까. 희준 씨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딴소리 좀 잠깐 해봤고요. 관객분들한테 아직 말하고 있잖아. 희준 씨 음악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혼자라 좀 외로운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샤크 사나고요. 약간 전통 구슬 소재로 현대적인 어떤 댄스 플로어의 감각과 합쳐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 음악은 바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해지길, 좋은 일이 있기를.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음악이 그렇게 쓰면 좋겠다.

0: 오늘도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1: 네.
2: 버스 타고.
3: 대충 부산 사람들이고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신기하다.
5: 신기하다.
2: 썬타운 걸즈는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6: 수수하고 귀여운 사랑 이야기를 퍼즈 사운드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무대에서는 만큼은 좀 멋있는 포크맨처럼 보이고 싶어서
1: 현시당
0: 한마디에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있습니다. 포크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구나. 통기타로도 아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0: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를 반증할 수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밴드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타이밍인가?
1: 지루하진 않습니다.
0: 게스트 아닙니다.
2: 기존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마 다른 참가자분들이 조금 견제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3: 좀 멀리 왔다.
1: 네.
2: 멀리 왔다?
3: 네.
2: 어쨌든 두 분 포크 듀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연주자분들을 좀 대동해서 오셨어요. 준비하신 게 좀 많으세요? 오늘 좀?
3: 아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2: 죄송한데 오늘 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왜냐면 표정이나 이런 게 고요하지만 뿌리 깊은 음악 산만한 시선의 무대입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마르드. 아이고. 세상이 모든.
1: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0: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2: 대단한 자연입니다.
1: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2: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럼샷 할까? 럼샷!
3: 부장님이랑요?
2: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3: 아유,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최선의.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4: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3: 오독화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5: 그래, 그렇지. 나는 너
3: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6: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7: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는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8: 무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9: 뉴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0: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 더워.
1: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억.

8시 23분 아침 전에 공사 교실 방송에서 아니 투스캔들이 지금 방공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우크라이나에 두 번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벌어진 전쟁. 3년이 넘게 흘렀지만 전쟁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인구의 약 5분의 1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아직도 그들의 일상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0: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테티아나 씨는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그녀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올렉산드르 씨입니다. 그는 명예예술가 칭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예술계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그는 곧바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1: Я розумію, що він інакше не міг би поступити, тому він це зробив. Він пішов захищати нашу Україну і всіх нас боронити.
0: 그는 반년 만에 차가운 죽음이 되어 열정을 불태웠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죽음이 전쟁의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1: 올렉산드르 і як танцівник був чудовий і неймовірний партнер. Це неймовірно. І втрату цю

0: завжди різні події в нашому житті. І звичайно, що ми приходимо в зал, ми репетируємо, збираємось і потім ходимо з гарними емоціями на сцені. Щоб не склалося в нашому житті, ми завжди повинні бути в такій концентрації.
1: І ще це, звичайно, для нас це гарний антидепресант. 100%. Ти коли працюєш, ти відключаєшся.
2: 전쟁 중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연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클래식 발레 공연은 늘 매진입니다. 무대 뒤는 관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1890년대부터 이곳에선 수많은 발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는 공연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번 발레 공연은 셰익스피어 희곡인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 공연에 금세 빠져드는 관객들. 그런데 갑자기 무대의 막이 내려옵니다. 오늘도 자폭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도시 곳곳이 폭발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시각 공연장에 있던 관객들은 급히 대피소로 피신을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공습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전쟁이 시작된 뒤 매일 반복되는 공습에 이젠 두려움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공습이 잦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극장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다시 자리를 지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붙잡고 집중력을 높여보는 무용수들. 막이 오르는 순간 전쟁의 공포도 사라집니다. 무용수들의 유려한 몸짓과 익사이스러운 연기에 관객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좌절과 절망의 감정 대신 희망과 기쁨의 감정으로 가득한 공간. 전쟁의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는 위로의 시간. 그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셀 수 없는 생명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도 여전히 아물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공습. 숱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폐허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개전 초, 큰 피해를 입었던 이르핀 마을. 그 중에서도 지역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르핀 중앙문화원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파괴의 상징이 된 이곳에서 많은 유명 예술가들이 이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수많은 문화재와 예술품들이 약탈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러시아에 점령당한 헤르손의 미술관은 대규모 약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헤르손 미술관 관장인 알리나 도첸코 씨는 그녀의 삶의 원천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Ці зали та ліпніна, ті мармурові сходини, храм, дворець і така колекція.
0: 보도에 따르면 미술품 약 15,000여 점이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우려는 폭력 앞에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중입니다.
1: 이 тому це скрасти сенс життя української нації. Це вкрасти частину колекції, частину культури. От як вони не зможуть вкрасти у нас мову, це неможливо, особливо зараз. Так і вкрасти нашу культуру.
0: 오늘을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지킨다는 건 존재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오페라 공연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0: 프리마돈나 나탈리아 씨는 예술가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Страждаємо всі від Росії. Розумієте, тому це нам дуже близька тема. Дуже близька, патріотична. Ви побачите, які тут запальні танці. Вони показують сильний дух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0: Операдане чумга норенен 또 다른 그들의 저항 정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전엔 러시아 문호의 극작품을 무대에 올리던 것을 전쟁 후엔 우크라이나 고유의 역사를 담은 작품들로 바꾸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사크 민족이 새로운 땅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희극적으로 그린 작품. 남녀노소 누구나 오페라를 즐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공연을 통해 위로와 희망, 또 살아갈 삶의 의지를 되찾고 있습니다.

0: 키이우 중앙역에 설치된 자유라는 글자의 이 조형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되었다 탈환된 한 마을 입구의 환영 표지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폭탄 파편에 처참히 찍힌 자국들. 이 작품을 만든 이는 우크라이나 예술가인 올렉시 사이 작가입니다. 그는 엑셀 아트 시리즈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프와 데이터 등을 시각화해 현대인의 일상을 재치있게 풀어냈는데요. 하지만 전쟁 이후 그의 예술은 반전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총탄과 파편 자국이 있는 잔해물로 제작된 아인파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쟁으로 훼손된 일상과 상처를 예술로 알린 것입니다.
1: сегодня, да, прилетело там 500 шахедів, да? Щось десь взорвалось, десь до когось близько, до когось далеко. Люди обмінюються повідомленнями, запитаннями, як ти? Власне хочуть знати, чи живий, чи не живий.
0: 나는 괜찮아. 라는 뜻의 I'm fine은 서로의 생사 여부를 묻는 인사이자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 이 작품은 우리가 страждаем, а навпаки про те, що, ну, що ми маємо запас міцності і що все буде добре. Мистецтво нам потрібне, мистецтво будує нашу ідентичність, яка ще досі непевна. Мистецтво може дати отаке от, типу, міцне на все життя незнання трохи краще.
0: Мейл бам огім опсі кунгсбі шіжак дебіда. 대피소 생활이 일상이 된 현실. 불안과 두려움이 늘 그들과 함께합니다.
2: 공습 경보가 짧으면 뭐 한 시간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밤새도록 한 네다섯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하지만 여기 주민들은 지금 거의 3년째 이렇게 수시로 대피를 하면서

0: 생활의 리듬이 끊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할 것 같고.
1: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믿으며 그들은 오늘을 버텨냅니다.

0: 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는 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 포침시 експерименту. Тут оцт, отут лимонна кислота.
2: Береш, розводиш, да, береш жовтий і ним малюєш. Це теж техніка. От, можна робити орнамент.
3: У мене палка-палка огурєчик. От і вийшов чоловічок.
0: Давайте. 학교에선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을 이용한 그림 수업은 내면의 긴장감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4: Де можеш сказати повну речі? Я зараз...
5: Дерево, яке з дня переходить в ніч. Да, прикольно.
0: 예술 치료는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Le camp d'été que nous proposons organise quotidiennement des activités artistiques pour le bien-être des enfants.

0: Surtout en ce moment, vous voyez les nuits que nous passons, les enfants ont un certain stress et on a besoin de les aider à retrouver le calme et aussi l'harmonie et la joie.
1: 이런 세심한 보살핌이 또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는데요. 예술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2: 여기 사람들은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슬픔을 받아들인다는 느낌? 받아들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I hear...

0: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1: 주말 오후 키이우의 한 공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함께 노래 연습도 한다는데요.
2: 에나치네선 도미솔 베르시테 드루히스클라드.

0: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3: 젊은데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4: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5: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3: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3: 네? 완전 간단하네.
6: 희망이 막 넘치네요.
3: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던 거예요?
5: 일단은 저는
3: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8: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8: 후원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렸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1: 전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방 기술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0: 깊은 바다미 치든 광활한 지상이든 혹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든 말이죠.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파괴력에 미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현대전은 끊임없는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기체계들은 적을 탐지하는 즉시 치명적이고 신속하게 타격을 가하죠.
1: 목표는 적이 저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공격하는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제 움직임을 모를수록 저에겐 더 큰 전술적 우위가 생기니까요.
2: 울창한 숲속이든 깊은 바다 밑이든 아니면 하늘 위든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죠.
3: 기본적인 수준의 스텔스는 저격수가 입는 길리슈트처럼 단순한 위장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F-22 랩터 같은 전투기는 외형 설계는 물론이고 기체 구조 자체에도 고도의 첨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0: 기초적인 위장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 궁극의 위협으로 꼽는 무기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급 고속공격 잠수함이죠. 은밀하고 치명적이며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SSN이라고 불리죠.
4: SSN은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잠수함은 아군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호위하는 임무부터 적 잠수함 추적, 정보 수집과 감시, 정찰, 그리고 지상 타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죠.
2: 이 잠수함은 연안에서 대양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협 인근이나 폭이 좁은 해역, 좁은 분지의 진출입로처럼 비교적 복잡한 지형에서도 순찰 임무가 가능하죠.
5: 조타수, 잠항 준비.
6: 잠항 준비. 잠항 준비.
0: 버지니아급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잠수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임무를 띠고 있죠. 길이 115m, 수중 배수량 7,000톤 이상의 132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이 거대한 잠수함은 적대적인 해역에서 적의 병력 이동을 감시하거나 혼잡한 해상로를 순찰하고 또한 순항미사일과 어뢰로 적을 타격하는 임무에도 완벽하게 은폐 상태를 유지합니다.

0: 버지니아급을 성공적인 무기 체계로 만든 핵심은 바로 정숙성이죠.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어떤 잠수함이 더 조용한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향 신호는 보통 1급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1: 각종 군사 훈련과 실제 배치 상황, 그리고 미 해군이 버지니아급을 운용하는 방식을 관찰해보면 우리는 이 잠수함이 탐지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버지니아급이 선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첨단 음향 감쇄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장력강으로 제작된 물방울 모양의 선체 덕분에 다른 잠수함보다 더 깊이 잠항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며 심해를 기동할 수 있죠. 게다가 적의 소나에 탐지될 수 있는 공동현상 기포를 줄여주는 프로펠러 설계까지 자랑합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의 작전 능력은 단순히 은밀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최정예 함정 중 하나입니다.
0: 연료를 재보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독보적인 강점이 있죠.
1: 덕분에 바닷속에서 반영구적으로 수중작전을 수행하고 원하는 곳 어디로든 기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제약 조건이라면 작전 기간 동안 승조원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수지원 물자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죠.
2: 디젤 전기 추진 잠수

0: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 정숙성 면에서는 앞설 수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해야만 합니다. 반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한번 잠항하면 광활한 대양 속으로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죠.
1: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꽤 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 전투 배치.
0: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원자력 잠수함은 130여 척에 달하지만 이를 보유한 국가는 단 6개국뿐이죠. 인도 2척, 프랑스 9척, 영국 10척, 중국 12척, 러시아가 3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무려 66척을 운용 중입니다.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8억 달러인 반면 버지니아급은 척당 약 38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죠. 2024년 기준 미국은 도입 예정인 총 66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중 23척을 건조했으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로스앤젤레스급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의 배경엔 단순히 냉전시대의 낡은 무기를 바꾸겠다는 목적을 넘어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죠.
3: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 해양 안보 영역에서 재래식 및 전략 무기의 중요성과 전쟁 억지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러한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해군력을 빠르게 재건하고 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있죠. 2021년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은 오커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호주는 향후 30년에 걸쳐 226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으로부터 최소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은 호주가 자체적인 오커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핵심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죠.
3: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두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군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전략 자산 무기 체계 중 하나인 잠수함 전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1: 이는 영내 잠재적 적국들의 전술적 계산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구상까지 바꿔놓을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0: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대양에서 활약하는 궁극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평가받지만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로 인해 특정 국가는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전술을 고안해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비대칭 무기 체계를 탄생시켰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운이 고조되던 당시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내륙의 주요 목표물들을 초토화시켰죠. 우크라이나의 해상 무역로를 봉쇄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 남부 침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흑해 함대는 신속하게 흑해 서부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4: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해군 전력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군에 의해 격침되거나 나포된 상태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수상함, 즉 해상 드론으로 눈을 돌렸죠.
0: 기본적으로 무인 태속정 형태인 C-베이비는 최고 시속 90km로 최소 1000km의 항속 거리를 자랑합니다. 위성 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C-베이비는 숙련된 조종수가 직접 조종하거나 사전 입력된 경로를 따라 자율 기동이 가능하죠.

0: 무인정을 대함미사일이나 무인기와 연계한 전술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가성비 면에서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죠.
1: 군사 전략에는 비용 강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강요해 단일 전투를 넘어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죠.
0: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은 해당 건조 비용이 약 2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들이 격침한 함정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고 건조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는 핵심 전략 자산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전쟁에서 무인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논쟁의 시작은 21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2: 항공 전력 발전의 역사는 조종사와 전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끊임없이 확장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연장된 정밀 유도 무기가 그랬고, 궁극적으로는 조종사가 미국 본토에 앉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기를 조종하는 드론이 그 정점을 찍었죠. 특히 리퍼는 미군과 대중이 전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0: 제너럴 아토믹스의 MQ-9 리퍼는 길이 11m, 날개폭 20.1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로 작전 효율성은 압도적인 채공 능력에 있습니다. 최장 27시간까지 표적 상공에 채공할 수 있고 장시간에 걸친 감시와 정찰, 그리고 타격 임무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1: 우린 네바다주에 앉은 조종사가 아프가니스탄 상공의 무인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자율무기 체계가 도입되면서 과학자가 짠 프로그램 코드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 전장에서의 살상 대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죠.
0: 리퍼는 조종석과 생명 유지 장치가 없는 대신 그 공간에 첨단 장비를 탑재해 훨씬 더 정밀한 전장 화상을 확보합니다. 기체 크기 자체도 줄일 수 있어 적의 탐지망을 피하기도 쉽죠. 하니웰사의 터보프롭 엔진을 탑재한 리퍼는 15,000m 이상의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1,700kg이 넘는 무장을 싣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1: MQ-9 리퍼의 발전 과정은 지난 수십 년간 군 기술과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0: 무인 항공기, 즉 UAV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지만 20세기 내내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실제 전장에서 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3: 진정한 변화는 1990년대에 찾아왔죠. 무인기 운용의 핵심인 위성통신 기술이 도입되고 전자공학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기체에 탑재되는 센서는 더 작고 가벼워졌으며 광학 및 적외선 센서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죠.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탄생한 MQ-1 프레데터는 유럽 발칸반도 내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0: 실전 배치 당시 MQ-1 프레데터는 이미 24시간 이상 상공을 맴돌며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군 지휘부는 아군의 희생 없이도 전장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3: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본격화된 대테러 전쟁은 결국 이 정찰용 드론들에게 미사일을 달아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Tonigh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kes the following demands.

0: 하지 않은 채 무력화되죠.
1: 또 다른 방법은 스푸핑이라는 기만 전술입니다. 통제권을 빼앗아 데이터에 간섭하고 데이터를 빼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0: 드론 버스터와 같은 스푸핑 장비는 기본적으로 가짜 GPS 신호를 보내 드론의 기능을 탈취합니다. GPS 신호를 가로챔으로써 드론의 항법 장치를 조작해 엉뚱한 경로로 유인하거나 특정 함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드론 디펜더와 드론 버스터 모두 가볍고 직관적이며 병사 한 명이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두 장비 모두 소수의 드론 개체가 공격해올 때 피해를 줄이도록 보완됐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확인된 바로는 때론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거대한 떼를 지어 도시만한 전선을 걸어지르며 공격을 퍼붓기도 합니다. 결국 비용 비대칭의 법칙에 따라 이 값비싼 자산들을 드론 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2: 현재 운영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엄청나게 값비싼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다면 그 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수십만,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0: 헤즈볼라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든 중동 전역에서 드론은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한 공격에서는 대당 2만 달러에 불과한 드론 여러 대를 격추하기 위해 한 발당 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방어용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2: 격추할 수는 있겠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 막대한 에너지, 즉 엄청난 비용을 소모해야만 하니 결국 공격하는 쪽이 유리한 셈이죠.
3: 그렇다면 드론 떼와의 근접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체계는 얼마나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없다입니다. 과거에 대부분 도태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이젠 상황이 바뀌어서 병사들이 하늘의 위협을 경계하며 고개를 들어야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 그래서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 즉 드론 군집 공격을 방어할 방법을 찾을 때 온갖 종류의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하죠. 어떤 종류의 전파를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드론 시스템의 전자장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0: 현대전은 아주 복잡합니다. 항공,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저, 무선 주파수, 가시광선 등 그게 무엇이든 모든 플랫폼과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우리를 꺾고 전투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전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현대전장에서 이러한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피탄 스텔스 기술이죠.
0: 스텔스기, 이전에 어떤 항공기보다 적이 찾아내고 조준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무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항공기나 함정, 기타 무기체계에 선사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전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전자신호들 사이에 완벽하게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1: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저피탄 능력을 갖춘 항공기가 바로 F-117 나이트호크죠. 로키드 마틴의 나이트호크는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는 아음속 공격기로 최대 2268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로 무장했으며 두 개의 강력한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탑재해 시속 1100km로 순항할 수 있죠.

레이더 망에는 사실상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투명망토를 두른 셈입니다. F-117은 본격적인 스텔스 시대를 연 주역입니다. 속도나 고도, 기동성 같은 전통적인 비행 능력이 이 복잡한 실전 상황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가 아님을 증명했죠. 전투기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텔스와 저피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깊숙이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나이트호크의 탄생 비화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1970년대 중반, 소련의 통합방공체계는 전장의 방어 전술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레이더, 대공포, 지대공 미사일, 지상 통제 전투기들을 하나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로 통합함으로써 침투하는 적기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었죠.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 플랫폼 설계에 대한 미군의 접근 방식은 베트남전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용키푸르 전쟁에서 피 흘려 얻은 뼈아픈 실전 교훈들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팬텀이나 스카이호크 같은 미군 전투기들은 베트콩이나 이스라엘과 싸우던 아랍 동맹군에게 제공된 소련의 새로운 통합 방공망과 정면으로 맞붙어야 했죠. 1962년부터 73년까지 이어진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전투 중 1737대의 고정익기를 잃었는데 그중 83% 이상이 베트콩의 지대공 방어망에 격추된 것이었습니다.

0: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공중전으로 꼽히는 1973년 요임키푸르 전쟁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죠. 이 치열한 혈투 기간 동안 양측은 하루에 약 1,000회의 출격을 감행했고 양쪽 모두 보유 항공기의 3분의 1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그래서 미군은 전투기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지상 레이더망에 완벽하게 탐지되지 않는 항공기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0: 미군은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을 의뢰했고 1975년 록히드 마틴의 비밀 개발팀 스컹크 웍스가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1: 항공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광할 만한 가장 멋진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스컹크 웍스죠. 켈리 존슨 같은 전설적인 인물과 그의 팀이 U2 정찰기와 SR-71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하며 경이로운 기체들이죠.
0: 스컹크 웍스는 훗날 나이트호크의 뼈대가 될 데브블루 시제기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엔 기이하게 생긴 형태의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죠.
2: 설계자들이 이 항공기를 개발하던 초기부터 관계자들은 이 기체를 가망없는 다이아몬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0: F-117 특유의 각진 삼각형 모양은 스텔스 성능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평평한 측면 구조와 뒤로 젖혀진 후퇴이 그리고 기체 표면을 덮고 있는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설계된 결과물이죠. 길이 20m, 날개폭 13m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3제곱미터, 즉 벌새 한 마리 크기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1: 탐색 중인 적의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하면 그 레이더 전파는 기체에 흡수되거나 표면을 따라 비껴가게 됩니다. 레이더 전파가 스텔스 물질에 부딪혀 튕겨나오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설령 희미하게 잡히더라도 표적으로 조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0: 1983년에 실전 배치됐지만

0: 19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의 사막에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F-117이 짊어졌던 책임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라크군이 보유한 가장 핵심적인 방공망 거점들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았으니까요.
0: F-117A는 약 1300회의 전투 출격과 6950간의 전투 비행을 기록하며 1814톤이 넘는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해 80%의 명중률을 달성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 및 공격기 전력의 단 2.5%에 불과했던 F-117A는 개전 초기 24시간 동안 타격한 이라크군 전략 목표물의 30% 이상을 홀로 책임졌죠.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기이한 형태의 각도와 모서리를 정확히 계산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형태는 속도와 공기역학적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이한 외형과 형편없는 조종성 때문에 비틀거리는 고블린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죠.
2: F-117은 저피탐 항공기를 제작하기 위한 초기 시도였기 때문에 직각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이후 컴퓨터 모델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피탐 능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스텔스 성능과 속도, 기동성 사이에서 영리한 타협점을 찾은 기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1: 공중전을 원한 게 아니라 들키지 않고 표적에 침투해 포탄을 투하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랩터는 그야말로 진정한 전투기죠.
0: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F-22는 F-117부터 시작된 9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전투기 설계의 최고봉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격추하는 첨단 레이더를 포함해 오직 미국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의 전자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죠. F-22는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로 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고유의 스텔스 성능 덕분에 적의 눈에 전혀 띄지 않습니다.
1: 1대1 근접전부터 지상군의 기동을 돕기 위해 공역의 적기를 소탕하고 공중 우위를 확보하려는 대규모 항공기 편대전에 이르기까지 제가 4년간 조종해봤지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하늘을 가를 수 있죠.
0: 두 개의 강력한 터보팬 엔진은 각각 16,000kg의 추력을 뿜어내며 F-117의 두 배가 넘는 시속 2,400km 이상의 속도로 돌진합니다.
1: F-22는 F-117의 스텔스 개발 과정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흡수해 기존의 어떤 구형 전투기들과도 차원이 다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플랫폼으로 완성해낸 기체죠.
0: 길이 19m, 폭 13.5m인 F-22는 F-117과 비슷한 덩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이 대략 새 한 마리 크기였던 F-117과 달리 F-22는 구슬만한 크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 믿을 수 없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추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 덕분이기도 하고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의 설계와 소프트웨어 덕분이기도 합니다.
0: F-22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스텔스 기술인 초기동성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 체계야말로 진정한 강점이죠.
1: 5세대 전투기를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과 확연히 구분짓는 요소는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쿼터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플랫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항공 작전의 관점에서 전장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뜻이죠.
0: 지상의 레이더 기지든 전투기든 무인 드론이든 랩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융합해 지휘 후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0: 5세대 전투기의 연결성과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를 모으고 융합함으로써 전장 상황에 대한 정확도와 이해도를 높이죠.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1: 머지않아 F-22는 드론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공중에서 직접 드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협동전투기, 즉 CCA는 미 공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와 짝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할 첨단 무인기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F-22는 고도화된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해 이 무인기들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죠.
0: 단순히 똑같이 빠르게 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종사가 직접 그 무인기들의 움직임과 임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기지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요.
1: CCA 프로그램은 무기와 시스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 공중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2: 적의 촘촘한 방어망을 뚫고 진입할 때 수많은 난관에 부딪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환경은 아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 그리고 적 전투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미래를 내다볼 때 여러 플랫폼이 연결된 복합무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해질 겁니다.
1: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을 감시하는 원자력 잠수함부터 드론에서 진화한 무인체계,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스텔스기까지 오늘날의 전쟁 무기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파괴력, 최첨단 정밀도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전장에서의 승리가 항상 크거나 빠른 자의 몫은 아니라는 점이죠.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러고 뭐.
4: 오히려 공부하면서 못 맞았대요.
5: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6: 아니.
5: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7: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5: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7: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8: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9: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0: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1: 빡세까지 살아야지.
10: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비용지역 어디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아 더워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5: 추워
7: 와우

0: 콤보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홋카이도의 봄은 짧습니다.
1: 아바키 크라이!
2: 열차!
1: 열차!
2: 아, 맛있겠다.
0: 붉은 털기에 진한 맛을 떠올리는 순간 노란 유채밭이 펼쳐집니다.
2: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0: 온몸으로 느꼈던 홋카이도의 봄.
2: 이야, 이거 진짜 뒤로 안 넘어가요.
0: 그 짧았던 봄을 지금 추억합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3시간. 일본은 참 쉽고 가까운 여행지죠. 제게는 사진작가라는 인생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홋카이도는 조금 다른 속도의 여백으로 다가옵니다. 그 대지를 마주하기 위해 삿포로로 향합니다. 홋카이도는 눈 덮인 겨울 풍경이 유명하지만 저는 일부러 겨울이 막 물러난 뒤에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순간을 비켜갈 때 카메라 너머의 풍경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드러냅니다. 5월 삿포로를 찾으면 인생의 봄을 한 번 더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2: 한국은 지금 되게 덥죠. 더운데 이제 여기는 이제 겨우 이제 봄이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봄을 한번 보고 또 봄을 두 번째 또 봄을 보고 싶다. 그럼 홋카이도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해에 두 번의 봄을 보는 거죠. 코코링도 두 번 할 수 있고.
0: 홋카이도의 봄다운 표정은 당연히 라일락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 흰색 꽃송이가 길가에 공원을 채웁니다. 라일락은 가까이 다가가야 색과 결이 보이고 향기를 맡아야 비로소 존재감이 선명해집니다. 벚꽃처럼 한꺼번에 피고 지는 풍경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중 잠깐 짬을 내서 향기를 따라 천천히 걷거나 벤치에 앉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삿포로의 라일락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도시의 틈, 사람들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라일락 꽃잎은 보통 4장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5장으로 핀 꽃을 만나면 럭키 라일락이라고 부릅니다. 네이크로바 있잖아요. 네이크로바가 행운을 상징하죠. 라일락은요, 꽃잎이 이렇게 4장이에요. 4장인데 5장을 보면 네이크로바 넉장처럼 행운을 불러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찾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0: 났어. 교정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릇이 다시 올까나.
1: 라일락 향기에 잊었던 청춘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한 오래된 삿포로 DB타워로 향합니다. 저와 한 살 차이라서일까요? 화려한 요즘 전망대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곳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이 엘리베이터에도 그 시절의 공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대단히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사람이 올려다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도시를 바라봐주고 있으니까요.

0: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늘 눈길이 가던 것들은 새로 만들어진 화려한 것들보다 시간이 조금 묻어나는 풍경들이었습니다.
1: 타워를 관광한 걸 보면 여기 보세요. 삿포로 타워가 서로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삿포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친밀한 동네 할아버지 그런 느낌의 상징물인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이제 삿포로 타워.
0: 아마도 저는 타워가 아니라 타워 아래 오랫동안 흘러온 이 도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로 위를 오가는 저 전차들처럼 조용히 흐르는 도시의 리듬 말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색들을 다 드러내고 싶을 때 저는 흑백 프레임을 켭니다.
1: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차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그날 저녁 몇 시인가부터 아마 전차가 끊어진다는 그런 라디오 뉴스를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온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가 참 그래 이게 로망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옛날 생각하느라고.
0: 빠르게 흘러가던 도시가 잠깐 멈추고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여백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낮에 삿포로가 라일락과 노면 전차의 도시였다면 삿포로의 밤을 세우는 건 골목마다 풍기는 징기스칸의 냄새입니다.
1: 그 店で 一番おすすめの メニューはやっぱ食べ放題か?
2: そうです。はい。他は焼肉みたいな感じですけど、こちらは鍋でやるので、煮込む感じで、この店だと焼肉なんですけど、こっちは鍋みたいな感じです。불판이
0: 두부를 담지 않았나요?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1: 오,ありがとう。これは何?
3: 特上ラム。特上ラム。これ1年になってない?
1: ラムのこと?野菜先にやるの?
3: 野菜入れて、ソース入れて。
0: 두부 모양 불판의 가운데 높은 곳에 고기를 올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가장자리에 채소를 깔아주고 고기 소스를 붓습니다.
1: 그래와? 少しだけ? 少しだけ?
3: はい、少しだけ。うん、わかりました。
1: 이야, 맛있어다나, 그래.
0: 징기스칸은 원래 고기를 구워 소스를 찍어 먹는 찍먹이 정석이지만 오늘은 국물에 자작하게 익혀 먹는 부먹으로 색다르게 맛을 봅니다.

0: 이게 1년이 채 안 된 양고기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맛도 있고. 일본 사람들 사실은 육식 별로 안 하거든요. 오랜 전통이죠. 한 1000년 가까이 육식 안 하고 그 생선만 먹었는데, 1918년인가? 그때 이제 군용 양모를 넣기 위해서 홋카이도에다가 면양을 자그만치 100만 마리를 뿌려놨대요. 100만 마리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만 마리의 양에서부터 이제 양모를 얻었는데, 양들이 고기를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던 홋카이도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가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에서 양고기를 먹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숙주나물을 올려 먹는 거는 일본식이고, 우리는 역시 김치를 올려야 돼요.
1: 일본식에 한국식을 얹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에서의 첫날,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삿포로에서 차로 4시간 남짓 홋카이도의 동쪽 아바시리로 향합니다. 오호츠크 해를 마주한 아바시리는 삿포로와는 색감부터 다릅니다. 아바시리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매년 1월이면 러시아에서 밀려온 유빙이 해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 얼음바다를 가르는 쇠빙선은 아바시리 겨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유빙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틀개가 올라옵니다.

0: 이곳 사람들에게 봄은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바다에서 무엇이 잡히는가로 먼저 느껴집니다.
1: 이야, 지금 철개 축제하고 있어요. 철개 살라고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요쪽에도 한 줄, 저기도 한 줄인가 봐요. 철개 살라고. 와, 철개가 유명해서 철개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공동체들이 모여서 즐거움도 나누고 또 매출도 올리고 이제 일석이조 이제 그런 장소죠. 이제 올해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생기가 돈다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져요.
0: 겨울 바다를 지나온 철개는 봄의 소식이 되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축제로 맞이합니다. 철개 축제는 아바시리의 봄의 상징인 셈이지요.
1: 배를 찢자마자 시키네요, 그죠? 시켜서 맛있게

이렇게 얼음을 부으면 급격히 온도를 낮춰 껍질 속 살을 응집시키고 단단한 식감이 완성됩니다.

0: 개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들이 축제 곳곳을 채웁니다.
1: 재빠른 일 떨어지는 훌. 야, 이즈 크랩 야키소바. 야, 아바시리와 강가마시다. 아바시 이즈 크랩.
2: 여셔.
1: 여셔.
0: 야키소바는 아바시리가 자랑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얼어붙었던 바다가 열리고 야외에 모여앉아 햇살과 음식을 즐기는 풍경. 마을은 완전한 활기를 찾았습니다.
3: 여기 다 이제 쪄서 먹는 거예요.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됐을까? 아, 어이씨 소다네. 카니스키다네.
0: 털기의 진짜 백미는 이 곁딱지 속에 든 내장이지요. 제대로 즐기네요.
4: 나가이 후유가 오와리 유효모 나그라리 요약 하루가 訪れまして 카니오 楽しんでおります. 카니 우마이 아버지 사고.
0: 광장 안쪽에서는 그 봄을 환영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0: 바다를 다스리고 풍물을 기원하는 어촌마을 특유의 몸짓. 역동적인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축제장 한편에 유독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색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건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추첨된 번호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저는 나니까 뭐라고 하노? 많이 그랬노?
2: 간이 막히니 상가되기를.
1: 아, 간이 막히니 상가되기는다. 아, 이 자기 번호,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고유번호가 당첨된 사람은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난인가 상가 시즌 됐을까?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아, 키우메?
3: 권인 다키 됐어.
1: 아, 권인 다키, 넌데, 그래 갔다 놓어? 이빨 갔다 놓어? 스고이나 아는네 고려 갔대 그래 도센 사례로 또 나누노 나가니 할때 간이가 뭐라 하노
3: 간이가 소라카라 흩대 그르
1: 아 소라카라 흩대 그르노
3: 그걸 캐치
1: 그러니까 소로 나가 밖에서 밑단에 모노데 테데 아 했어 소카
4: 가고 가고미 아 이 시로이 가고
1: 시로이 가고가
4: 시로이 가고니
1: 誰がこれ
4: 投げるなんかお祭りのおじさんが
1: あ、お祭りはしなんつぶりで、ぷりをしめよじゃバケツがその、いっちゃないさ、く、くるろ、いけ、ぼり、いんちょろ、ばだいでんだよ。あ、くんで、はんで、へばや、いけちょ。オッケ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
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 今日、今日、いっぱい撮ってよ。
3: はい。
0: 드디어、당첨번호が발표되는순간。여기저기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럭키 라일락도 찾았는데 당첨의 행운은 과연?
5: 우리가 1127, 1128, 1129잖아요. 1127. 아, 떨어졌다.
0: 털개 가시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과 바구니들. 비록 당첨의 행운은 저를 비켜갔지만 어쩐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당첨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웁니다.
1: 아, 이거 경쟁에 저걸 가지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헬멧 쓴 거, 걔가 만약에 머리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헬멧을 다 쓰게 쓰우고 그렇게 시작하네요.
0: 시원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털개들이 흥웅을 날아다닙니다. 오늘 반드시 털개를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6: 진짜 전화해! 전화해! 진짜!
0: 공중을 가르는 설계를 쫓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대로 조준해 잡아내는 손맛이 쏠쏠합니다. 한 마리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에 잡은 개를 얼른 옷 속에 쑤셔 넣는 노하우도 엿보입니다. 드디어 짧고 강렬했던 공중전이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축제를 즐긴 기분만큼은 최고입니다. 설계와 바꾼 영광의 상체에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온몸을 던져 얻어낸 귀한 봄의 전리품들입니다.
1: 아니, 이 팀은 유발 열심히 많이 받았어요. 한 달어. 가니? 가니. 와. 생생한 개가. 아, 맛있겠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떻게 해서 한번 되시다. 온토니. 이야, 쓰고.
7: 맛있어가 요깟다.
1: 맞다네. 오마인데, 토르노. 예. 이게 요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주는 강주리로 받으면 안 되고, 강주리는 옆에 끼고, 손으로 받아서 강주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진하게 강주리로 막 이러니까, 들어가다 튀고, 들어가다 튀고, 아마 안 되지. 그러니까 몇 번 와본 사람들이나, 이거 저기 센스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받네요. 네. 뒤에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 아줌마들은 못 받았어. 아유.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
0: 이벤트는 놓쳤어도 봄의 성찬한 맛볼 진짜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붉게 익은 털개들 거칠이 없이 신문지에 툭툭 싸서 건네주는 투박함마저 축제의 기분을 더해줍니다.
1: 아, 이거를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닷가에서 맛있게 오래 햇살을 맞으면서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0: 어디 자리가 없나 둘러보는데 이미 명당한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뭐 아무데나 앉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인공은 이 털개잖아요. 묵직한 개의 무게감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1: 이 손으로 양손으로 다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묵직하노. 일단은 발을 좀 떼고요. 오케이. 와우. 국물이 진짜 맛있는 거죠. 국물. 개는 맛있어요. 개는 맛있어요. 보통 개는 이제 겨울 음식이잖아요. 겨울에 좋은 게 많이 나거든요.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이제 빙하가 녹아내린다든지 하는 봄이 되면 그게 이제 프랑크톤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이제 얘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0: 촉촉한 속살을 한 입 가득 채우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1: 맛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맛은 생생해야 되네요. 싱싱한 게 최고예요. 첫째는 싱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동 음식을 먹은
6: 먹어서 큰 사람은 이 진미를 먹잖아. 이게 진미예요. 이게 어? 야, 두 번째 간다고. 와, 이 보세요. 맛있겠다. 이거를 이제 손으로 파는 거예요.
0: 오직 이 계절 아바시리에서만 허락된 사치 없는 진미입니다.
6: 걔는 점잖게 먹을 수가 없어요. 걔는 개그스럽게 먹는다고. 걔를 먹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맛있고. 아유, 이거 알바.
0: 왜 이 도시가 봄을 기다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6: 이 올해 향기로운 때를 저는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 죽인다.
0: 차가운 유빙을 녹이고 찾아온 아바시디의 봄. 배는 바다로 나아가고 저의 홋카이도 여행도 새로운 봄의 얼굴을 찾아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바다를 떠나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 유채꽃의 고향 다키카와입니다. 넓은 구릉지대를 가득 메우는 노란 꽃밭을 상상했지만 유채꽃밭은 언덕 사이여서 드문드문 흩어져 있습니다. 관광용이 아닌 실제 경작을 위한 꽃밭이어서 농지 상태에 따라 매년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1: 유채꽃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기름 자른 것들이잖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랐네요. 와, 깃발 달아놨네요. 깃발, 유채하네. 유치한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아의 손수건. 그 손수건이 노란색이었군요. 몰랐네. 그죠? 이야.
0: 사진작가로서 이 압도적인 풍경을 찍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0: 거대한 노란 풍경 앞에서 사람들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1: 아, 소가 이네. 어, 이다. 모토 돼. 모토 치까지 있더라. 봐도 아, 카메라고. 야, 너 그런 나간 이랬더니 있더라. 이랬더니 있대. 이랬더니 있더라. 고래 고고님 미에르노 뭐 미에르노 또 우시로 난까지 드셔. 근데 진강호모노가 지금 돌아든다요.
2: 소했어요. 아세요.
1: 프로의 원팁을 해줬어요. 지금 밖에서만 찍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꽃 안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넣어봐라. 그럼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게 보일 것이다. 원팁 가르쳤었어요.
0: 사진은 거리를 두는 기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풍경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보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아주 유쾌해집니다.
0: 길이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순간에 불쑥 참견하는 게 때로 주책맞아 보인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다가가는 이유는 잠깐이나마 그 행복 안에 함께 머무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1: 오, 기레이 데스. 1,2,3. 모이치마이, 이키마스, 요. 오라이. 굿, 굿, 굿. 됐다, 됐다, 됐다. 기레이 데스 되죠? 아,
3: すごい!
1: 우와! 우와, 소라노 이름은 이네.
3: 이
4: 단지.
1: 이야.
3: 감사합니다.
1: 기념 됐네. 그럼 기념 사신다요, 나.
4: 기념, 本当に本当に一生の宝物になりました.
1: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나오 미마스토, 도유 간지?
5: 에, 뭔가 하피나気持ち.
1: 아, 소소요, 나. 뭔가 하피요네. 와케가나이. 리유가 나인다. 다다. 어, 소. 하피になるよね.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막 그냥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와서 조금 전에 그분들은 이제 모델도 하셨지만, 그죠? 집 냄새 맡으면서 숲속에 앉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어? 이런 기회는 세상 살면서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놀았던 기억은 있죠. 할머니 집에 가서. 그 기억, 생판, 뭐 도시 살면서 까맣게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집단 냄새를 맡고 있잖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으로. 그러니까 노래,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팍 돌려놓는 뭐 위대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 집단 냄새 끝내주네요. 이선이야, 너 이제 또 부다리. 갖고, 아, 이거 올까? 이선이 올까?
5: 무자, 이거 가.
0: 자, 이번에는 젊은 청춘들의 로맨틱한 프레임 속에 슬그머니 한 자리를 차지해 봅니다.
1: 로맨틱 포즈. 포즈 어디서 해?
0: 68과 28.
1: 오토상 이끄스 연주 하지가 김민호 오토상 연주 미술사 왜 그래요?
6: 에 미술사 뭐?
1: 록주 하지다.
3: 에?
1: 와카구 미나이다로 와카구 미를 드셔.
0: 사진 속에서는 나이도 처음 만난 어색함도 금세 사라집니다. 눈으로 쫓던 노란 들판을 벗어나자 구수한 시골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1: 私のところだけじゃなくて一緒にヨキさんっていう薪割りとか焚き火のいろいろな体験ですとかあと原木椎茸を焼いて食べる体験とっていうのを一緒にやってるおいや椎茸まだ今ナムロも만들고하는거이런거보세요こういうものを作るんだね。 そうでしょ?
5: これは今ちょっと試作品でこれポップコーンを作ろう。原木の椎茸はこんな
1: あ、そうか、そうか。
5: はい、お持ち帰りもいただけますし、あちらですぐ。
1: こんにちは。椎茸焼いて食べ

0: 응, 버섯의 맛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의 맛이야. 자연의 맛, 자연의 맛. 오, 뜨거. 뜨거.
1: 장작불에 천천히 구운 덕분에 향은 진하고 안쪽에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두툼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0: 이야, 향은 자연의 향 그대로. 이걸 버섯의 향이라 말하기는 좀 아까워. 자연의 향 그대로야. 쫄깃쫄깃하네요. 또 갖게 되고 있어요. 그래네, 오이시 됐어요. 오, 오이시 오이시.
1: 혼자 즐기기 아까운 맛과 시간을 젊은 청춘들과 나눕니다.
0: 하나 더 뭐 또 였더라, 또 있더라. 고지간에 키가 이노.
1: 처음 만난 사이지만 장작불 하나가 그 거리를 좁힙니다.
0: 오이시 됐어.
1: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으로 채웠던 시간이 조용해지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채우고 기억으로 건너왔던 시선이 마침내 조용히 가라앉으며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선한 바람이 유채꽃 가득한 지평선 위로 지나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노란 들판에 여운을 남고 이제 홋카이도의 거센 바람이 지배하는 곳 가무 이곳으로 향합니다. 가무이 곳에서는 바람이 풍경을 먼저 움직입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바람의 언덕을 향합니다.
0: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그냥 이렇게 피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습 때문에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1: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0: 이제 가무이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하, 저 멀리는 설산도 보이고. 오호, 만만치 않네.
1: 저 멀리 야. 푸른 수비로 솟은 5월의 설산이 낯선 풍경을 자아냅니다.
0: 여기 보시면 여인 금제의 지. 가무이 곳이어서 있잖아요. 이전에는 여기에 여성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 여인이 들어서면 신이 출토한다 했던 그 금단의 길을 걸어봅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저라는 인간은 그저 흔들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0: 이야, 이게 진짜 뒤로 안 넘어가요.
2: 뒤로 안 넘어가요?
0: 뒤로 안 넘어가.
1: 투명한 바람의 벽에 기대어서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0: 이야,
2: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것 같아요.
0: 진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지 안에 있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쏟아내.

0: 거친 바람이 빚어낸 감의 꽃의 진짜 얼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아, 이거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뭐 멋지 않네요. 그래서 이 지역 특유의 샤코탄 블루라고 불린답니다. 저 물 보세요. 우체제는 하.
0: 오직 이 거친 절벽 아래에서만 볼 수 있다는 차가운 푸른빛. 투명한 바다가 햇살을 받아 거대한 보석처럼 빛을 뿜어냅니다.

0: 손끝으로 바람의 질감을 느낍니다. 저 멀리 홀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감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점점 선이 이어져요.
0: 먼 옛날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이 바위에서 한없이 기다렸다 합니다.
2: 이 감의 바위가 보이는 여기 올라와 보니까 떠난 사람을 보기에는 멀리 가는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 어떻게 내려갈 길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게 너무나 절절히 전해줍니다. 참 애절한 얘기다, 그죠?
0: 기다리다 끝내 돌이 되었다는 여인. 그 그리움이 파도가 되어 지금도 바위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가 일반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흰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태풍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마치 신이 사람을 부르는 아이누를 부르는 아이누 인간이란 뜻이니까 아이누를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정령들의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아이누에게는 이게 신의 장소이고 여기 와보면 지금 5월인데도 저기 멀리 설산이 펼쳐져 있고 이래서 그들은 신비로운 장소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빛이 그런 물빛도 있고 에메랄드 사파이어 물빛도 있고 해서 그들에게는 여기가 대단히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다시 카메라를 들어 찰나의 풍경을 기록합니다. 모든 화려한 색을 다 드러낸 흑백의 프레임 속에는 오늘 함께 나는 바람과 꽃향기 그리고 낯선 이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7: 시원해.
6: 스텔라 냉떡볶이.
1: 새벽 구름 위에서 깨닫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이 그렇듯 운에 역시 오래 머물지 않는다.

0: 있다는 것을.
1: 우와, 둘이 와 이리 만나. 이야.
0: 그러니 주어지는 매 순간에 충실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충분히 즐긴 순간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밤처럼 말입니다. 여행은 결국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언제 어디에 갔는지보다 우연히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마음에 남곤 하지요. 홋카이도의 오타루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안개가 낮게 가라앉은 도시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옛 석조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거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간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특별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이 시계는 지금 전기 나오죠, 저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15분마다 전기가 쫙 올라옵니다. 전기기관사처럼. 네, 일정한 압이 차면 올라오는데 그게 15분 가늘처럼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돼요.
0: 캐나다식의 장인이 만든 세계 몇 안 되는 증기시계라고 합니다. 태엽이 아니라 끌어오르는 증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시계의 호흡이 궁금합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
1: 다 했나 봐. 그걸 끝이냐? 좀 더 하시지. 아, 너무 간단하다 연주가. 아쉬워요.
0: 짧아서 아쉬운 것도 여행의 맛이지요. 평소에 바쁘게 흘려보냈던 시간이 이곳에서는 작은 추억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오타루의 상징인 운하로 향합니다. 한때 이 물길은 홋카이도로 들어온 물자가 도시 안으로 흘러들던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운하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 시간을 품은 풍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오타루는 참 기대가 큰 곳이에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전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가 되게 유명하냐? 운하가 되게 유명하답니다. 이제 근대에 본토에서 혼슈 쪽에서 물자가 들어올 때 운하를 타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이 다 새로 나아지고 해가지고 운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옛날에 그 번성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쇠락해지는 어떤 시간이 약간 멈춘 듯한 그런 매력을 느끼는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0: 누군가는 풍경을 찍고 누군가는 함께 온 사람의 얼굴을 남깁니다. 같은 운하를 바라봐도 사람마다 마음에 담는 장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행의 기억은 명소의 이름보다 그날의 표정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1: 이때를 사진으로 다 찍으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다 드러나는 거 보니까.
0: 사진 속의 오타루 운하는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감싸는 도시. 오래된 석조 건물의 지붕과 운하의 난간 위로 눈이 소복히 쌓입니다.

0: 한겨울에 오타루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리의 사진가는 사계절의 오타루를 평생 기록해왔습니다.
1: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눈이 내리는 또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꼭 가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의
2: 아키.
1: 예, 이건 이제 가을이고요. 그래요. 선생님은 사쿠이?
2: 그래요.
1: 그곳에 난 년간 사진 도대마스?
2: 그곳에 연주네.
1: 연주네.
3: 아쉽게.
1: すごいですね. 私も 仕事で 연주네 도대마스.
2: 뭐, 이러이러 도대마스.
1: 네, そうでしょう. 아하. 야, 깡통으로 만드시는 분이야. 깡통으로.

0: 팬의 단단한 알루미늄 표면을 자르고 이어 붙이면 멋진 모빌이 완성됩니다. 오타루에서는 사라질 뻔했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죠? 아, 이게 운하의 맛이네요. 운하의 운치. 아, 이거 배를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작은 유람선에 오르면 이 운하가 원래 어떤 길이었는지 몸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타보는 거죠. 과거의 시간 속으로 출발합니다. 낮은 다리 아래를 지나 도시의 안쪽을 빠져나갑니다. 좁은 운하를 벗어나자 탁 트인 오타루의 앞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옛날에 해상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하고 본슈가 직접 연결되잖아요. 터널로.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죠.
0: 이제는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 생겼지만 바다를 향해 열려있던 도시의 표정은 남아있습니다.
1: 롤드스타. 아, 저기는 라이브 하우스래요. 운하 주변으로 보는 건축물들, 건축물의 역사가 보통 100년이 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 옛날 물건, 레트로한 물건들이 담금, 이런 게 되게 오래 있는 것들.
0: 물길을 따라 들어온 곳은 물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시를 짓는 방식과 새로운 문화도 함께 들어왔겠지요. 운하가 바깥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오, 오르골당, 오르골당이네요. 야,
0: 오. 밖에서는 물과 바람 소리뿐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작고 섬세한 소리들이 저를 맞아주겠지요.
1: 이야.
0: 오르골은 태엽을 감아야 소리를 내고 감아둔 만큼만 돌다가 멈추죠. 몇 번을 감아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시간을 느껴봅니다.
2: 스고이 데스까?
0: 오르골의 음을 체감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상자의 윗부분에 디스크 오르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소리와 진동이 나무를 타고 몸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0: 아니, 통 전체가 악기예요. 의자까지 우르르 울리니까 온몸으로 듣는 느낌. 귀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온 세포로 음악을 듣는 느낌이에요.
1: 음악을 감상한다는 건 귀로만 듣는 일이 아니죠. 오르골이 들려주는 음악은 몸을 먼저 울리고 그 울림이 지나간 뒤에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하나에 저마다 다른 방식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0: 얼굴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이제 동화에 나가 끌고 가잖아요. 그 뭐 옛날에 나왔던 메리 포핀스 그런 막 그런 영화 보면 오르골 소리와 같은 동심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우리가 어딘가 이제 굴뚝을 통해서 저기 멀리 동경해왔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오르골의 특별한 장점인 것 같아요.
1: 어릴 적에는 믿었던 이야기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오르골 음악을 따라 다시 가까워집니다.
0: 엘리제를 위하여

0: 좋네요.
1: 누구에게나 그런 곡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언제 처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곡을 들을 때의 마음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음악 말이죠. 오르골 덕분에 오타루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문득 다시 떠오를 것 같은 도시입니다.

0: 오르골이 마음을 채워줬다면 이제는 배를 채우러 갑니다. 오타르 골목에는 오래된 건물만큼이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당들이 많습니다. 문 앞에 걸린 간판과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봐도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짐작이 갑니다. 여행에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 일은 그날의 기분을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곳은 와규 전문점이지만 오늘 저의 기분은 이 튀김 덮밥을 골랐습니다.
1: So do you like this restaurant?
2: Okay, this is first time, but it's very, they said, it's very delicious. Is it good? Wow, good.
0: 홋카이도까지 와서 튀김 덮밥이냐고요?
3: 아, 아리가또.
0: 홋카이도에서는 주변 해역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을 튀기기 때문에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3: 일본 여행 중에 전국 어디를 여행하나 실망시키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음식에서 일단 일본 밥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맥주. 생맥주가 어디서 먹으나 맛있어요.

0: 한말 하면 땜프라고 우리말로 하면 튀김이죠.
1: 튀김 덮밥에서 중요한 것은 소스입니다. 튀김의 바삭함을 살리면서도 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0: 바깥에 저는 바삭바삭바삭한 맛, 안에 거는 몰랑몰랑몰랑한 맛, 씹는 맛이 다르죠. 바삭, 몰랑, 바삭, 몰랑 이런 거.
1: 여행지에서 만나는 좋은 한 끼는 대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타루의 밤은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풍경에는 일상이 찾아와 있습니다. 운하 주변은 밤이 되면 63개의 가스등이 켜지며 과거 항구 도시의 정취를 재현합니다. 그 풍경 속을 걷고 있으면 100년 전의 시간이 이 거리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직도 문는 가게가 있나 봐. 아주 훤하게 불을 켜놨네.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로망의 도시요. 연주하나 봐. 오르간 연주? 아코디언 연주? 아코디언이다. 이야, 만만치 않네. 아코디언 연주자 만나기 요즘 참 쉽지 않은데.

0: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은 아코디언 소리로 오타리의 밤풍경을 완성합니다.
1: 오, すごい. 아리가또. 스코이나 진세오. 단우신데.

0: 駅で行くことが分かる人だ。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ねえ。
2: 昨日も来て、素敵だったので。
0: 音楽が好き？
2: はい、音楽。
0: だ彼じゃなくて？
2: 彼も素敵ですよ。
0: そう、同じですよね。兵庫へ座って、兵庫、姫路へ座って。またね。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いい旅を。ボンボヤージュ。사람이따뜻해호타루뭐오늘만난사람들은따뜻하고아까힘에서왔다는여성분도따뜻하고그러니까따뜻한사람끼리만나서따뜻한대화를주거니받거니하는게옆에이제훈풍을일으키잖아요아그런점이좋은것같아요여행은풍경을보는일만은아닙니다잠시멈춰서듣고한사람의삶에감동하고나에게아직이른밤이남아있음을느끼는게여행아닐까요오타루에서낭만적인운하의밤을보내고운해의아침을맞으러시무카프촌으로향합니다이미날이밝았지만지금시간은새벽5시입니다홋카이도는한국보다동쪽에위치해있어서아침도조금먼저찾아옵니다제가새벽부터서두른이유가있습니다
3: 홋카이도의명물중에운해를볼수있는곳이있대요근데그게정말삼대가착한일을하고선한일을많이해볼수있답니다지금새벽에그걸보러가는데새벽4시에일어나서그걸보러가는데오늘그게꼭볼수있는그런좋은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Looking up at the sky
0: Ain't a cloud 목적지시무카프촌은홋카이도한가운데위치해있는산과숲이깊은마을입니다운해를보려면구름이만들어지는곳보다더높은곳을올라가야합니다이곤돌라가저를운해를볼수있는곳까지데려다줄겁니다
4: 진짜저산꼭대기올라가면밑으로산밑으로이제구름이보인다는거아니에요발밑에구름위로우리가이제올라가는거죠지금기대된다그죠참사실살면서운해를보기쉽지않잖아요
0: 홋카이도에서는5월에서10월중순에만운해를만날수있습니다그래서운해발생확률까지계산해운해예보를알려줍니다
4: 이게운해가발생을하려면낮과밤의기온차가적어도10도이상이나야되고그전날비가와야되고지면에습도가아주높아야돼요90도 이상 90% 이상높아야된대요그러니까그조건을다갖췄을때이게장대한운해를볼수있는데그러니쉽게볼수가없잖아요운해를볼수있는확률이 40% 밖에안된대요그러니까10사람오면은4분은보시고6분은못본다는거아니에요자작나무숲에이제막신잎이올라온다그죠신잎이올라오니까얼마나이쁩니까
0: 해발1239m 의산정상까지이동하는시간은약13분같은날같은산에서도계절은서로다른속도로찾아옵니다
4: 밑에서출발하던곳에는자작나무에이제새잎이막올라와서새파랑이팔팔팔팔그게너무나이쁜데산을올라온것같보세요아직은하나도안폈잖아요
0: 곤돌라를타고산을오르는동안아래의세상은조금씩멀어지고운해와가까워집니다
4: 운해가보이는것같습니다뒤에돌아보니까이야 아니다행히3대가선행을행하면서살아왔다이런느낌이드네요아대단히인생을잘살았다는느낌그런느낌이드네우와이야오
1: 정말 다르구나. 오, 밑에서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저거 보세요. 높은 산 봉오리만 보이고, 햇살 아래에 있는, 이야, 참. 왔다.

이야, 장대하네. 우와. 볼만하다, 볼만하다. 이야. 야이끌이다, 이거는. 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이야, 어떻게 이러냐. 어? 하, 신기하네. 산은 섬처럼 떠 있고, 마을은 구름 사이에 희미하게 잠겨 있습니다.

가까운 부분에 이제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저 밑에 있는 아득한 마을의 전경 그 너머로는 완전히 구름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구름을 넘어서면 저기 이제 높은 중봉들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햇살 보세요. 햇살 맞은 구름들. 이야, 이거 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름 위의 아침을 붙잡습니다.

0: 눈앞에 펼쳐진 장관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바라본 풍경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도 구름을 닮았네요. 뭉게뭉게 피어오른 모양이 방금 본 운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1: 오이시 데스까?
2: 응. 오이시. 최고 최고.
0: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을 뿐인데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일 것 같지요.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엽서 한 장을 보내고 함께 나란히 앉아 구름 위의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 이곳의 아침은 거창하지 않아도 함께한 마음 덕분에 특별해집니다.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3: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분을 이해할 것 같네요. 구름 위를 산책한다 하는 기분을 이해할 것 같아요.

0: 지금 저 밑에 이제 길바닥 또 나무 토막이에요, 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좀 푹신푹신 하잖아요. 이거 아마 연출을 했을 거예요. 저 구름 위를 밟는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좀 푹신푹신 선물 받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다 연출해서 이런 것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발밑에는 부드러운 나뭇길이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 끝없는 구름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해진 시기에 이른 시간에만 허락되는 작은 비현실,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오래 운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릅니다.

0: 바다에서 바다. 이야, 바다에서 바다로 하늘.
1: 한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야, 이럴 수가 없어.
2: 바다에서 시작된 구름이 산을 넘어 다시 하늘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보고 싶고 잠시라도 더 머무고 싶은 풍경. 그런데 운해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3: 와우, great. 와우. 오, amazing.
4: 아, 네이비.
3: 와우, great. How about you?
5: No. She's a climber.
3: A climber? Wow. Oh, 대단하다. Great. Where are you from?
5: Singapore.
3: Singapore.
2: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오늘 아침 같은 구름 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반갑습니다.
3: Good climber.
2: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0: 구름 위의 아침을 사진에 담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도 어쩌면 운에와 닮았을 겁니다. 오래 머물지 않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요. 오늘 아침 구름 위에서 만난 것은 잠깐의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순간이 사라지기 전에 조금 더 오래 바라보려는 마음을 만났죠.
1: 해가 뜨니까 좀 그치는, 가까운 데는 그치고 멀리는 아직 나와 있네요. 야, 운해를 보았다. 기분이 좋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0: 다시 오지 않은 아침, 구름은 곧 그치겠지만 여운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운해가 하늘 위의 바다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바다가 있는 토마코마이로 향합니다.

0: 태평양을 마주한 토마코마이는 홋카이도에서는 손꼽히는 어항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어부들의 일상에 맞춰 흐릅니다. 물론 지금은 어부보다 관광객이 먼저 줄을 섭니다.
1: 우와, 아이고,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나? 둘이 와 이리 만나, 줄 봐라. 이야, 대단하네. 허허. この 店美味しいですか? 店美味しい?
2: 美味しいらしいです。らしいです。初めてですか?初めて。で、毎回並ぶっていう。あ、美味しいからみんな来てるでしょうね。っていう話ですね。ね。この店には何が有名ですか?え、何有名なの?知らない。なんか情報誌見てきたんですよ。あ、情報誌見てきました?うん。海鮮がなんかすごい量が
0: あ、海鮮の量が多い。すごいらしい。ええ、値段に比べて海鮮が多い。ああ、いや、価格に比べると海鮮が多い。ああ、やはり、カレーが有名だみたいな。その時は僕も美味しいんだよ。それが甘くてすごく美味しいんです。あ、生が美味しい。もうコリコリして。それだったら焼酎と一緒だ。
3: いやもうそうなんですよ。ねじねね。ホッキが有名ですね、こっちは。ホッキが有名がでよ。戦後の食生活グレー、ヘセギナゴ。料理で하면ピンクセギなんだよ。で、戦芸。たっちゃちゃ。かなり切りましたよ。親族じゃない。親族じゃないんだ。ああ。ただの知り合い。
0: 友達みたいに。うん。お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こんなものがあるよ、うちは。あいがいっぱら可愛いね。可愛いね。ねえ、子供はね、どんな国でも同じですよ。ねえ。원래는 새벽에 조업 나가는 어부들을 위한 도시락 식당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새벽 5시부터 줄이 늘어서는 전국구 맛집이 됐습니다.
4: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모.
0: 소문을 듣고 일본 전역에서 찾아옵니다. 어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 메뉴들을 많은 때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죠. 음식이 나오면 가성비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새우 양 좀 보십시오. 시그니처 메뉴인 해산물 덮밥에는 당일 아침에 들어온 제철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5: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0: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는 식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랑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벽을 가득 채운 이 흔적들이 그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름을 다 알아보진 못해도 이 작은 식당을 다녀간 발걸음들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시간이 이렇게 벽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오랜 세월의 시작은 이 작은 주방이죠. 그리고 이 식당의 주역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호끼 조개입니다.
6: 시라닌키와 호끼 카레입니다.
0: 토마코마이는 25년 동안 일본 호키 조개 수확량 1위를 지켜올 만큼 호키 조개로 이름난 곳입니다. 차가운 태평양 바다에서 자란 호키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또렷하죠. 걸쭉하고 진한 일본식 카레에 살짝 데친 홋기 조개를 넣어 끓이면 매콤한 향사에로 은근한 단맛이 느껴지는 홋기 카레가 완성됩니다. 시장 식당의 카레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홋카이도의 홋기 조개들이 씹는 순간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방 다른 한쪽에서는 연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정도면 후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0: 홋카이도 바다의 넉넉함과 시장 식당의 인심이 담긴 연어 덮밥입니다.
1: 우와, 닦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2: 이거는 호끼 덮밥이고요. 연어 덮밥. 양을 보십시오. 입이 딱 벌어지네요. 이거는 카레, 호끼 카레. 오기상. 보세요. 제 얼굴보다 커요. 이야, 참. 이야. 야, 보는 것 자체로 감동이네요.
3: 구멍이 돼서 바로.
2: 사몽, 사몽. 아, 사몽. 아, 그래? 사몽답게.
0: 신선한 연어가 가득 쌓인 연어 덮밥을 맛있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과 신선함을 눈으로 먼저 즐깁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담백한 연어의 맛을 입으로 확인합니다.
2: 이 연어는 같이 이게 연어처럼 맛있는 그 생선도 없죠. 보들보들하면서 식감도 있고 싱싱하잖아요. 싱싱한 놈은 조금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조금 맛이 있네요. 이건 생호흑기잖아요. 생호흑기는 회색빛이 나는데 되게 감미가 있어요. 마지막 맛이 감미가 달달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나왔을 때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생으로 나왔을 때 그 맛 딱 주자마자 먹어야 돼. 너무너무 맛있어요.
0: 호끼 카레는 달큰한 호끼와 고소한 카레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2: 카레 맛에 호끼 맛하고 섞어야 돼요. 카레만 먹어도 카레 맛이고 호끼만 먹으면 호끼 맛이니까 절묘한 식감. 호끼가 주는 그 달달한 느낌. 카레의 그 고소한 느낌. 그 두 개 맛, 이게 섞여가지고 독특한 맛을 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맛있다. 우리 입맛에 맞다. 한국 입맛에. 한국 입맛에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음식은.
0: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에 와서 푸짐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작은 인사를 남길 차례입니다. 이 항구 식당에서 받은 인심을 저도 한 줄로 남겨봅니다. 누군가 제 글을 발견하면 오늘 이 식당에서 참 잘 먹었다는 마음도 함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2: 세계 EBS의 세계 테마 기고. 한국어되네.
4: 감사합니다.
0: 인생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즐거웠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 생겼죠? 생겼죠?
5: So many right things. 우와, 지구의 입김이에요. 입김.
2: 이야, 이게 나 이게 낭만이요.
6: 순다문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0: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0: 이게 되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삼도물류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삼도물류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1: 부장님이랑요?
0: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 아,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전에.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2: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1: 거듭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3: 그래, 그렇지.
1: 나는 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4: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마이너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5: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는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6: 저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7: 최연소,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 이제 만으로 28살.
7: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9: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10: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7: 아니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9: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 우리 방이 있어요?
7: 아니, 아니.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 아버지 옷번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10: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1: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0: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
1: 맞아요. 해결해줘.
2: 여기가 어디야?
3: 어, 흙 냄새.
1: 이런 공간이 있었어?
2: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4: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5: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2: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6: 이비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8: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1: 상쾌!
10: 통쾌! 변비엔 메이킨!
12: 롱!
1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4: 바삭함의 끝판왕!
15: 맛있는 역시 치킨! 크크크!
1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7: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18: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낭만이 그리울 때 완행열차에 오릅니다.
1: 삼겹차, 삼겹차.
0: 인생이 그렇듯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잠시 더 머물러도 좋지요.
1: 이야.
0: 그래서 기차 여행은 어디에 도착했는지보다 무엇을 지나왔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일본에서 홋카이도로 향할 때 북쪽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80%에 달하는 거대함과 북방민족 아이뉴의 땅이라는 신비로움 때문이죠. 완행열차로 떠나는 북쪽 나라 여행. 먼저 하코다테를 출발해 노보리베츠로 갑니다. 북쪽 나라 기차 여행의 출발점은 홋카이도의 관문 하코다테입니다. 하코다테는 대도시답게 신칸센과 특급 열차도 정차하지만 홋카이도 내륙 구석구석으로 향하는 일명 로컬센이 출발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1: 기차 여행의 낭만은 이제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계속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비행기는 꽤 먼 길을 한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을 한다면은 열차는 조금씩 변해가는 풍경, 변해가는 관습, 변해가는 그 동네 독특한 향, 그저 바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아침 민감하게 반응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 여행과 다른 것이고 기차 여행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맛이죠. 맛.
0: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 칸짜리 열차입니다. 운전부터 요금 수납까지 운전사가 도맡아서 한다고 해서 원맨카 일본식 발음으로 완만카라고 부릅니다. 선로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운전석 옆. 이 공간이 명당입니다. 여행자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아 삶의 풍경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1: 정겹죠? 정겹죠?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네요. 할아버지 혼자 떠나는데 집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0: 완행열차는 과정도 여행이 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온천마을 노거리 백지에 잠시 들릅니다. 1년 내내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이곳은 지옥 계곡입니다.
1: 이야.
0: 지구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온천지대입니다.
2: 건니치와.
3: 안녕하세요.
2: 예. 오, 안녕하세요. 예, 광고 듣기 왔으네.
3: 원, 온리 원. 아, 또 김우치라시네.
2: 아, 김우치 또.
3: 김우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좋아요. 노브리베츠 지구구단이 또 이놈아. 이츠 되겠다 한번 됐어.
3: 1만 년 くらいに こういう 훈이 됐다.
2: 아, 1만 년 前から こういう 훈이 됐다.
3: 예.
2: すごいな。
3: 原住民って北海道の先住民、 アイヌ民族。 発見して、そして薬と薬ですね。薬でこう体を治す。ここまで 200年 くらい前にここ開発されました。アイヌの人たちは昔から、ここがいいお湯があるということで、
2: 分かってた。
3: 分かって。

0: 아이누 민족은 지옥 계곡 곳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건 지구의 입김이에요, 입김.
0: 아이누 민족은 이곳이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며 땅 속에서 악마가 나온다고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지옥의 입구로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2: 노보리베츠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누들이 했던 말이래요. 그 말을 그냥 따, 이제 음을 따서 한 건데, 노보리베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탁한 물이 흐르는, 탁한 강이 흐르는 곳, 또는 뭐, 냄새 나는, 향이 무슨 냄새 나는 강이 흐르는 그런 뜻에서 노보리베츠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0: 이 거대하고 기이한 풍경을 보고 있으니 인간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여행자일 뿐임을 느낍니다. 지옥 계곡의 안쪽에 숨겨진 매우 희귀한 거대한 유황 온천 호수 오유누마에 도착했습니다. 땅의 온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2: 지구가 유기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분들. 그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입김을 내고 있고 하는 살아있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온천수가 흐르는 천연 계곡을 만납니다.
3: 오, 야, 저기 보세요. 이게 작은 데가 아니구나.
0: 유황지대를 걷다가 발을 담글 수 있는 개울을 만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3: 어이구. 실례하겠습니다. 헬로.
4: 이야.
3: 헬로.
0: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땅속 마그마 열이 지하수를 데우고 유황 성분을 머금은 채 땅 위로 솟아나 넘친 물이 계곡 아래로 흘러 개울이 됩니다.

0: 이야, 이런 건 어디 용천하는 소리 자체, 그리고 흐르는 소리 자체가 음악 같아. 음악인 거는 기본이고, 삶에 에너지를 주는 느낌? 이 뜨거운 물이 에너지를 주는 느낌을 받네요. 상류 쪽은 물 온도가 4에서 5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발을 담그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1: 이게 안에 여기 밑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붕붕해요. 저기 온도하고 저기 온도가 다른 게 달라요. 이야, 이건 진짜 뜨겁구나.
0: 지옥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은 계곡. 그 깊은 곳에서 편안한 순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먼저 발을 쉬게 하고 깊은 곳에 쌓인 여독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1: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여독 전체가 풀리는 기분? 인생의 피로가 풀린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거는 샤워장에서

0: 가능하고 하지만 천연 온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뇌를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피로를 풀게 해준다. 뭔가 뇌하고 지구가 별로 동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 같은 세계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는.
1: 달 하나 편해졌다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잠시 자 쉬었다 갑니다. 이제 다시 북쪽 끝으로 달리는 기차에 올라 아사히카와로 갑니다. 아사히카와 역은 홋카이도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북쪽 끝으로 가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역입니다. 기나긴 여정을 앞둔 여행자들은 아사히카와에서 먼저 배를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기차 여행자들 사이에서 정해진 코스로 통하는 이곳. 1949년에 문을 연 오래된 목포입니다. 열차가 다닌 지 이미 수십 년 된 그 노선 위에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여기 오면 반드시 맛봐야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0: 미스터 마스터. 난데 고로 세트 됐을까? 고로 세트. 이거도 텔레비전 봐보세요. 갑자기 생겼다. 위치가 생겼다. 아, 텔레비전 개면다. 아, 쏠까.
2: 10년
1: 전 인기 드라마에서 방송된 뒤로 유명해진 메뉴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0: 어이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었던 조합이 궁금합니다.
0: 오이시소.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나꾸 그래 사과하셨어요, 네?
3: 오케이.
0: 드세요.
1: 호로 세트의 주요 메뉴 중 하나인 호께는 한국에서 임년소로 불리는데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생선입니다.
0: 고로코는 아까니 어디가 할때였노?
3: 간이.
0: 어? 간이.
3: 간이.
0: 아, 내 안에 게가 들어있대요. 고로케 안에는.
3: 간이.
0: 어이시겠네. 네. 이야, 이렇게 등살이 들어있으니 맛이 없을 텐이 없죠.
1: 그런데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0: 이 집에서 잘하는. 집에서 유명한 리코라이스. 아, 맛있네. 소스는 달짝지근하면서도 맑은 맛. 양념을 잘한 것 같아요. 양념하고 낙파 양념 있잖아요. 조합이 아주 기가 막혀요.
1: 추운 북쪽으로 가기 전에 고기 라이스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든든했다고 하네요. 양파 맛 바뀐 것도 알아채는 걸 보니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닌가 봅니다.
0: 딱히 네, 하이티 국기타노와 기르는 구르노 밑단 데서요. 그럼 난닝 쿠라이노 독고 이상 됐을까?
4: 60년
0: 독고 이상. すごいですね。お互いに若かったでしょ。いや、大将の手ペイで。まだ嫁さんももらってないし。あ、何？嫁さんももらってないの？

멋져요, 멋져요. 넓은 풍경 앞에 서면 마음도 조금 느긋해집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풍경이 제 마음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나무 이름에 담배 브랜드 이름이 붙었다. 옛날 담배죠. 70년대, 80년대.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광고에 이 나무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세무스타 나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0: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나무를 만납니다. 이 포플러 나무 역시 옛날 자동차 광고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1: 젊은 청춘들이 홋카이도의 광대한 땅을 여행하면서 차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일본의 부흥기와 이제 그런 것들 잘 맞아떨어졌던 시대의 광고인데 그게 이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사람 그 유해 사람들이 그 캥과 메리의 나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0: 한 시대의 청춘을 담았던 광고는 지나가고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나무 앞에 섭니다.

0: 1923년도에 지금 현재 목장 주인의 할아버지셨던 쿠보다 씨가 심으셨대요. 이제 수명을 다할 때가 되었으니 이 나무의 위에를 가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자그마치 2002년도에 쓴 팻말이에요.
1: 사람도 풍경도 머물지 않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기억합니다.
0: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러 왔겠어요. 70년대부터 지금 몇 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60년 동안 이게 사람들이 보러 한 그때 40살쯤 된 나무인데 지금 이제 100살이 된거 아니에요. 그죠? 경의를 표합니다.
1: 묵묵히 들판을 지키는 나무에게 떠나기 전 인사를 건넵니다. 비애의 시간은 물길을 따라서도 흐릅니다. 거대한 바위 틈 사이로 쏟아지는 물줄기, 흰수염 폭포입니다.
0: 이래서 흰수염이구나.
1: 검은 바위 틈을 따라 여러 갈래로 길게 흘러내리는 흰 물줄기가 흰수염이 느려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0: 사람들이 지역을 명명하는 것도 보면 각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아니, 허연 흰수염 아저씨 같잖아. 할아버지 수염처럼. 딱 이름을 들으면 그게 연상이 되는 그런 이름들을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할미꽃 그러면 아 구부러져 있구나 뭐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누가 들어도 아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 보고 역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폭포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내려오는 물 보세요. 저기 오는 물이 아주 색깔들이 하얘요, 그죠? 그게 끝없이 이제 물이 바위 사이로 이렇게 깨어지면서 내려오니까 물이 하얀 것 같아요. 여기도 참 재밌네요.
1: 흰수염 폭포에서 쉼없이 흘러내린 물줄기는 또 다른 기묘한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푸른 물빛을 품은 곳, 그래서 이름도 청어의 호수입니다.
0: 야, 어떻게 물색이 이렇게 독특한 푸른색을 내네. 야, 이 푸른색의 자작나무의 흰색, 조화가 참 좋다, 그죠? 거기다가 신엽 올라오니까 신엽색이 반사되어 가지고 푸른 물에 또 나오는 초록색 그런 것들이 예술이에요.
1: 눈을 뗄수 없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는 말라 죽은 자작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0: 하하. 세상은 신비로운 일로 가득하다.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거든요. 알루미늄 성분이 많대요. 그리고 밑에서 또 다른 성분하고 마주쳐서 햇빛 받으면 이런 색으로 올라온대요. 과학적으로는 뭐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하지 않고 참 재미있는 현상으로 신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서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특히 참 재밌는 건 보세요. 자작나무들이 지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연못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매몰 다 하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이게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준다 그럴까? 또는 그 신비로움이 있죠. 근데 실상은 누군가의 생에 마감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신비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1: 물에 잠긴 뒤 생을 다한 나무들이 이제는 청어의 호수만의 풍경이 됐습니다.

0: 기차에서 잠시 내려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쪽 나라를 여행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시 역으로 가는 길, 조금 특별한 한 끼가 기다립니다.
1: 우동도 팔고 소바도 파네요. 얼마야? 500엔. 제가 우동하고 소바를 자판기에서 먹은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예.
0: 땅이 넓어 이동거리가 긴 홋카이도에서는 한때 이런 자판기 문화가 유행했었죠. 편의점이 생기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1: 오, 땀도 봐. 오호, 이거 보세요. 오, 냄새 좋다. 오, 국물이 그럴싸해요.
0: 원래 이런 자판기 우동은 바닥에 깔린 튀김을 잘 섞어 먹어야 제맛인데 뜨끈한 국물에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1: 와, 일반 우동이 80-90% 이상은 그 맛을 하네요. 이게 길거리 저기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꼭 이걸 찾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요긴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0: 세련된 맛은 아니어도 토박한 이 한 그릇에는 사라져가는 옛 시절의 소박한 낭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기차가 향하는 곳은 북쪽 끝이 아닌 바다입니다. 선로 옆은 북방의 차가운 오호츠크 해입니다. 그리고 한 칸짜리 기차가 멈춰선 곳에 작은 역이 있습니다. 역무원이 없는 조용한 무인역. 열차가 떠나고 나면 작은 역과 바다만 남습니다. 섬나라 일본에는 바다 바로 옆에 자리한 역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직 그 역에 가기 위해 몇 시간씩 기차에 오르는

0: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1: 이야, 명함벼소예요, 명함. 여기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명함이거나 자기의 생각이거나 뭐 느낌이나 다 벽에 박치박치박치박치박치. 천정이까지 붙였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 아.
0: 홋카이도 끝. 바다 앞에 있는 작은 무인역까지 몇 시간을 들여온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1: 결혼 사인도 붙어 있고 증명 사인도 붙어 있어요.

0: 낡아가지고 색이 다 바랬어요. 색이 바래는 저 사진이 색이 바래면 바랜 만큼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무르 익어서 아이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많이 컸겠지 지금. 아무런 그거 없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1: 사진 한 장, 쪽지 하나 남겼을 뿐인데 그 순간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나 이게 낭만이요. 젊은 날에 걸었던 어떤 다시 갈 수 없는 역의 흔적.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선택한 어떤 때, 그때가 나하고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잘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좀 전개가 또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잖아요. 열차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그때를 다시 보고 싶은 거지.
1: 이 역을 뒤로 하며 깨닫습니다. 저도 결국 제 안에 그 시절을 다시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기차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일본 최북단의 종착역인 와카나에로 향합니다.

0: 이야, 이게 최북단의 철로입니다. 이걸 밟고 가볼까요? 이야.
1: 쉼없이 북쪽을 향해 달려온 철도로 마침내 이곳에 멈춥니다.
0: 북단의 철로가 끝나는 곳에 한번 서봤습니다. 자, 이야, 이게 끝이요.
1: 물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무사히 도착했다는 뜻이겠지요. 와카나에는 일본 최북단의 항구 도시입니다. 삿포로에서 완행열차로 9시간. 오는 과정 자체가 여행의 일부가 되죠. 도착에서 마주하는 건 황량한 바다와 거센 바람뿐입니다.
2: 와카나, 와카나, 아이고, 아이고, 야, 오늘 바람 장난 아닙니다. 바람이 밀려서 날아갈 것 같네요. 예? 눈물도 나고.
1: 이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 끝에 돔을 세웠습니다. 벽을 세워서 정면으로 막는 대신 곡선으로 힘을 흘려보내도록 설계했죠.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거센 바람도 돔 아래에 들어서면 한풀 꺾입니다.
2: 좋아.
0: 와, 이게 말이에요. 지어진 게 1930년대에 지어졌대요. 여기 이제 승선하시는 분들, 북해를 오고 하는 사람들, 승선하시는 분들이나 배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파도와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그때 지었대요.
1: 자연과 싸워 이기는 대신 그 힘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0: 완전 북해에서 파도가 미치면 이걸 단단한 벽으로 세우면 강력한 힘과 힘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탕 치면 쓱 밑으로 위에까지 물이 올라갔다가 쓱 밀려 내려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견디지 못하지 파도가. 아우, 자연의 힘을 어떻게 견딥니까?
1: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비켜가는 것. 100년 가까이 거친 바다를 버텨낸 비결이었습니다.

0: 방파제박 바다는 겨울처럼 사납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선박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합니다.
1: 오크리마스. 와, 우로코이치, 우로코시장.
0: 거센 바람을 피해 항구 앞 시장으로 들어섭니다.
2: 우로코이치, 타니샤부, 별 거 다 있네. 해산물이구나. 이야.
3: 동해안 쪽에 와 대왕문어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문어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여기가 왔으니 제 북단의 문어를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 타코가 다베타이데스.
3: 야, 밖에도 보고 좋네요. 야, 이 풍광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엄청 지금 세거든요. 바깥은 날려갈 것 같아, 사실은. 파도 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도 불죠. 몸은 으실으실하죠. 이럴 때는 이제 문어 국물에다가 맛있는 문어 요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몸을 좀 데우고 싶습니다. 아이, 도모.
4: 야, 고래가, 아. 예. 우와. 고래 왕문어. 대왕문어.
0: 다리를 펼치면 3m에 달하는 대왕문어입니다. 차고 깊은 바다에서 자라 살이 연한 대왕문어를 살짝 데쳐먹는 문어샤브는 와카나의 최고의 향토 요리입니다.
3: 자체를 우린 물에다가 이게 이제 와 만만치 않죠? 크기가 저 손바닥만 해. 넣어서 여기다가 너무 오래 넣으면 꼬들꼬들해지고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한번 넣을 때마다 2, 3초, 한 3, 4초 정도 이렇게 살랑살랑이 샤부샤부거든요. 살짝만 데친다, 그죠? 샤부샤부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딱딱해지기 전에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역시 맛있네요. 씹는 맛이네요, 씹는 맛이. 부드럽기도 하면서, 짱짱, 된장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씹는 맛이 좋아.
0: 진하고 따뜻한 샤브 국물이 몸을 녹여줍니다.
3: 메뉴에면
0: 거센 바람에 잔뜩 움츠렸던 몸이 이제야 스르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 끝에 먹는 한 그릇이라 그런지 마지막까지 더 진하게 남습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하지요. 북쪽 끝으로 달리는 기차는 아직 제게 남아있는 설렘을 향해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다음 역은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9: 아하, 이 진짜 종이 껍데기인가 봐.
0: 길은 통로가 아닙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풍경과 시간으로 이어지죠.
1: 야, 여기 또 설산도 보세요.
0: 문득 깨닫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길 역시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할 것입니다. 홋카이도는 산과 구름, 대지가 펼쳐지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래서

0: 러시아 땅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하죠.
1: 일본 최북단의 땅. 이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게 N자 노스라는 뜻이긴 한데 이 뒤에서 본 디자인이요. 아주 화살표로 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0: 대지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굳이 비행기와 기차를 갈아타며 이 끝까지 찾아옵니다.

0: 이 지역이 가리비 산지로 일본 전국 1등이래요.
1: 동해와 오츠크 해가 만나는 소야 해협은 조류가 거세고 수온이 낮습니다. 차갑고 거친 물살에서 자란 가리비는 육질이 단단하다고 하네요.
0: 이게 호타테의 정식입니다. 이제 가리비도 있고요, 템뿌라도 있고, 카라하게 이거는 이제 불 붙여서 데워 먹는. 이 지방의 가장 유명한 가리비니까 가리비부터 먹어 맛을 보겠습니다. 부드러워 좋네요.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싱싱하니까 우선 되게 그 감미가 나네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달달하다 그럴까?
1: 복잡한 조리 없이 살짝 데쳐내는 것만으로도 북쪽바다 특유의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0: 여행을 한다는 건 어디를 가든가 그 지역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여기는 특히 이제 가리비가 유명하고, 가리비 음식을 당연히 먹어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또 음식을 즐기는 그것도 또 여행자가 해야 될 하나의 몫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1: 기분 좋게 배를 채우고 와카나이가 품은 또 다른 풍경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푸른 초원이 펼쳐진 소야 구릉을 달리다 보면 이색적인 하얀 길을 만납니다.
2: 야, 제가 세상에 길이라는 길은 참 많이 걸어본 사람인데 하얀 길은 생전 처음 보네요. 길이 하얗습니다.
3: 이야, 이 길 보세요. 이게 다 가리비라는 거 아니야. 아하, 이 진짜 조개 껍데기인가 봐. 야, 야무지구나. 보이십니까? 하하. 야, 이런 숨 없는 가리비를 여기 뿌려서 이 하얀 길을 만든 거예요. 저기서 보세요. 저 너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얀 길, 하얀 길, 하얀 길, 하얀 길. 또 저 능선 너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가리비의 죽음이 다시 환생한 것이죠. 길로 환생.

0: 그걸 발상을 해낸 사람들이나 그걸 실행해 옮겼던 사람들의 그 행동이랄까 이런 게 정말 감탄스럽네요.
1: 와카나이에서 매년 버려지는 가리비 껍데기는 수만 톤.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드는 골칫거리 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와카나이를 대표하는 가장 눈부신 풍경이 됐습니다.
0: 이런 기름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흐리면 흐린 대로 좋고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좋지 않을까요? 이런 운치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항상 맑아야 된다는 그런 뭐 강박관념보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 실제로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보십시오. 나무, 또 대나무가 바람 맞는 소리. 그죠?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눈에 즐거움, 뭐 이렇게 바람이 오니까 감각적 즐거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공기에도요, 맛이 있어요, 사실은. 공기에도. 맛있잖아요. 맛이 달라요. 이야.
1: 발 아래선 하얀 조개껍데기가 파도처럼 바스락거리고, 눈앞엔 탁 트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땅 끝에서 만난 이 하얀 길이 와카나이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제 여정은 오츠크해를 따라서 기타미를 지나 시레토코로 이어집니다.

0: 끝없이 짚푸른 오츠그 해를 곁에 두고 달립니다. 거칠 것 없이 뻗어나가는 해안선은 잠들어 있던 강렬한 주행 욕구를 일깨웁니다. 이 길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홋카이도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달리는 바이크족들입니다.
1: 간지이 됐어요. 네, 야, 그래, 이나. 예, 요, 그래, 김어치 씨. 홋카이도 신데 맞어?
2: 홋카이도.
1: 아,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
2: 예, 지금 삿포로 됐어.
1: 아, 삿포로 가라 기탄 됐을까? 이야, 카이로는 어디 있는 데서네. 아, そうですか.
0: 렌탈의 바이크. 참새가 방앗간하는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도 왕년엔 바이크 좀 타봤던 사람입니다.
1: 엎드려서 타는 거죠. 바람을 쫙 쬐면서 타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크루즈 형식이죠. 이제 먼 길을 갈 때 편안하게 앉아서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보통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꿈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을 타고 장거리를 편안하게 갈 때 이제 이런 유형의 오토바이들을 타죠. 달라요.

0: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달리다 보니 잊고 지냈던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1: 아, 오토바이 간다. 친구들이 가네요. 원래 이제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길을 스치면 바이바이, 할로 이렇게 하는데
0: 길이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2: 그게 어디든지
0: 풍경은 순식간에 극적인 표정을 드러냅니다. 깎아 지른 듯한 해안선과 거침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 바람을 뚫고 달려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원한 해방감입니다. 저 멀리 설산은 아직 차가운 겨울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풍경에서 사람의 온기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랑 그냥 지나칠 수 없죠.
3: 봄이 왔어요. 이걸 누가 말해주나? 꽃이 말해주지. 그럼 저는 그 눈으로 듣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슈팅. 이렇게 밀집해 있는 민들레를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꽃. 민들레들이 서로 웃고 있으니까. 나 말이야. 낙하섭해서 왔구나 이러면서. 얘들이 말해주잖아요. 그걸 눈으로 듣는 거야.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변화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두근두근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참 우리한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만이시겠습니까? 야, 꽃이 너무 예쁘다. 오예고자이마스. 사진도 띠 되셔.
0: 거친 바람이 부는 길목에 어르신이 정성껏 갖고 놓은 봄. 피어 있는 시간은 짧기에 사진으로라도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3: 오빠상, 그래 나만이 나니?
4: 그래, 스위센.
3: 아, 스위센. 또 그래와? 아오이 야츠. 아, 사진 딱 들어. 아, 고려와 난데스?
4: 시바자쿠라 때,
3: 소요나. 오늘 하나오 밑에 한오시나이도.
4: 무스코치잖네, 이런 하나 사탕. 이마 하루 사키와 쪘더네.
3: 라인 딱, 고로 오카산 거에요, 가서는? 어서 혼자?
4: 네, 하지만 스코치 외탄 다케도 일단
3: 희롱할 때 오, 혼돈이 여느 나간 이 것도 유일할 것도 다요. 하나 우메르때는 이야, 스고이, 아리가또. 우리 꽃을 심는 것은 본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기쁨이기도 해요. 오가상와 하루가 기다 때는 어떠유 간지르노?
5: 하루가 기다? 야빠리 아르다네 육기가 토케테 육기가 네 토케타 우라에 대해 하나가 네 스위센이 튜립이 사이에 있고
3: 역시 눈이 일단은 녹아야 되고 눈이 녹고 녹았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래요. 이게 스소나가 피든지 튜립이 피어야만 눈이 와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신대요. 야빠 하나다네. 아까는 사진 찍지 빨리 떴더니요. 나 이잖아니까. 이래서 말았대요. 오케이, 아리가또. 또 뭐.
4: 하치주 하치고 따사.
3: 하치주 하치?
4: 하치주 하치네.
3: 긴기.
4: 와시망아 쪘대.
3: 와시 와다시마. 아 와다시오리 니주사 위에. 너그 자치 와다 마카이디스. 감사드립니다.
4: 예, 와다 마카이토.
3: 네. 오가선 대문 긴기 됐어요. 하다 뭐 길이 됐어. 88세. 아, 그런데 이거 도랑 치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젊다니까요. 얼굴도 고우시고, 피부 보세요. 그리고 일단 저희한테 이렇게 웃음, 애가오. 일본말로 애가오라고 그러는데, 미소 띈 얼굴로. 아, 그렇지. 역시, 마음 쓰는 게 따라서 나이는 먹는 거예요. 오카상, 아리가또.
0: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정한 미소 덕분에, 여정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해안선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레토코. 아이누어로 대지의 끝을 의미합니다. 2005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반도 전체가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대자연을 만나기 위해 유람선에 오릅니다.
3: 이ですか? 안녕하세요. 도모.
0: 지레토코 반도 깊숙한 곳은 험준한 절벽과 빽빽한 원시름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기에 바닷길을 통해서 그 숨겨진 얼굴을 마주합니다.
3: 야, 저기 저 설산들 보세요.

0: 유람선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오츠크해의 파도와 유빙이 깎아낸 해안선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대자연의 걸작을 사람들은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들이치는 파도에 무너지고 베어 만들어진 거대한 해식 동굴이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 그런 거 보세요. 돌이 떨어져가지고 세월에 의해서 언젠간 저기 다 무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동굴도 있고 기암괴석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여주네요.
0: 거대한 바위가 마치 긴 코를 바닥에 박고 물을 마시는 코끼리를 닮지 않았나요? 자연이 새겨놓은 기암 절벽들은 저마다 아득히 먼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실제 지구의 피부들이죠. 지구의 피부를 보면 결이 다 있고 나름대로 주름이 있고 인간의 얼굴에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듯이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 시간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과 함께 지구도 변모해가고 땅도 변하고 더불어 우리도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0: 자연 깊은 곳에서 눈이 녹아 만들어진 물줄기가 바다로 곧장 떨어지는 진풍경입니다. 시레토코 반도는 사람보다 불곰과 야생사슴이 더 많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칠고 외딴 땅입니다. 이곳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고니치와.
0: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만납니다.

이제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 홋카이도 남단의 항구 도시 하코다테로 향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와 서구적인 건축물들이 어우러진 역사적인 도시죠.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하코다테의 상징이라 불리는 고료카쿠입니다. 107m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하코다테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0: 화려한 대도시와는 다른 오래된 항구도시 특유의 소박하고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집니다. 전망대 안에서 이 도시가 품고 있는 거대한 별, 고려카구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사각이 없는 거죠. 사각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일본의 발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발상이다. 이 도시적으로는 아름답긴 하지만 살상을 위한 또 자기 보존을 위한 형태의 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해자가 참 그럴싸하네. 해자가 정말 넓고 볼만해요.
0: 전통적인 일본의 성곽과는 확연히 다른 이 서구형 요새는

0: 일찍이 서양의 문을 열었던 개항도시 하코다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한 착들 수단을 쓰잖아요. 그럼 또 그게 무슨 말한 또 상상할 수 없는 또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필요시해지고 또 역사를 통해서 새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숙명인 것 같아요. 역사의 숙명이고. 그죠?
0: 고리갑구의 거대한 별 모양은 홋카이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맥주의 그 별 모양도 고리갑구의 별에서 유래했습니다.
2: 아, 진짜 별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예?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해자가 엄청 크네요, 폭이. 이거 바깥에서 적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물로 방어선을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와, 엄청납니다. 물 색깔 보십시오. 시푸른 게 그냥 거무죽죽해요, 색깔이. 와, 이런 데서 전투가 일어났더니
0: 역사의 비극을 깊이 묻어둔 채 요새는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아픈 시간을 감싸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1: 5월에 하코다테 참 고즈넉하잖아요. 햇살도 뉴뉴 지고 있고 성체 자체도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피해 현장이었어요. 185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1864년에 완공한 건데 에도 군과 그 시대의 끝을 보던 막부 군들이 여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살륙이 일어난 곳이죠. 살륙의 현장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공개되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된 역사적인 현장이고 어떤 점에서는 참 쓸쓸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만 사람이 역사라는 것은 피를 먹고 쓰여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위로 어느덧 붉은 저녁이 내려앉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하코다테의 뒷골목은 새로운 활기를 띱니다. 작은 선술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리 다이몽 요코초입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한 서너 명, 네덟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네. 하이 하이레마스카 산이 도코니 소하루카 누구? 안녕하세요.
0: 하코다테의 신선한 해산물부터 소박한 안주거리까지 메뉴가 백면을 빼곡히 채웁니다.
1: 와, 誰가 욕구 그러노? 普通のこういう地元の仕事終わって、お休みの人とか来るし、あと観光の人も来るし、地元の人も一回帰ってから出てくる。あ、この近くに住んでらっしゃったの？そうそうそう。これ、無の、無の。これ、タコやな。タコの頭になります。タコの頭なの？ああ、これ、無の森だよ。
3: 부드러워.
1: 이타다키마스. 어금직스럽네. 뜨거.
0: 오동통하게 꽉 찬 속살은 씹을수록 기분 좋은 단맛을 냅니다. 화려한 조리법 없이도 하코다테 앞바다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아, 소금만 가지고 가난한 것 같아. 소금만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달다. 짜문 게 아니고.
1: 우리 돈으로 하면 한 접시당 뭐 5,000원에서 한 7,8,000원, 뭐 4,000원, 5,000원 뭐 그렇게 되니까 별로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양이 작죠. 양이 작은데 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양보다는 질이고 가격은 뭐 우리나라 비슷하다. 집에 가서 딱 한 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입맛치고 그런 게 집 옆에서

0: 얼마나 좋아요. 그 딱 이게 이제 그런 동네인 거죠. 아까 아마 저기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집에 갔다가 짐 풀어놓고 한 잔 마시고 또 집에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뭐라 그럴까 이제 충전 재충전할 때 유효한 공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이시데스 아리가토스. 맞다네 이즈카.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아 좋습니다.
2: 이제 두 번째 식당을 찾아갑니다.

0: 경계 없이 인사를 나누고 훌쩍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 왠지 함께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1: 아리가또. 어이, 들어오셨네.
0: 나이와 국적의 벽은 술 한 잔에 가볍게 허물어집니다. 소박한 안주 한 접시와 따뜻한 대화가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2: 이제 요 집 쪽 가서 조금 놀다가, 저 집 가서 조금 놀다가, 마음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좀 오래 놀다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0: 길이에서 만난 경쾌한 인연들이 하코다테의 밤을 더욱 낭만적으로 물들입니다. 어젯밤의 여운을 뒤로하고 하코다테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창고들이 항구에 오래된 시간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0: 빨간 벽돌 건물 하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10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의 정서, 감정, 미적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100년 전의 바다를 걷는 느낌.
1: 이야, 이 바람 센데 오늘 인력거가 있네. 어우, 저 친구 봐. 허벅지 봐, 허벅지. 여사롭지 않다. 그러니 에미? 야.
2: 하이.
1: 안 왔다노?
2: そうです. 우라노 카이샤노 인력차.
0: 옛모습을 간직한 거리에 인력거가 빠질 수 없죠. 평소라면 구경만 하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청년의 에너지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운이 좋습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인력거를 만났습니다.
1: 예.
3: 브레이크?
1: 응.
3: 브레이크.
1: 야, 가까이 왔네.
4: 대체 150년 ぐらい 前から 인력차가 あるらしいです.
1: 아, 그래 아나타와 그걸 야다 야때 どれぐらい 経ってます?
4: 6년째 나립니다.
1: 아, 야, 6년째 되시네요. 6년째.
4: 6년째 고고.
1: 우와. 6년 동안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4: 감사합니다.
1: 이소음이 이됐네. 이소음.
5: 아, 이소음. 감사합니다.
1: 오, 가까이 됐어요.
4: 감사합니다.
1: 의상도 멋있고.
5: 감사합니다.
6: 파워아리마스 파워아리마스
5: 파워아리 파워네 감사합니다.
6: 헤드 시나프도 이됐네.
5: 오, 테일 시나프도 아주
6: 일어나니 일어나니
5: 집은 이까락도 아주
6: 나도 야다.
5: 아, 날마다 써서 오마치시대요. 이츠네모 가이진노 진니키사 고고고.
1: 어, 저는 이거 타고 싶었어요. 교토 가서도 타고 싶었고. 근데 아, 실제로 타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네요.
6: 이치니노 산데.
1: 아,
6: 하이.
1: 어머, 이, 大丈夫かな?
6: 完璧.
1: 감사합니다. 오, 깜짝깜짝 놀랄 건데, 이거.
6: 자, 시트벨트 뭐.
1: 아, 시트벨트.
6: 하이, 안전벨트.
1: 이거 은근히 높아요. 이거 낙타 등탄 것처럼 은근히 높아.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5: 이 간지. 오늘은 좀 가세가 強い
1: 네.
5: 소소소.
1: 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바람이 되게 부네요.
6: 안전 第一で 行きましょう.
1: 안전제일. 잘 부탁하겠습니다.
6: 아,
1: 잘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제일이라고 합니다.

0: 저.
1: 오, 오. 오. 오. 아, 괜찮네, 생각보다. 아, 천천히 들어줘서 다행이에요. 갑자기 확 들면 깜짝 놀랄 텐데.
0: 이겨봤어.
1: 이겨봤어.
2: 기분 좋은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하코다테의 옛거리로 출발합니다.

0: 일본의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인력거는 단순히 관광용이 아닙니다. 인력 거꾼은 여행자와 도시의 진짜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죠.
1: 이러가 네, 코인다요.
2: 아,
1: 이러가 코이. 자, 홋카이도는 의미는 이러가 코이ですね.
3: 오, 료짱 수고, 수고, 수고.
0: 무거운 수레를 끌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청년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4: 요.
0: 하코다테의 수많은 골목과 언덕, 낯선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길이지만 인력과 청년에게는 매일 몸으로 익힌 길입니다.
1: 그럼 高いでしょ?
5: 1대 200만 します.
1: 자꾸리. 야, 존나 高いの? 인력과 자그만치 한 대 200만 엥 한답니다. 우리 돈은 2천만 원 이게. 2천만 원짜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5: 이거 도와달라고.
1: 어. 아나타네, 니스가 속 무슨인가요? 애가오가 네, 덕덕미です. 뭔가 동기가 아리마스까?
6: 본토네. 18살의 때에 僕は 대학생이었다.
1: 너?
6: 대학의 아르바이트?
1: 아.
6: 찾았더라.
1: 아.
6: 아ったんです.
1: 어.
6: 이 진릭샤.
1: 어.
6: やってみよう.
1: 어. 그럼 어이 어머시로이ですか?
6: 어머시로이ですよ.
1: 어머시로이です. 이런나 히토니 아이는로가 네.
6: そうなんです。いろんなね、日本もそうだし、外国、いろんな国の方とお話できる。땀
0: 흘려 일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 같지요. 사진 한 장에 오늘의 바람과 함께 담아봅니다.

0: 이제 기나긴 홋카이도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 하코다테산 전망대로 향합니다. 저 케이블카가 저를 해발 334m의 정상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천천히 고도를 높이는 케이블카 안에서 풍경을 담는 동안 발 아래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아득해집니다.
1: 야경은 참 사람의 마음을 참 묘하게 하죠. 어떻게 그리운 곳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3대 야경이라 그러니 꼭 이번에는 만끽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야.
0: 하늘은 서서히 낮과 밤의 경계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야, 산 넘어, 산 넘어, 구름 넘어, 구름 넘어. 크, 해가 장중하게 지네요.

그런 시도 있잖아요. 아침 해도 보고 지는 해도 보았다고. 그 시가 생각이 나는 순간이네요. 하루를 다 살아서 이제 이 일평생을 다 산 것처럼 사라졌는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고 인간에게는 한 100년의 삶이 그죠? 일출에서 일몰로 가.

0: 그런 과정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음 일몰을 보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그렇게 경건해지고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장엄했던 태양이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면 지상에는 푸른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하코다테의 밤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붉은 노을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하나 둘 켜지는 따뜻한 불빛들이 채웁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고스란히 대지 위로 쏟아져 내린 듯한 마법 같은 시간.

0: 아, 진짜 아름답네요. 3대 야경이라고 하는 소문이 손만이 아니네요. 어떻게 이게 양쪽으로, 그죠? 좌우로 바다가 탁 걸쳐져 있고 도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기란 사실 쉽지 않죠.
1: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만 개의 불빛들을 가만히 내려다 봅니다. 불빛에는 도시를 이루는 누군가의 삶입니다. 문득 불빛 하나하나에 홋카이도 길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 건 결국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2: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3: 호날두.
4: 아이고.
2: 세상의 모든.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4: 이 맛에 운전하러 온 거죠.
2: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0: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6: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4: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4: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스타트!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뭐라 그러냐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거야.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걸 보고 말이야.
2: 공부하다가 못 나셨대요.
4: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5: 아니.
4: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6: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4: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6: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7: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8: 살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9: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0: 빡세까지 살아야지.
9: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1: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 이제 만으로 28살.
11: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3: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14: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11: 아니. 그때 아니.
13: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5: 여기 방이 또 있어요?
11: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5: 아버지 옷번지 속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14: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6: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3: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14: 맞아요. 해결해줘.
1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8: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9: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2: 그 검사 다 하면
3: 얼마나 좋게.
4: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5: 아, 안 깨도 되네.
4: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이가탄 탄 이가탄.
9: 살아있다는 기분이 이런 거죠. 우와, 우와, 우와.

0: 칭하의 성에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푸른빛 고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고원을 가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열차를 타고 라싸로 가는 길.
1: 건네를 다 쉽게 버리는 듯한 그런 상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0: 보고도 못 믿을 놀라운 세상이 시시때때로 벌어집니다. 극도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맑은 영혼의 땅 티베트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칭짱 열차를 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스촨성 청도. 이곳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가 있습니다. 3시간 반을 날아 스촨성 청도를 가기로 합니다.

0: 중국의 옛말에 음식을 위해 중국에 간다면 맛을 위해 쓰촨에 간다고 했는데요. 예로부터 청두는 천부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산물이 많고 먹거리가 풍부해 축복받은 땅이었죠.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 수세기째 이어져 온 거리가 있습니다.
1: 이곳 사천성 성도에는 아름다운 길이 두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그 폭이 넓기 때문에 관항자라고 하고요. 바로 요 옆에는 그 폭이 좁은 착항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길 두 곳을 합쳐서 관잘상지라 그래서 관착항자라고 합니다.
0: 청나라 때 지어진 가도와 건축물 중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관착항자. 몇 걸음만 걸어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묘한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2: 사천
3: 성도의 날씨가 원래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호텔에 들어왔더니 바로 문을 열자마자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이 있고 마음도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0: 우연히 마주친 장소조차 쉽게 뜰 수 없는 이유. 청두가 주는 매력인가 봅니다. 어딜 가나 코끝을 자극하는 유혹.

0: 페이 시식까지 하라며 허락해줬습니다.
1: 천정 음식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약간 그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네요. 맛있습니다.
0: 가보고 싶던 곳이 있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2: 早上下午我们很想那个下去然后我们看一看那个乐山大佛请那个告诉我到底去哪个地方才好呢到那个太原岛从这里那个需要多长时间大概40分钟40分钟啊哦好的好的역시
1: 이렇게 될 때는 역시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제일 좋은 방법부터 가르쳐 주시네요.
2: 到了对到了到了对面就是的哈
0: 도착한 곳은 좌우로 대도하와 민강, 그리고 가운데 청이강 줄기가 합쳐지는 합수점.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계 최대 마의 불상의 전시를 목격합니다.
3: 这是乐山大佛的话它是面向三江
0: 세강의 합수점은 예로부터 물살이 흉흉해 배들의 전복 사고가 잇따랐던 곳. 때문에 당대 고승이던 해통 스님이 평온함을 빌며 계획했다는 절벽 불상입니다.
3: 六山大佛钓鱼唐朝中国的唐朝唐朝这个城市知道吧一千多年了一七千多年大概就是这个 这个地方我们就是这个地方土生土长的
0: 가까이에서도 꼭 봐야 한다는 기사님 말씀에 저는 낙산대부를 코앞에서 만나보기로 합니다.
1: 이곳은 높이가 76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유태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높은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처님을 뵈기가.
0: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오우산은 머리, 능운산은 몸통, 이 거대한 산줄기는 마치 잠자는 부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낙산대불은 그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염원을 담았다고 하죠. 장엄한 불상이 사방에 울려 퍼진 간절한 기도들의 온화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1: 是一座山，山是一座佛，라고 하는 말을 쓰던데요. 상당히 그 말 자체가 지금 그 낙산대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높이 71m의 대부는 한쪽 귀에만 세 사람이, 발등엔 무려 100사람이 넘게 앉을 수 있다고 하니 천여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고원의 관문인 칭하이성으로 날아가 성도인 신영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스촨성 청두에서 칭하이성 신인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광경. 고원은 그 속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품은 채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평균 해발고도 4,5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달리는 칭짱열차. 세계적인 철도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엔지니어들도 공사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했던 이곳에 마침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칭하이성 신잉에서 출발해 티베트 라싸로 가는 여정.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좌석한

0: 블랙켓을 침대 칸으로 변경하고 싶었던 건데요. 무려 22시간을 가야 하니 애초에 침대 칸이 필요했지만 좌석 칸도 간신히 끊었던 상황. 한 달 전 오픈된 티켓은 3일 연속 매진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 구했습니다, 드디어.
0: 열차 출발은 다음 날. 계획을 바꿔 오늘 하루는 시닝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향한 곳은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 떠오르는 명소라는 차카염호. 티베트어로 소금 호수란 뜻의 차카. 해발고도 3,100m에 펼쳐진 장대한 소금밭이 마치 미지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수억만 년 전엔 바다였다가 히말라야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소금 호수. 청나라 때부터 소금 채굴을 시작해 약 250년간 중국 서부 지역의 소금을 책임져온 중국 최대의 소금 산지입니다. 저장된 소금량은 중국 전체 인구가 7~80년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4억 4천만 톤. 빗물이 고지대에 연물을 쓸어내리며 오늘날과 같은 거대 연물을 만든 것이죠.
1: 제가 입구에서부터 관광용 열차를 타고 10분 정도를 들어왔는데 이제서부터야 막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엄청난 광대한 이곳에 온 세상에다 소금으로 하얀 꽃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0: 눈앞에 펼쳐진 차카염호는 하늘의 거울, 중국의 우윤이란 칭송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장관을 이룹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밖에서만 보면 신뢰 아니겠습니까?
1: 소금의 결정이 크기 때문에 걸을 때 약간의 그 자극되는 게 있네요. 약간 아프긴 한데 의외로 걸을만 합니다.
0: 눈앞에서 발견한 소금 열매들.
1: 소금이 이미 소금 알갱이가 다 되었어요. 오, 재밌네요. 예, 상당히 소금 알갱이가 굵어요. 예, 오, 상당히 굵습니다. 네, 소금 맞아요.
0: 신기한 광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 이곳에도 지금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쪽 그 차카염호는 이렇게 소금의 결정이 이렇게 무게로 결정돼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멍인가.
0: 수분이 증발하며 단단한 소금층을 형성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평균 두께 5m, 두꺼운 곳은 10m까지 달한다고 하네요. 여행에서 사진만큼 남는 게 또 없겠죠.
2: 这个从什么地方来的？从北京。啊，北京啊。那么这次呢，我们穿的红色吧，这个是。这个茶卡盐湖红的，这不好看吗？对，这意思。我们。是您的这个房间怎么样啊？嗯，挺好。挺好吗？挺好，挺好。就在这回来啊。哦，是吗？那您的。这还是挺好。这盐水湖，我们头一回来，我们都是淡水湖，不是？颐和园、北海，都是淡水的。那漂亮。这是盐水湖。
0: 그들의 멋진

0: 추억 만들기에 함께 동참했는데요. 붉은빛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떠나섰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여인들.
1: 총진아.
2: 총진아.
1: 아,
2: 对. 你昨天的有五天了嘛今天一天就还有四天嘛四天在青海那个起点然后再回去这一天啊这个我拍给你吗还是需要吗
1: 谢谢谢谢啊那我拍给你吧啊好的来啊啊一二三
0: 오늘은 제 손이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고맙다며 기념 촬영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1분 전 만난 사이라곤 믿기지 않죠? 사진 찍기 하나로 제대로 의기투합. 열정을 불사른 만큼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0: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신잉 시내. 거리를 걷다가 유독 시선을 끄는 건 히잡과 샤일라를 두른 여인들, 그리고 희고 납작한 모자를 쓴 남자들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독특한 고원 문화를 꽃피웠던 칭하이성. 후이족들의 재래시장 안은 때마침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 지자마자 저녁 창거리를 살아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를 유혹한 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한 빵가게. 밀가루 반죽에 소금과 고소한 양념가루를 넣어 화덕에서 구워냅니다. 인도에선 난으로 불리는 남비. 화덕 안에 수채 열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반죽을 넓고 평평하게 붙여줍니다. 방금 구워서 나온 따끈따끈한 남비.
1: 상당히 고소하고요. 깨가 요 위에 덮어져 있어서 상당히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0: 녹두와 완두, 쌀 등으로 만든 양파는 우리나라로 치면 묵과 비슷한 음식. 짭조름한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데 특히나 무더운 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 유난히 북적이는 한 대박집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던 정체 모를 이 음식.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기에 이렇게 줄까지 서는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저 평범한 보리밥 같았는데요. 라마단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빈속을 달래기에 이만한 인기 건강식이 또 없다고 하네요. 종교가 그들의 생활 습관까지 바꾸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1: 부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마실 것.

0: 우산병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다는 고산병. 휴대용 산소 호흡기와 상비약들은 준비 완료. 칭짱 열차 구간의 출발점인 신익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철로가 놓이기 전에 가봤던 티베트 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탑승 전 수속 절차도 밟습니다. 내국인들은 신분증 검사, 외국인들은 여권 검사가 필수. 어렵사리 끄는 6인실 침대칸. 그곳엔 라싸까지 함께 갈 중국인 친구들이 미리 와 있었는데요. 인상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들은 뭘 이렇게 많이 챙겨 오셨을까요?
2: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그토록 다시 가보고 싶었던 티베트. 세계 최고 높이를 달리는 칭짱 열차.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0: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키를 재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1m20 그 이하에는 아마 어린이 가격이고 그 위에는 이제 또 그 값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카펫도 깔려 있네요. 역시 4인실이라서 좋습니다.
1: 고도가 높은 이곳은 동토에다 산소도 부족해 처음 철로를 계획할 당시 다들 실패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짱 열차는 그야말로 고원을 달리는 기적의 열차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선 낯선 이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그 순간 저희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서울면

0: 면적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칭하이후. 바다를 꼭 닮은 호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황량한 고원 한가운데 있어 더 눈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그 신비의 세계로 칭짱 열차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북으로는 깐수, 남으로는 티베트, 서쪽으로는 신장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곳에서 또 한 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열차.
1: 지금 앞에 뭐 하나 붙인 거는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 기계 하나 더 붙인 거랍니다. 이 동력 있는 차를요.
0: 본격적인 고지대로 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이제부터 열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 구간을 향해 거친 숨을 뿜어낼 겁니다.
2: 이제 시간이 잠잠 시간이 되어서 승무원분께서 커튼을 다 치셨고요. 이제 소독까지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0: 밤이 되자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 하지만 꿈속에서 만날 세계 최고 높이의 탕구라 역과 펑어산 터널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3: 중간중간에 좀 뛰었어요. 사고가 좀 부족해서.
0: 하지만 풍경이 곧 피로를 달랩니다. 새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청명하고 맑은 풍광. 앞으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감동으로 다가올지 설렘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다시 찾은 라싸. 티베트 자치구를 여행할 땐 반드시 정부에서 교육받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태성 씨와는 미리 연락을 취해놓은 상황.
4: 15년 전하고 진짜 많이 변화가 지금 저를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사실 그 기차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버스로만 가고 그랬었는데.

0: 그때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순례객들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고 계신데요. 이것은 티벳에서 모든 그 탑돌이든 아니면 모든 사원이든 그때 그 순례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0: 오체투지로 먼 길을 달려온 분들도 있었는데요. 양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가장 낮은 자세의 경배. 대조사라 불리는 조캉사원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라싸 최대의 번화가이자 하늘로 가는 성스러운 길로 불렸습니다. 라싸의 옛 채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1: 티벳에 저렇게 옥상에 보면요, 탈초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데 저거는 매해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저거를 해마다 세우면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0: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데 모여 흥겨운 춤사위를 벌이는 현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명보단 시범이 빠르다는 아저씨.
1: 손님이 왔을 때 하다를 이제 그분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하다를 목에 걸고요. 축하를 하는 입장, 그리고 손님을 이제 맞아서 축구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춤이랍니다.
0: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네요. 소소하지만 살면서 고맙고 기쁜 상황을 춤으로 만들었다는 순수한 사람들. 그들의 춤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5년이 걸려 다시 찾아온 저에게 라싸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잘 왔다며 웃어줍니다.
1: 여기 그 추라가 있네요. 이거는 그 티벳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제 먹고 또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이걸 여기 들고 이제 드시고 합니다.
0: 추라는 야크 젖으로 만든 일종의 말린 치즈로 영양 또한 풍부합니다. 티벳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간식거리가 없죠.
1: 이렇게 먼저 바로 끊고 이렇게 드신답니다.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서도 약간 그 바로 된 듯한 느낌, 그것도 있습니다. 야크 그 향은 그대로 그 입안 전체로 이렇게 퍼지네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가운데는 익숙하지 많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유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 티벳의 간식거리예요. 점심시간 때도 되어서 티벳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행히 단골 가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기 육수에 채소가 어우러진 툭반은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국수 요리. 거기에 곁들여 먹을 밥도 시켰습니다.
1: 우리 그 선생님, 티벳 선생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을 이제 생각나게.
0: 툭바의 진한 국물 맛에 그보다 더 달큰했던 라사에서의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라사에서 린츠로 향하는 날. 450km 린츠로 향하는 길은 과거엔 10시간이 걸릴 만큼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곳.
2: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7년에 완공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사고 시작했거든요.
1: 그 이전부터 요쪽 린츠는 원래 유명했었잖아요. 풍경이 아름답기로.
2: 그렇죠. TV에서 뭐 휴양지. 그렇죠. 네, TV인들이 많이 잡고.
0: 그토록 꿈꾸던 여행지를 찾는 기분이 묘하게 떨려옵니다. 린츠에 접어들자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이 녀석들입니다. 긴 털을 가진 티베트의 소 야크. 녀석들이 있다는 건 해발 4,000m 가까이 되는 고산지대란 증거죠.
1: 야크가 길거리 곳곳마다 보이는데요. 야크는 옛날 우리한테 그 소가 그랬듯이 티베트인들한테는 생활문화

0: 속에 반전이 들어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1: 여행에서 불쑥 마음을 훔치는 곳을 발견하는 기분.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0: 옆에 분들은 마치 저 신선세계와 같다고 하는데 예, 너무나 멋있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그 태양빛이 하늘의 장관을 이루는데요. 저곳에서 저희가 올라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1: 티베더로 태양의 보배란 뜻의 린즈.
0: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는데 구찌개가 좀 떴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1: 해발 3,700m 상공에서 만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무지개. 다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쌍둥이 자매라 그런지 웃는 모습도 꼭 닮았습니다. 설산을 닮은 하얀 두견화. 그리고 설산 아래 펼쳐진 푸르른 녹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0: 이곳은 티벳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린즈 지역입니다. 나사에서 450km 떨어진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요. 주위엔 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1: 용왕이 사는 골짜기라 불리는 루랑진 마을. 해발 3,500m가 넘는 고산지대엔 천여 명 정도의 티베트 장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얄룽짱푸 강과 그 지류 덕에 비옥한 평원을 품고 있는 곳. 라싸와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닌 전통 가옥들. 비가 잦고 바람이 많이 불어 A자 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몰라, 똥가사. 니네 한이 그걸 쏘아?
2: 쉐트메자.
3: 아, 레베.
1: 말이 통하지 않자 집안으로 저를 안내하는 할머니. 아들과 손녀 내외까지 3대가 사는 집에는 다행히 할머니의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치된 물건들에서 장족들의 삶의 방식들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자신들의 전통 생활용품을 구경해보라는 아드님. 꺼내든 건 티베트 막걸리 창을 담그는 통. 흥미로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0: 이 속에 이제 짬바를 넣어서 이제 갖고서 밖에 나가실 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꽁보지역, 이쪽 지역의 그 옷인데요. 라싸의 그 티베트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특징이 이건 이제 여성분들이 쓰시는 이제 모자인데요.

0: 반대 뒤쪽으로 와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1: 민재부도.
2: 장족들의 전통 가옥은 대부분 2층 집. 다화 씨는 주로 이곳을 손님 맞이용으로 쓴답니다.
3: 문양하고 전부 다 그 티벳 전통적인 그 문양을 다 해놨고 약간 이제 개조해서 이렇게 손님이 모을 수 있도록.
2: 티베트 특유의 이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다화 씨. 티베트 전통 차 수유차를 내옵니다. 소박한 차 한 잔이지만 정성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사방에서 돌아가는 마니차가 마음까지 왠지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4: 룸마기야 된다 개야지 어디서 차 차량을 가는 로 빼지 차 이게 차 차량을 봐.

0: 설산은 녹아 또 하나의 아름다운 호수를 탄생시켰습니다. 빠송초는 총회호라고도 불리는데요. 옥빛의 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산이 품은 우아한 조각달 같은 호수는 매혹적인 물빛을 보여줍니다.
1: 이것은 전설에 따르면 큰 호랑이가 인도로부터 파누아산바바 그 산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길도 멀고 높은 산을 건너면서 지쳐서 저기서 잠깐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 호랑이가 왜 쉬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호수 한가운데 독특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1: 와, 지금 물고기 보세요.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 세상에.
0: 아름다운 풍광 아래 섬처럼 떠 있는 사원은 신비스럽고 신성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마니차 풍경. 마니차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티베트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대승불교의 형태인 티베트 불교.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정통성을 강조하며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곳 초종사는 티베트 불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닝마빠 사원입니다.
1: 인도 불교를 티베트에서 전하신 그 파드마산바바 분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닝마빠 사원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모시고 계십니다.
0: 찬란한 불심의 세계 티베트. 빠송초에서는 티베트인들의 삶 속에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연하도록 아름다운 이 땅은 헛된 욕심과 수많은 잡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0: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3: 이런 공간이 있었어?
4: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5: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아이! 아이!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1: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

0: 보이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1: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2: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3: 어지럼증은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데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년기 어지럼증. 결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해선 안 된다.
4: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흡연약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진약입니다.
5: 예,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예. 좀 많이 어지러워서.
4: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3: 쉽게 보고 방치하는 사이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빙글빙글 도는 고통, 멈출 방법은 없을까? 이비인후과 서재용 교수와 함께 그 정확한 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61세 김복희 씨.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이다.
2: 약간 어지럽고.
6: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2: 의지 안 하고는 못 걸어요, 혼자는. 네, 휠체어 계속 타고 있었고, 자꾸 걷고.
3: 먼저 보행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7: 자, 저 발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딱 붙여볼까요? 잡아보세요. 제 발 앞뒤로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앞꿈치, 뒤꿈치 한번 붙여보시고 자, 이제 제가 놓을게요.
3: 혼자서는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다.
7: 붙여서 자, 이제 놓을게요. 또 쓰러질 것 같으시죠? 됐습니다.
3: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이 극심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2: 어지럼증 시작된 거는 6월 4일 오후.
4: 6월 4일,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2: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 줄 알았거든요. 눈 뜨니까는 제자리였고요. 좀 전에도 요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그냥 제자리였어요.
4: 그러면 지금 귀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2: 네.
4: 소리가 잘 안 들린 거는 얼마나?
2: 여기 병원 입원해서 제가 안 들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귀도 지금 막힌 것 같이 또 묵묵하고.
4: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다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빨리 검사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일단 뭐 걸어다닐 정도 상태 빨리 만들고서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기는 좀
3: 소리를 듣는 귀는 대체 어떻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걸까?
4: 그냥 정면만 보고 계세요.
3: 우리 귀의 가장 깊숙한 곳, 뇌이에는 핵심적인 두 기관이 모여 있다. 먼저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있다. 바로 옆에 전정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발생한 신호는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신경과 균형을 전달하는 전정신경을 통해 나란히 뇌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 반고리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액이 출렁이며 회전 감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정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4: 이 환자분의 어지러움이 정말 어떤 느낌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병력 청취라고 하죠. 환자분이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이거를 이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난 두 번째는 균형 장애입니다. 균형 이상. 내가 자꾸만 쓰러질 것 같거나 똑바로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득해지거나 뭐 눈앞이 까매지거나 이렇게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문제들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모호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만약 구름 속에 붕 뜬 것 같거나 머리가 멍하다 이런 것도 어지럼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병력 청취를 잘하면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게 되고요.
3: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진행된다. 카메라가 달린 특수 고글을 쓴 채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검사다.
8: 뒤에 있는 이석기관이랑 전정기관 관련된 검사 진행하실 건데 이게 눈동자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는 검사예요. 자, 고개를 지금 왼쪽으로 돌렸을 때 약간 어지럽지 않으세요?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2: 드니까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
8: 어지러우시죠?
2: 네.
3: 이때 모니터에 기록된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청력 검사. 환자의 어지럼증이 청력 저하를 동반한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9: 최대한 작게라도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바로 눌러보세요. 웨이도 위치를 보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고향, 동생, 건설.
3: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4: 지금 수능 청력 검사를 보면 좌측 귀의 청력이 수능 청력 역시가 한 65dB로 중등 고도 난청에 조금 심한 돌발성 난청이고요. 오른쪽을 향하는 자발안진, 그러니까 눈떨림이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하는 자발안진이 지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안진은 귀의 평형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안구가 한쪽으로 튀는 증상을 말한다.
4: 돌발성 난청이랑 이 정도의 전정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급성 뇌이염으로 진단이 돼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3: 김복희 씨의 경우 뇌이염으로 인해 어지럼과 난청 증상이 동시에 생겼다. 뇌이염은 속귀인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만약 손상이 달팽이관에 집중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동시에 덮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형기관이 망가져 극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4: 뇌에는 어떻게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흐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염증이 오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증상이 다 나타나서 어지럼증도 오지만 청력 저하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이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중이염에서의 세균의 독소가 뇌까지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뇌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일주일 뒤 김복희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다행히 안색이 밝다.
4: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약은 다 순서대로 잘 드셨고요. 지금 어지러운 거는 좀 어떠세요?
2: 가끔씩 어지러워요.
4: 뇌이염으로 청각과 평형 기능이 다 망가졌는데 평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3: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김복희 씨는 먹는 약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0: 어떻게 무너질까? 63세 조웅남 씨의 외출은 늘 살얼음판이다.
1: 완전 비상약 갖고 다녀 이렇게. 비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너 갖고 일회용 갖고 다니고 비상약 갖고 다니고. 멀미 스트랩 비닐을 갖고 다니고. 그것도 이제 제 가방마다 들어 있어요 이게.
0: 증상이 시작된 건 1년 전. 사소한 현기증이려니 묵묵히 참고 넘기던 어느 날이었다.
1: 제가 핸드폰을 좀 보고 핸드폰 보다 창밖을 보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니까 내릴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누웠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0: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어지럼증.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1: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졌어요. 바로 이렇게 쓰러져갖고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구토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구토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119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19를 요청을 해서 바로 119가 와서 제가 실려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겁났어요. 진짜로 겁났어요.
0: 이후에도 예고 없는 발작이 몇 차례 반복됐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쓰러질 것 같고 빙글빙글 돌 때 내가 다 기억은 나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혹시 의식을 잃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1: 네, 그런 건 없었어요.
2: 조웅남님은 아무튼 오른쪽 귀에 메니에르 병이고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래서 뭐 혈액순환제도 쓰고 인뇨제도 쓰고 여러 가지 메니에르 병 약을 쓰고 용량도 올렸는데 계속 어지럼증 발작이 계속 오고 쓰러지기도 하셨잖아요.
1: 네, 심했었어요.
0: 발작의 원인은 메니에르병이었다. 사소한 어지럼증을 방치한 대가는 가혹했다.
2: 여기 지금 바깥쪽 귀고 저기...
0: 어지럼의 동반 증상으로 우측 청력은 이미 중증 고도의 난청 상태. 전정기능 검사 결과 우측 귀의 평형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메니에르병은 평형기관이 망가지는 질환이다. 3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내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 이 액체가 순환이 잘 안 돼 귀 속에 과도하게 고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전정기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를 내림프 수종이라고 한다. 이 수종이 뇌의 유모세포와 신경을 압박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증상이 악화되면 조웅남 환자처럼 의식은 명료하지만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투막힌 어지럼 발작이라고 한다.
2: 그 내림프액이 부풀어 오른다,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주머니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정신경을 압박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을 압박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증상, 어지럼증, 청력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하는 병이 메니에르 병입니다. 한번 생기면 보통 20분에서 길어도 12시간 안에 소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내에 지속기간으로 그렇지만 재발적으로 오면은 메니에르병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3: 네, 질문 듣겠습니다.
0: 조웅남 씨와 같은 중증 메니에르병 환자에게는 어지럼 발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겐타마이신 주사 치료가 시행된다.
2: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고막 내에다가 겐타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

0: 를 놓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1: 알아보게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게 천천히 주사해드릴게요. 자,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실까요?
2: 주사기를 통해 우측 고막 안쪽에 겐타마이신을 주입하면 약물이 전정기관에 도달한다. 겐타마이신은 본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지만 뇌의 감각세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정기관에 도달한 겐타마이신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전정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로써 고장난 우측의 평형 신호가 화학적으로 차단되면서 메네르 병의 극심한 어지럼증 발작이 멈추게 된다.
0: 잠깐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지금 약이 들어가면서 어지러운 거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2: 겐타마이신 네, 주사의 경우 어지럼증 치료 효과는 90%에 달한다. 반면 네. 부작용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0: 네, 일단 주사는 다 놔드렸고요. 잠깐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제가 눈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 하지만 조홍남 씨는 이미 우측 청력이 손상된 데다 어지럼 발작까지 동반된 상태. 중증 메네르병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0: 숨막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한테는 정말 내가 의식은 멀쩡한데 우욱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숨막힌 발작이 오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인 외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발작이 예고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투막힌 발작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막힌 발작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2: 단순한 현기증부터 벼락처럼 닥치는 발작까지 어지럼증의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 원인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어지럼증 원인 질환 중 2위는 앞서 본 메네르병, 그리고 1위는 이석증이다. 잠자리에 눕거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는 60세 김지연 씨.
0: 그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3: 잠을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0: 일단 이번에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3: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이렇게 돌아서 천장이 막 돌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고 그랬는데 그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토 느낌이 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병원 가야겠다.
2: 고개를 꺾자 환자의 눈동자가 한쪽으로 빠르게 흔들린다. 안진이다.
0: 님은 뒤쪽 방골이관에 있는 오른쪽의 뒤쪽 방골이관의 이석증이거든요.
2: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회전을 느끼는 방골이관과 수직과 수평 움직임을 느끼는 이석기관이 자리한다. 이석기관에는 먼지만한 작은 돌들이 수십만 개 붙어 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돌들이 바로 이석이다.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골이관 안으로 흘러들면 평형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를 자극한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이석증은 특히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 지속 시간은 길어야 1분 안팎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0: 이석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간혹 이제 더 이석이 잘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대표적으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이석기관의 이석은 그 이석기관 안에 그 돌들이 어떤 단백질 필라멘트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필라멘트도 약해지고 이석 자체도 금이 가고 퇴화가 일어나서 더 잘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더 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또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이석증이 두 배 이상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나 또 여자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는 것이 이석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0: 치료는 반고리관 속 이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를 이석 치환술이라고 한다.
1: 이게 일반 시몬트 매뉴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게 머리가 침대 아래로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라 눈 크게 떠보세요. 예,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이제 옆으로 누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눈 크게 뜨고 계시고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조금씩 어지러워지죠,
2: 네.
1: 지금?
2: 네.
1: 네, 지금 좀 돌고 있네요.
0: 먼저 앉은 반응을 살펴 이석이 어느 관에 있는지 찾아낸다. 위치가 확인되면 환자의 고개를 돌려 몸을 강하게 옆으로 눕힌다. 중력을 따라 이석을 반고리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심하게 요동치던 눈동자가 서서히 멈추면 빠져나온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신호다.
1: 지금 어지러운 거 있으세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1: 이석 돌은 정말 97% 다 이 치료로 좋아져요.
2: 아, 네.
1: 예, 너무 걱정 마십시오.
2: 네.
1: 경과는 앞으로 한 일주일
2: 네.
1: 지켜보겠습니다.
2: 네.
1: 네, 됐습니다.
0: 김지연 씨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화가 부른 어지럼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년째 보청기를 착용 중인 80세 박승학 씨.
3: 대화할 때 큰 소리를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 네,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들어요.
3: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리세요?
4: 그러시길 조그맣게 하는 거 안 들려야.
3: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4: 네. 예.
3: 보청기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4: 보청기 지금 5년 됐어요.
0: 노화가 아사간 건 청력뿐만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3: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는 거예요?
4: 네, 그 정도요. 앉았다 일어날 적에 몇 발짝 뛸 동안은 어지러워요.
0: 얼마 전엔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어지럼증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4: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잠깐 그래요. 어지러운 게.
0: 나이가 들면 다 이 정도는 어지럽겠거니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1: 네. 네, 환자분이 어지러운 게 지금 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셨다는 거죠?
4: 네.
1: 그 8개월 동안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할 때가 주로 어떨 때세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을 할 때가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하세요?
4: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일어날 때.

0: 자게 하고 앉았다 일어날 자게 그리고 섰다가 아니 움직일 자게가 제일 힘들고 어지러워요.
1: 한 50%, 60%예요, 청력은. 그리고 평형은 한80%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노화에 의해서 청력도 떨어지고 평형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두 가지 감각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과 균형을 잡는 건데, 균형을 잡는 것도 그 정도는 떨어져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으신 겁니다.
2: 박승학 씨의 진단명은 노화성 전정병증.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는 다르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 힘들다. 나이가 들면 귀속 전정기관에도 노화가 찾아온다. 전정기관으로 향하는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진다. 무엇보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감각세포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포가 줄어든 만큼 신경의 반응도 갈수록 느려진다. 그 결과 눈과 발끝이 보내는 신호는 정상인데 특히 귀에서 오는 평형 신호가 부족해진다. 뇌가 신호 처리에 혼란을 겪으며 어지럼증과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1: 노인성 전정병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이런 빙글빙글 도는 현운보다는 내가 자세를 유지하는 데좀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거나 비틀비틀하는 느낌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균형을 못 잡고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뭐 척추가 골절된다든지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골절이 생기게 되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까 안 쓰면 전정 기능은 더 퇴화가 되고 약화되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잡는 건더 약화가 돼서 사실은 잘못하면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전정병증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또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러한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법도 다시 알려드릴 텐데, 아까 벽을 이렇게 보시고 서서 발은 붙여 보시고 균형을 한번 잡아 보시는데 집에서는 그냥 맨발로 하세요. 아니면 양말 맞춰서
2: 노화로 전정 기능이
1: 운동화
2: 약해졌다면
1: 감아보시고
2: 다른 감각을 키우면 된다. 눈과 발끝의 감각을 훈련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
1: 눈 떠보시고
2: 바로 전정
1: 1번째
2: 재활
1: 발은 그냥
2: 운동이다.
1: 쉬시면 되는데 하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아.
2: 박승학 씨는 서재영 교수에게 배운 재활 운동법을 매일 집에서 실천하고 있다. 먼저 고개는 고정한 채두 개의 표적을 눈으로만 번갈아 보는 훈련이다.
3: 이거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물론 기분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했는데 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2: 이어서 한 발로 균형 잡기.
0: 이게 3초인가 몇 초인가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2: 마지막은
0: 이게 제일 어려워요.
2: 양발을 앞뒤로 붙이고 걷는 훈련이다. 처음엔 휘청거려도 꾸준히 반복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이 탓이겠거니 가볍게 넘기기 쉬운 노년기 어지럼증. 그 무관심이 병을 키우기도 한다. 실제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그렇다면 노년기 어지럼증을 의심할 만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노인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심혈관계가 좀더 약화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도 어르신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어지럼증도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

0: 흥분될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이제 여러 계열이 있는데 이제 특정 계열의 약들은 기립성 어지럼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도 기립성 어지럼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속 만성적인 어지럼이 있는데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 때문에 어지러운 건 아닌지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어지럼이어도 그 원인은 귀를 넘어 뇌의 문제일 수 있다. 핑 도는 어지럼에 구토까지 겹친 김법현 씨.
2: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속이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게 좀 어지럽네? 라고, 뭐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2시간, 뭐 3시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속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강도도 너무 세서 앉아 있는데도 진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보통 너무 이거는 평상시랑 너무 다른다고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1: 김법현 씨는 먼저 귀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최근 몇달 동안 좀 발생을 했고, 이번에 진짜 증상이 좀 너무 심했어요.
0: 그몇달 동안 어지럼증은 한몇 번이나 생겼던 것 같아요.
3: 근래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뭐 이렇게 있었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지금 이런 좀 상태.
0: 전정 기능 검사도 오늘 시행을 하셨는데, 네, 이것들은 모두 다 정상이세요.
1: 김법현 씨의 귀속 평형기관은 지극히 정상이다. 청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가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3: 여기 약간 편도증처럼 왼쪽이 좀 묵직하고 그랬거든요. 어지럼증이 좀 나아지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0: 과거에도 두통이 좀 있었나요? 혹시 편두통 같은 게 있었나요?
3: 제가 10대 때 편두통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약을 한 3년가량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호전이 돼서 그냥 간헐적으로 있을 때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근래에 조금 업무도 좀 많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심해졌어요.
1: 남은 가능성은 뇌질환. 곧바로 신경과 협진이 진행됐다.
4: 예전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료 보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머리 등에 두통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같이 좀 이렇게 동반이 되셨던가요?
3: 기억을 해보면 어지러움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구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뭐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지러우니까 뭐 오바이트까지 하지 않았나.
4: 근데 이제 편두통 중에서도 이제 어지러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긴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통증 없이도 어지러움증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진단하는 거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1: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강한 조명 아래서 빛과 소리에 유독 예민해지고 어지럼증이 악화됐다. 과민해진 뇌신경이 일으키는 병, 전정 편두통이다. 우리 뇌에는 통증을 관장하는 3차 신경과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이 있다. 어떤 요인으로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편두통 유발 물질인 CGRP가 다량 분비된다. 이 물질이 인접한 전정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예민해진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전정 편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4: 뭐 전정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는 이제 크가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 개선. 이거 뭐 모든 이제 그 편두통 두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평상시에

0: 뭐 어쨌든 유발할 만한 요인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결국 이제 약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급성 이제 편두통 또는 이제 어지럼 저정 편두통 같은 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있고요.
1: 김법현 씨는 기존 약물에 새로운 주사 치료를 더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번 맞는 표적 항체 주사다. 이 주사는 전정 편두통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편두통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다. 체내로 유입된 항체 약물은 뇌신경 주변에 분비된 편두통 유발 물질, CGRP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항체가 CGRP와 먼저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3차 신경과 전정신경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과민해진 뇌신경은 안정을 되찾으며 두통과 어지럼증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2: 전정 편두통 환자들은 그러니까 뇌가 예민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예민한 뇌를 자극하는 다른 감각 신호가 오면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트리거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되게 유명한 것으로는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 많이 유발을 하고 뭐 굉장히 MSG가 많거나 하는 음식들이 유발을 하고 빛과 큰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유발을 하는데 전정 편두통 환자분들한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달 동안 지나다 보면은 아 나한테 트리거가 되는 인자가 뭔지를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예고 없이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어지럼증도 있다.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78세 조영철 씨.
3: 핑 돌아서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래서 아프면 입원을 했으면 입원을 했지 응급실에를 달려온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오. 누군가 부축하지 않고는 한발 내딛기도 힘들다. 갑자기 닥친 어지럼증, 혹시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2: 일단 뇌에 대해서는 응급학과에서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MRI도 간단한 MRI는 좀 찍어봐서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내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라는 건 어떤 느낌이셨어요?
3: 이 항목
2: 중에서
3: 중에서
2: 예.
3: 몸이 흔들려가지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2: 몸이 흔들리는데 혹시 왼쪽,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3: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그랬어요.
2: 네, 손가락을 따라와 보십시오.
1: 먼저 간단한 앉은 검사를 시행한다.
2: 이제 목에 힘을 빼보세요. 제가 머리를 좀 흔들어 볼 겁니다. 목에 힘 빼보세요. 눈 떠보세요. 예, 지금 잠깐 눈 떠보세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1: 머리를 흔든 직후 안진을 관찰해 양쪽 귀 평형 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2: 지금 눈동자가 좀 튀는 안진이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관찰이 안 되는데 머리를 흔들면 좀 안진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지금 보좌분 혹시 보이시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팡팡팡팡 뛰는 게좀 보였었는데.
1: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정기능 검사가 진행된다.
4: 네, 양쪽 귀에다가 찬물이랑 더운 물한 번씩 넣을 거예요. 귀에다가 물을 넣고 나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1: 온도 안진 검사. 귀 속에 자극을 주어 인위적으로 현기증을 만들어내는 검사다. 양쪽 평형기관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한 귀는 자극에 반응해 눈동자가 요동치지만 조영철 씨의 왼쪽 귀를 자극했을 땐

0: 떨림이 거의 없었다.
1: 인사는 다 하셨고 지금 약간 어지러우셔서 눈 감고 좀 쉬고 계세요.
2: 송상 여긴 사람은 이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없는데 어지러운 사람은 거의 동의했습니다.
0: 조영철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그리고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도 다 일관되게 왼쪽 귀의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지금 만약 그렇게 돌린다면 고개를 빠르게 왼쪽으로 돌릴 때랑 오른쪽으로 돌릴 때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오른쪽은 문제가 없을 거고 왼쪽으로 할 때는 좀 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온도 안진 검사에서는 왼쪽 귀가 100% 방귀관 마비 소견을 보였었고요.
0: 왼쪽 전정기관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3: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초기 또는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0: 우리 귀 속에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인지하는 전정기관이 있다.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집된 평형감각 정보는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하지만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평형신호에 오류가 생기면서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한다.
3: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전정기관, 평형기관은 양쪽 귀에서 오는 신호가 계속 뇌로 같이 전달이 돼야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전정신경염이와 산쪽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불균형 때문에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떠세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고열, 몸살에 알아 누워야 되죠. 독감이 걸려서 그 급성기가 지나면 점점 몸이 회복돼 열도 내리고 이제 좀 움직일만 해지죠. 전정신경염도 이제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극심한 어지럼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어지럼증이 감소됩니다.
0: 조영철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전정 재활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지럽다고 누워만 있으면 병을 키울 뿐 재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3: 그렇죠. 전정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정 재활은 만성적으로 어지러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집에서 시간을 내서 수시로 하는 운동법이고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하는 운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팔을 뻗어서 한 45도, 각각 45도 정도로 뻗고요.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손을 위아래로, 고개는 정면을 보고 눈만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발을 앞뒤로 일직선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20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발을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발을 앞꿈치, 뒤꿈치를 붙여서 천천히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보행 운동 두 가지는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건데 좌우를 두리번 수평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한 번 더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를 10분씩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점점 어지럼증이 감소되고 내가 균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0: 어지럼증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병이 아니다. 정확한 검사로 원인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더하고 끈질긴 재활을 이어가는 과정. 그 곁엔 늘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다.
3: 우리가 막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주변 분들은 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뭐 MRI나 CT를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 너는 뇌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근데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들게 어지럼증 때문에 너무

0: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지러운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지러워하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하면 어지럼증으로 나아질 수 있고 건강한 100세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2: 배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봐도 갈것이 좁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3: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4: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3: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안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0: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4: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러 갑니다. 오마르드.
5: 아이고.
4: 세상의 모든.
5: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
4: 이 맛에 온천하러 온 거든.
5: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나갔습니다.
2: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3: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2: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2: 네? 아, 완전 간단하네.
4: 희망이 막 넘치네요.
2: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던가요?
3: 일단은 저는...
2: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거죠.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난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네. 빠릅니다.
1: 아, 정말 빨라요.
0: 사람들이 바짝 쫓고 있는 3번의 조원일 선수.
1: 두 선수 라이벌이에요. 정말 아, 아주 막상막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 최고예요. 어린 선수지만.
0: 두 선수는 90% 되겠는데요. 새로 경기가 끝날까요? 아, 네, 말도 안 돼. 조원일 선수가 무섭게 달아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조원일 선수가 말이에요. 자,

0: 눈깔이 힘 안 빼.
1: 웃음이 나오지 지금.
2: 아, 이제 원일군이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퇴학이라는 거. 고졸 자격이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3: 에이, 선생님. 저는 수도 안 마셨는데요. 막만 봤는데.
2: 원이라, 원이라. 사회가 원래 그래. 망본 놈이 총대 매는 거야.
3: 경안이 상구, 영웅이는요?
2: 원이라, 사람은 말이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신 1등급에 일진, 집안 빵빵. 참 다르지, 누구랑.
4: 나

수하자고 이 새끼야. 난 니들 안 친다. 그래야 미안할 거 아니야. 평생.

0: 제가 내릴게.
1: 에? 아저씨! 야! 마스크에 거기 앉아!
2: 거치 넣고, 마늘 넣고, 고기 넣고. 좋다.
0: 참 성격 부럽다. 그 와중에 넘어가냐, 밥이?
3: 고기잖아요. 다시 좀 주세요.
0: 아니다. 너 먹는 것만 봐도 우라통이 터져서 입맛이 싹 사라진다. 너나 많이 쳐 드셔라.
3: 야.
0: 앞으로 어떡할 거야?
3: 시험 사업구상이나 하려고.
0: 안 썰은 단무지로 맞아볼래?
3: 응, 단물 좋아.
0: 춘장으로 면상을 확 비벼볼 것보다. 수영 다시 시작해. 최고의 자리 한번 알아볼 테니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최고 가서 졸업장이 났다.
3: 좋냐. 우리 싫어요.
0: 중절은 더 싫다, 나는.
3: 목욕탕 가도 당연히 안 들어간다니까요.
0: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
3: 아버지 얘기 좀 그만하세요.
0: 그럼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약속했잖아.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따기로.

0: 저 정 선수, 라이벌 피터슨 선수를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 청성적 부진과 연관된 건가요?
1: 국제 수영 연맹으로부터 징계가 예상되는데요. 그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 네, 한국 수영의 희망 지난해 세계 선수권자인 정상 선수. 올 시즌 지독한 슬럼프에 빠지더니 폭력 사태까지 일으켜 협회로부터 중징계가 예상되는데요.
3: 여러분이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4: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3: 국내에서 벌인 일이라면 어떻게 손을 써보겠습니다. 하필 호주 대표에게 폭력을 써서.
5: 지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6: 회장님, 섭섭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이러시면 안 되죠.
5: 그거야 뭐 그런 뜻이야. 저 우리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어? 됩니다, 돼. 예.
7: 그 민심은 달래고 가야죠.
8: 싫습니다.
6: 싫어도 왜?
8: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올림픽 1년 남았습니다. 근데 다시 학교를 가라고요?
9: 그러게 왜 사고를 쳐?
6: 애들처럼 징징대지 말고 말 들어.

0: 어쩐 일이오?
1: 야, 창식이 때깔 좋아졌다.
0: 때깔 좋은 거야 뭐 타고난 거고. 웬일이오 여기까지?
1: 니네 수영부 얘 하나만 봤자?
0: 여기가 뭐 동네 수영장인가? 나 밖긴 뭘 봤나? 그 바퀴 중에
2: 냄새 다 맡고 왔다. 추가 모집 한다며?
0: 아유, 그거 다 쇼요 쇼. 어? 협회에서 사고친 정우장이 받으라는데 그냥 받은 말라오잖아. 그래서 공구만 때린 거라고.
2: 그러니까 정우상이 받는 김에 한 놈만 더 받자. 정말 괜찮은 놈이야. 한때 정우상이랑 영어상 받겠던.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 학교에 추천하는 거야.
0: 어느 최고인데?
2: 인문계인데.
0: 아, 이 형 진짜. 아, 그 나중에 쏘드는데 사요.
1: 너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지. 그럼 나 다른 시스템 가동한다. 미국에 사는 순영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더라. 그 자식 잡으면 눈깔을 확 뽑아버리겠다고.
0: 아유, 저... 아니, 순영이가 누군데?
2: 님, 왜 생을 까고 그러실까?

0: 그래, 많이 먹어도 내일부터 빡세게 운동하려면.
1: 운동?
2: 말 안 해? 오토바이로 컴백한다.
3: 대신 약속 지키세요. 폭탄 무상인데 용돈 빠방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뱉어주게 먹여준다는 거.
2: 알았어, 임마. 지킬 건 지켜. 내가 어디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처먹기는 저놈이 처먹는데 왜 나한테 소식이 와?
1: 아, 아빠!
2: 소리 큰 게 냄새는 작아볼래.
3: 똥 쌌어. 싸냐, 쌌어. 확인해봐.
1: 어쨌든 좋다. 외로운 인생들끼리 모여 살고.
4: 야, 너 음악하냐?
1: 아, 대박 사건. 너 돌대가리냐?
3: 아무튼 멋지네. 한 음을 파고 살고.
1: 그러니까 너도 한 음을 파고 살아라. 헛짓 그만하시고. 너도 수영할 때가 가장 멋있었어.

손님,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 승차하고 신고해도 좋아요. 내리세요. 내려. 야, 이거 손님이 처음 때려보네. 어? 내리라고. 내려. 내려. 내려. 자식아.

0: 첫 인사부터 강렬하네. 좋다야.
1: 빈방 없어. 그냥 좀 써.
2: 다른 사람이랑 방 써본 적 없어요, 저.
1: 잘 됐구먼. 이참에 한번 써봐.
2: 코치님, 저 정우상입니다.
1: 알아요.
2: 저 정우상이라니까요?
1: 안다고요.
2: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3: 아니, 뭐야. 아니, 없앤다고 신입생도 안 뽑더니, 아, 전학생이 둘씩이나 들어오고.
1: 야, 주모. 새로운 얼굴이 있다. 니들, 정우상이 알지?
4: 네.
1: 인사해라, 우상아. 뭐야, 끝이야?
5: 네.
1: 아, 그래. 자, 그럼 연습하자.
6: 코치님, 저는.
3: 얘는, 저, 얘 이름이, 완일이. 정환일이래? 장환일? 조환일이. 오케이. 자, 아무튼, 연습 시작한다. 아, 고!
7: 자, 화이팅! 조금만 더 갑니다!
8: 아유, 저 친구 괜찮네! 화이팅!
1: 아마, 뭐 하는 놈아? 왜 안 들어가?
0: 수영복을 안 가져.
1: 아이고야, 완일이가 수영복을 안 가져왔구나.
8: 네. 이걸 그냥 어떻게 해주지, 이걸? 그걸 말이라고, 이 새끼야, 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0: 어이, 뉴페이스.
1: 응?
2: 이따 우리 방에서 좀 보자.
3: 왜?
0: 잔말 말고 뭐라면 그냥 좀 보지.
4: 최고의 스피드는 댓글이 편할 것 같아서 말인데 형 그런 레벨 아니다. 명심해라.
5: 그래, 형님들 쫓아오다가 피똥 싼 놈들 여러 번 봤다.
4: 왜 이게 가서 자습차 있냐?

0: 야, 우리가 애들 가려서 봤는데 넌 느낌이 좀 남다르다.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거 허락할게.
1: 나 단체활동 편해.
2: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이런 거 이런 거 맨날 먹는데도
3: 그럼 나 하유야. 여기 완전 됐어.
2: 원일이 들어온 기념으로 우리 한잔 할까?
3: 야, 완전 부산스러운데.
2: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자, 한잔해.
3: 나 술 한잔 안 좋은 기억이 있어.
2: 좋은 기억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야. 그래야 싸나이지.
3: 계속 학교에서 걸리면 쫓겨난다.
0: 야, 대놓고 마시니까 쫓겨나지. 그러니까 몰래 마셔야지.
3: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나 안 먹을래.
0: 아, 복지 먹어라.
4: 왜 삐져?

0: 어젯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기숙사 내에서 술 취하신 분들 기회 드린다. 곱게 나와라. 하나, 둘. 너냐? 그래, 뭐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1: 어떻게 하면 물 좋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세요.
0: 자식이 진짜 최고 수영부에 힘들게 편애펴가지고 기껏 술 처마셨다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물을 좋아할 수 있을까? 아! 전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졌다 해석하겠다. 지금 즉시 전원 레인 왕복 50회! 당연히 주말 외곽도 없다! 실시!
1: 코치님,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0: 뭐 임마?
1: 저 혼자 잘못한 건데 다 같이 벌받는 건 억울한 거죠.
0: 이 자식이!
2: 조원일이,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냐?

0: 물론입니다.
1: 좋아. 조한일이 혼자서 레인 왕복 500회. 원일이가 성공하면 당연히 주말 내박도 허락한다. 뭘 망설이고 있어, 산의 자식이.

0: 아, 구급차 미리 부를까?
1: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들자. 너 이러다 심장 터져.
2: 그래, 원희라. 우리랑 가서 들자.
1: 다 너 때문이야.
0: 뭐?
2: 네가 술 먹자 그랬잖아.
1: 네가 먹자고 했잖아.
2: 네가 먹자고 그랬잖아. 아, 아.

0: 야, 얘 뭐라는 거야?
1: 그 식당 문 닫았냐고.
0: 야, 얘 들어가서 모두 어겨와. 얼른, 얼른. 저 희한한 새끼 저거. 아, 저.
2: 언니는 진짜 사나이다.
3: 야, 뭐 먹을래?
2: 야, 해장해, 진짜.

0: 아이고.
1: 나 물 좀 주라. 물.
2: 뭐?
1: 이거 봐. 손이 떨려서 잘 수가 없어. 물.
2: 미친놈.

0: 먹여줘야지.
1: 내 똘마이들 불러줘?
0: 아니, 네가 먹여줘야지.
1: 내가 왜?
0: 네가 꼰질러서 이만한 거잖아.
1: 누가 그래? 내가 건질렀다고?
0: 아니 말고 뭘? 에이, 각도 좀잘 맞춰야지.
1: 확 부어버린다.
0: 알았어.
1: 죽을래?
0: 에이, 친구끼리 까칠하게.
1: 미친놈. 내가 왜 네 친구야?
0: 귀여웠나? 내가 네 메달 찾았어.

0: 난 네 아빠 아닌데.
1: 이거 맞지? 아까 떨어뜨렸어.
2: 떨어뜨린 게 아니라 버린 거다. 왜?
1: 힘들게 딴 메달을 왜 버려?
2: 은메달이 싫으니까.
1: 그럼 이 금메달 너 가져.
2: 뭐 하는 짓인데?
1: 우리 집엔 금메달 많아. 그러니까 너 하나 가져도 돼.
3: 오랜만에 학교 생활이네. 친구들도 만나고 밤에가 새롭겠다.
4: 새롭긴 하네요. 잠시 잊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전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3: 야, 너 그 말 멋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신경 안 쓴다.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고?
4: 그냥 다 싫어요. 대충 대충 질질.
3: 대충 대충 질질?
5: 맛있냐? 고기 먹고. 완전
6: 맛있어. 뼈뼈뼈뼈뼈뼈.
5: 야.
7: 우리 우상이 또 광우처럼 가시나? 선배를 봤으면 인사해야지.
5: 이 새끼가 진짜.
7: 근데 우상아, 요즘 수영장 물이 말이야. 그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그 수영장 물 좀 바꿔주지 않을래?
4: 그럴 바엔 수영을 때려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어디 경기 나갈 수 있겠어?
7: 말 짧다. 피해?
4: 피했나? 못 때린 거 아니고?
7: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8: 식사하셨어요?
9: 아, 저야 뭐 먹었죠. 굶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아,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 수영장에 있으니까 뭐 비 맞을 일은 없겠죠. 뭐 든든합니다, 얘. 하루 종일 있겠지만.
4: 그만해, 병신아.
9: 저 배운망덕한 놈. 은인한테 병신이 뭐냐, 병신아!
10: 아, 은다파 없다. 은다파 없다! 야! 야, 뭐하니?
8: 야, 너 뭐하, 아침부터.
10: 내려와. 아. 내려와. 언니라, 조용할 때 내려오자. 고기 줄게. 좋아하니?
9: 아, 이런 아침부터 뭐 개소리야!

0: 되지. 근데 여기가 어디냐?
1: 와, 대박 사건. 너 진짜 돌대가리구나?
2: 아빠! 아빠! 취업 그만하고 나랑 놀아줘!

아쉽게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여기가 어딘지. 빨리 정리나 하자. 해 떨어진다.

0: 학교는 좀 어때? 친구는 사귀었나?
1: 아, 아주 착한 애 둘, 좀 많이 까칠한 놈 하나.
0: 까칠한 놈 하나?

0: 얘 추워서 그래. 저거 그냥 어떻게 저걸, 아, 저것들 어떻게 죽이지 저걸?
1: 대선 한번 쳐봐.
2: 네?
1: 춤춰보라고 자식아.

0: 오, 야, 잘하네. 아, 잘한다. 역시 소질 있네. 야, 야, 야, 야, 야! 새끼가 진짜 엎드려 보자. 자식이 아주 그냥. 아이고, 원이라, 원이라, 어? 레인을 500회나 왕복하신 분 기록이 왜 그럴까?
1: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0: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잘해야지, 이 자식아! 나 수영복을 챙겼으면 수영을 하란 말이야. 놀지 말고, 이 새끼야!
1: 오늘은 몸살 기가 좀 있어서.
0: 몸살? 몸살나게 맞아, 원래. 어? 뭐 없어? 여기? 어? 뭐 없냐, 여기? 어? 새끼야, 그냥 확. 아, 정말. 다음 이정도! 아. 니들 진짜 이러고 살고 죽냐? 어? 야, 니네 정우상 입으면 뭐 승부욕 이런 거 안 생겨? 한 번쯤은 꼭 이겨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안 들어?
2: 네.
0: 네? 자식들 그냥 아유. 야, 장난이야 장난.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장난이라고 엄마. 아 새끼들 아이고야 살이 새끼들이 이 정도면 주눅들면서
3: 웃으라고.
0: 야, 이 정도 가지고. 아이, 에이, 요즘 애들이 그리 나약합니다. 부친님. 아이, 다 지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3: 웃어, 이 새끼들 웃으라고.

0: 주류협회에서 공인한 최고의 소맥.
1: 원인이 그 녀석 뻥칼지?
0: 선수끼리 왜 이래? 딱 보면 결정 나오잖아.
1: 견적은 무슨 오자마자 술 퍼마셔. 아주 그냥 수영은 취미생활이셔요, 취미생활. 이 정도예요, 견적이. 어릴 적에 아무리 날고기였으면 뭐합니까? 지금 애가 저렇게 후진데.
0: 그 자식이 아직까지 인문계 피가 흘러서 그래. 내 수혈을 해서라도 싹 바꿔놓을 테니까 진정한 자장거지.
1: 재석이 사람만 좋아하잖아, 진짜. 아줌마! 여기 소갈비 이물 주라요.
0: 저기 여기 돼지갈비 전문집인데.
1: 나 소갈비밖에 안 먹지 않아요. 개새끼.
0: 어? 뭐? 어? 아, 여기 개고기도 된다고.
2: 아저씨.
3: 원희라.
2: 아저씨 밤늦게 웬일이세요?
3: 네가 좋아하는 시장 뚱닭이다.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먹어.
2: 고맙습니다.
3: 고맙기는 째씨. 나 간다.
4: 원희라.
2: 네.
4: 기죽지 마라.
2: 들어가.

0: 우리 아들 많이 먹어.
1: 전지훈련 해외로 잡았다. 루카스 볼 코치 힘들게 섭외했어. 듣고 있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야.
0: 왜더 먹지 않고?
2: 많이 먹었어요.
3: 이거 순꾀병 같은데?
4: 그냥 혹시나 해서 요새 기록도 통안 나오고.
3: 여전하시지? 작은 아버지. 내가 보기에 문제는 작은 아버지야. 아, 애를 좀 잡으셔야지.
4: 아버지한테 전한다.
3: 너? 정말 이러기야?
4: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3: 우상아,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유도 좀 가져봐. 운동에 도움 안 되더라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응?
4: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0: 불쌍히 뭐하니? 이러다 비행기 놓친다.
1: 네, 지금 가요. 잘 가. 우상이 너 오늘 호주로 간다며. 잘 가라고.

0: 씨, 뭐.
1: 야, 정말 잘들 먹는다. 어, 스무 개 샀는데 내가 경솔했다.
2: 잘 먹겠습니다.
3: 에이, 그래, 그래. 잘
1: 먹겠습니다. 먹어라.
2: 어, 먹어. 예,
4: 이제.
1: 그래.
3: 짬이야.
1: 실컷 먹어. 좋다.
3: 와, 신기하다. 얘랑 룸메이트라며? 잘 지냈어?
5: 그럭저럭.
6: 네가 불렀냐? 원희를 네가 불렀어?
0: 누가 불렀으면 어때? 온게 중요한 거지. 야, 그리고 남자끼리 꽃이 뭐냐? 라면

0: 한 박스 사오지. 아, 이거 좀 먹어라.
1: 너나 먹어.
2: 그렇다, 이건 제가 먹을게요.
3: 아가, 이거든 먹어라. 핏기는 가셔야지. 돼지고기다. 잘못하면 되죠.
4: 몇 살이니?
2: 뭔데 잘못해?
1: 아, 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
5: 그래요? 하나.
2: 아, 앙.
3: 대박,
2: 저 완전 팬이에요, 우상 씨. 기사 보고 뻑 갔거든요. 외국 애들 한 방에 보내셨다고. 그럼 음료수라도 한 잔?
1: 저 탄산도 안 먹는데.
2: 별꼴이다, 진짜.
6: 어쨌든 좋다, 어? 온일이 왕따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 고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주자주 놀러와, 응?
2: 네. 네.
3: 하나는 가끔씩.
7: 야, 근데 너는 내 집 주는 거 어떻게 알았냐? 너 초대해도 얼른 아니잖아. 넌 나 안 좋아하잖아.
1: 나 좋아해. 정은이,

0: 너 저희가 뭔데?
1: 저희?
0: 너 연예인 여성분들 잘 알잖아.
1: 여성분들?
2: 굳이 가난한 서민 여성들 시켜서 내는 저희를 말더라고.
1: 아니 반찬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여자는 그러면 안 되냐? 재밌잖아.
0: 저질 새끼, 너 내가 경고하는데 정은이 가지고 장난치면서 가만 안 둬. 알았어? 안 한다고.
1: 너 정은이 좋아하냐?
0: 그런 사이 아니거든?
1: 아니, 그럼 신경 꺼. 나도 장난 아니니까. 나 정은이 진짜 좋아한다.
0: 치고 있네. 이 여자 저 여자 골라먹는 놈이 뭐 좋아해? 누가 그딴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3: 저 아니에요 코치님. 에? 코치님, 코치님.
4: 안녕하세요 코치님.
3: 어 그래 뭐하느라. 아 나 진짜 저 그냥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 저 어떻게 해주지 저걸 진짜. 아유,
5: 잘하네 선우. 잘하네. 아, 잘한다 우리 선우. 봐봐, 봐봐. 손 내리고.
6: 안 된다. 조심하고 빨리.

0: 전화기 잃어버렸냐? 전화는 왜 안 받는데?
1: 거 바쁘다 보면. 근데 넌 여긴 어떻게 알았냐?
0: 말했잖아, 좋아한다고.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
1: 너 막 던진다. 너 어디 아프냐? 또 뭐?
0: 기특하네.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

0: 아니, 너는 이런 걸왜 먹냐? 세상에는 맛있는 게 하는데.
1: 아, 닭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도 하나 먹어봐.
0: 아니 됐어. 너나 먹어.
1: 똥찜 먹을래?
0: 똥찜?
2: 아, 저 저런 쳐 죽일 놈. 내가 언제까지 망하는 꼬라지 보고 말 테다. 꼬!
3: 왜요?
4: 다음 주 네 아버지 기일이다.
0: 그랬었나?
3: 이 자식이 정말 달랑 하나 있는 아들이 제 아버지 기일을 몰라서 그랬었나? 어떻게 줄 거야?
0: 저 내일 전지훈련 가는데요.
4: 그럼 네 아버지는?
0: 저 원래 아빠 기일 안 챙겨요.
3: 원희라, 그래도 네가 아들이...
0: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제가 왜 챙겨야 되는데요?
2: 자식이 재주가 있어요.
4: 이 소주를 부르게 하는 재주. 재석아, 소주 한 병 가져와라. 예.

0: 남자가 돼가지고 닭발 먹느냐, 어떡해.
1: 넌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먹냐.
0: 야, 적어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닭발 정도는 뜯어줘야 남자지.

0: Welcome to Mapo Davao Philippines.
1: Go Philippine Davao.
2: Okay.
3: 우리 평생 변치 말자.
4: 변치 말자.
1: 여자다.

0: 철지! 에? 지금 돌잔치 걸음마 하나? 빨리빨리 뛰라고 새끼들아!
1: 뭐야 저? 아유 저 새끼들 그냥 세트로다가 그냥 아 저 새끼들 어떻게 죽이지 저거?
0: 야 선착순이다! 꼴찌야마도 그냥 죽는 거야! 빨리 뛰라!
2: 아 시원하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3: 아 우성이 어디 갔어?
1: 몰랐어? 이 새끼 따로 올려봤는데

버리고 있는 거야.

0: 노브레싱이라고 하시면
1: 네, 무호흡 상태로 물살을 가르는 아주 특별한 용법이죠.

0: 야, 너도 참 각박하게 산다.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고 싶니, 수영이? 좀 즐기면서 해라.
1: 즐겨? 꼴찌도 1등을 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서는 거다. 어떤 이유에서건 운동선수가 즐기며 산다는 거 쪽팔린 거라고. 너나 평생 즐기며 살아.

민구가 잘 있었냐? 원일이 지금 전지훈련 갔다. 아주 밝아졌어. 근데 넌 아직 미운 같더라.

0: 장꼬치. 어서 오세요, 장꼬치님. 오늘도 돼지갈비 전문점에서 써고기로.
1: 아, 됐고. 형. 오늘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야?
2: 또 사고 쳤냐?
1: 걔 혹시 민구경 아들이야?
0: 뭐? 아니, 누가 그래?
1: 누가 그러긴 딱 보면 알겠구먼. 아, 그놈이 글쎄 노브레싱을 하더라고. 꼭 민구경처럼.

0: 여보세요? 내가 어디건? 네가 왜?
1: 통화 애티튜드가 별로네.
0: 넌 또 여긴 어떻게 알았냐?
1: 정보력이 좋아, 내가. 받아. 면세점에서 하나 샀어.
0: 받아?
1: 직접 고르고 친히 가져왔는데 좀 봤지.
0: 진짜 나 좋아하냐?
1: 나 국가대표 잘린 건 알지? 정신 차리고 전념해야 다시 국대 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 아닐까?
0: 난 너 안 좋아하는데? 미친년?
1: 그래, 뭐. 좋아하게 될 거야. 어쨌든 보는 눈도 있는데 좀 받자.
0: 남 줘도 되지?
1: 뭐, 좋을 대로. 샴푸 바꿨네. 냄새 좋다. 간다.
0: 뭐야? 우와. 버버리다. 이거 짝퉁은 아니겠지? 야, 정우성 갑바가 있지. 좀 줘봐.
2: 아, 부러워.

0: 여기 아랫집에 사는 여자를 봤지. 그럼 정우상도 알지? 그 국민 남동생. 안다고? 너 우상이랑 정은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치? 그럼 나는?
1: 야, 씨.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씨. 먹고 바르냐?
2: 야! 이제 하다 하다 고양이랑 싸우냐?
0: 언제부터 들었냐?
2: 듣기 뭐이 들어. 고양이한테도 내 욕한 거야?
0: 그런 거 아니야. 뭐?
2: 선물!
0: 왜?
2: 아, 대박 사건. 야, 짠돌아. 네가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누가 널 좋아하겠냐?

전 얼마 안 남았다. 니네 진짜 일단 쉬러 할래? 특히 3학년 니네 다들 대학 안 가고 싶지? 안 되겠어. 이번 전국체전은 기록승으로 선발한다. 학년 상관없이 해산해 이 새끼다.

0: 우선 나 너랑 같이 운동 좀 하면 안 되냐? 미안. 혹시 방해되겠지?
1: 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운동하는 건네 자유지.

뭐 하는 수준인데? 사진이라도 한 장 있어야 네 나중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내 친구였다고 자랑이라도 할 거 아니야. 연습 안 할 거야?

0: 언제부터야?
1: 좀 됐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0: 오버하지 마. 수영 선수라면 그 정도 부상 하나쯤 다 가지고 있어.

엄마. 내다. 밥 묻다. 병원은? 약좀잘 챙겨 물어. 그게 뭐 얼마나 비싸다 그러는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맞다. 나 이번 생신에는 못 내려갈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번에 대회 나가게 될지도 몰라서. 그만 해줬나? 알았다. 내가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0: 네.
1: 손승호.
2: 예.
1: 정우사.
3: 네.
1: 이정도.
2: 네.
4: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마, 나다샤, 넌 지금 시리에 빠져 있어야 되는 캐릭터야, 마!
2: 아, 정동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치, 원희라?
3: 어.
4: 심한 남자가.
2: 여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소고기 처먹여놨더니 애를 빼? 네 눈깔로 봤다며, 노브레싱. 그럼 바짝 훈련시켜서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4: 형. 내가 그럼 원희를 그런 캐릭터 좀 파봤는데
1: 애가 도통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4: 근데 그런 놈을 이렇게 끌어다가 단골 오면은, 어? 그럼 돼? 형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1: 아우, 한우 맛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냥.
2: 돼지갈비 처먹어, 임마! 원래 그 집에서 잘하는 거 먹는 거야!
5: 안녕하십니까.
6: 아이씨, 파스 냄새. 누가 턱치셨어?
3: 주소. 주소 보라고, 새끼야. 아! 허리병신이 되면 무슨 대야? 가만히 약 처먹고 집에서 쉬어야지.
7: 선배님, 빨리 이거 한 번만.
3: 새끼야, 새끼야. 우리 학교 부상 선교 다니다 걸리면 지원비 뱉어내는 거 알지? 딱 하루 준다. 조용히 꺼져.
8: 정말 이렇게 관둘 거야?
9: 안 그래도 나 조만간 관둘라 했어.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엄마도 아프고 나야말로 대충 삐대면 몬수라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버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8: 그럼 나도 확 그만둘까? 너보다 수영도 못하는데?
9: 너까지 왜 그래?
8: 몰라! 너 분명히 후회할까, 이 배신자야.
9: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대회 꼭 메달 따고 싶었는데.
8: 미안하다, 정도. 나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놀자고 했잖아.

0: 야, 이 정도! 다시 시작해. 머리 치료하고 다시 수영하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정말 열심히 했었잖아, 임마!
1: 아니라, 나 수영으로 가망 없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이유야 있겠지만 너나 그만 방황하고 열심히 해라, 임마.
0: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이 새끼야.
2: 아, 출발합니다.

0: 병신들. 친구가 잘렸는데 밥이 잘도 넘어가나 보네.
1: 그래도 장코치 사람 좋아? 내가 학교에 찔렀는데 지원비 뱉어낼 돈 없을까봐 자퇴로 처리되면 거지들 자산사업.
2: 내가 이래서 죽었던 거야. 이래서 생각하셨다고. 정정이라고 왜 간지 했어. 왜.

0: 네, 전데요.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그럼 내일 학교 체육관에서 뵐게요. 네.
1: 정우사.
0: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조민국 선수?
3: 하여튼 취향 한번 독특하다. 1류 선수의 롤모델이 2류 선수.
2: 그래, 하여튼 다음에 특종 하나 건네주는 거야.
0: 네.

0: 조아님, 밥안 먹었어? 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야, 밥은 먹어야지. 원희랑, 야, 조아님!
1: 누구세요? 누구세요는 막 이걸 쳐올리니까 내리고 가. 니가 막 무딱치게 대가리 빡씨 누가 빡짝 어우 씨 막 확 막 아우 대가리야.
2: 고생하셨어요.
1: 거스름 돈이 내가 잠깐만 있어봐요.
2: 나머지는 치료비 하세요. 아이고 부으셨네.
1: 아 어지러버려 갑자기. 아 나 왜 이러나. 아, MRI라도 찍어야 돼. 나 갑니다.
3: 야, 너 이거 범죄야. 남의 주문을 왜 따?
2: 난 또 네가 시리에 차서 약이라도 드셨나 했지.
3: 잘 먹고 잘 사는 거 봤지? 가, 이제.

0: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경기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1: 가족 때문이 아닐까요? 매번 2, 3등만 했잖아요, 저. 사실 뒷바라지하는 아내하고 수영하는 아들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0: 아드님도 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드님도 2, 3등만.
1: 우리 원일이는 저랑 많이 달라요. 항상 1등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녀석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수영 선수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오늘 꼭 최고 기록을 세울 겁니다. 우리 원희를 위해서라도. 변변한 기록 하나 없이 은퇴할 순 없잖아요.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1: 원희 엄마, 그동안 애써줘서 참 고마워.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남은 시간 당신을 위해서 살게. 그리고 우리 아들 원일이 아빠가 놀아주지도 못하고 많이 서운했지?
2: 오늘 대회 끝나면 아빠랑 여행도 가고 너 좋아하는 야구장도 꼭 가자. 알았지? 많이 사랑한다.

왜 최고 기록 내달라고 했어? 내가 금메달 따달라고 한적 없었잖아. 경기 끝나면 야구장 가서 그냥 야구장 가서 신나게 응원하자고 한 적만 없었잖아. 왜 그랬어? 왜?

너무 아파.

0: 어쩌자는 건데?
1: 한판 붙자.
2: 이러다가 위 빵꾸나겠다. 맨날 술만 먹고 밥은 안 먹고.
3: 안 좋쳐 있어. 신중하게 하고 있다.
2: 좀 일어나 봐.
3: 좀 제발. 아, 좀.
0: 안 드시면 저 혼자 먹어요.
3: 그래, 너 혼자 먹.
4: 응? 역시 밥은 이 집 밥이 최고라니까.
5: 근데 고기 같네. 고기 같잖아.
0: 선수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풀만 먹고 어떻게 국대 되겠어요?
4: 뭐야? 국대?
5: 지금 접사보는 길이에요.
2: 정말?
0: 어쨌든 저 잘렸으니까 아저씨가 코치해주세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다시 수용시켰잖아요.
4: 이 자식 그만 먹어. 어디서 고기도 없는데 밥을 먹어. 어? 이 주먹만 해진 것 좀 봐. 당장 가서 서동심 먹자.
5: 야, 소갈비가 좋은데.
4: 다양하게 다 먹자. 어, 채돌배기,
5: 부채살,
4: 살치살.
2: 갈매기살?
6: 그건 돼지고기잖아.
2: 이번 일 좀 멋있더라, 너.
5: 봐봐, 너 내가 나한테 반할 거라 그랬지?
2: 또 시작이다, 또. 너 그것도 자꾸 그러면 병된다.
5: 나 인정할 건 인정하라니까? 나 생각보다 꽤 괜찮은 남자야.
2: 네, 뭐. 그러시겠죠.
4: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0: 어쩌다 그래 됐노?
1: 아니 왜 이거 오예
0: 한 번 더 뛸까요?
2: 아니 여러 번

0: 와서 살고 떨어지잖아.
1: 땡땡이 쥐야?
2: 합숙까지 하는 줄 몰랐다.
1: 탑10 본선이잖냐. 어쨌든 이 누님은 경기 날 못 간다. 아 참, 나 이거 가져도 되지?
2: 너 그거 어디서 났냐?
1: 네 방에서 주웠지.
2: 그럼
1: 당연히 편지도 받고

0: 정은이에게. 나야 원일이. 우리 참 오래된 사이인데도 편지는 처음 써보는 것 같네. 생각해보면 참 재밌었어. 너와 나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 웃고 울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우린 꼭 남매 같은 친구였어. 그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가깝다고 해서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은 없었는지. 난 있는 것 같은데. 정은아, 나 널 좋아하나 봐.
1: 협회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2: 이게 다 저 회장님 덕분이죠, 뭐. 여러모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1: 아, 이거 별 말씀으려. 아, 자, 네. 네. 그나저나 이번 선발전 말입니다.
2: 예.
1: 굳이 우리 우상이가 지루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2: 저희도 그런 정도 상식은 있는 집단입니다. 안 그래도 협회 차원에서 우상군이 속한 종목들은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아하, 그렇습니까? 한 잔 더 하시죠.
2: 예.
3: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왜 뒤그리게 올림픽에 나가야 되냐고요?
1: 가만히 있지 못해.
3: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애초대로 선발전 치르게 해주세요.
1: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4: 어서 건방지게. 너 뭐하는 녀석이야? 그따위 할 거면 당장 때려쳐!
5: 그럴게요, 그럼.
4: 이 녀석이 출발!
6: 여보! 여보! 여보! 제발이야! 여보! 우상아! 잘못했다고 빌어!
4: 응? 이게 다 널 위해서라는 거 몰라서 그래?
5: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거. 제가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비겁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올림픽.
4: 이 자식이 끝까지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6: 우상아,

0: 아니야.
1: 아니.
0: 혹시 말이야, 선발전 취소되면 그냥 내가 진 걸로 하자.
1: 그게 무슨 말이야?

0: 뼈가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수술은 간단하겠지만 재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1: 부상이도 알고 있네.
0: 네.
1: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0: 우상이가 부탁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 아심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실 거라면서 죄송합니다.

0: 오셨어요.
1: 네 뜻대로 되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0: 죄송합니다.
1: 그런 말 필요 없다.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네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면 돼.

0: 495.
1: 아, 시켜서 못하겠어.
0: 원희라.

0: 호흡을 몇 번씩 해 이놈아. 일곱 번에 끊어야지.
1: 상의는 여섯 번에 끝낸다고 하던데. 뭐야?
0: 당신 이 자식. 아, 우린 다섯 번에 끊. 아니 세 번에. 아, 아예 숨 쉬지 마.

0: 아저씨.
1: 자, 한 잔 받아.
0: 저 술 안 마셔요.
1: 아버지 대신 주는 거야, 인마. 받아. 자. 잘 안 되지, 노브레싱?
0: 보셨어요?
1: 그럼 벌이요?
0: 벌이라니?
1: 노브레싱 그거 특별한 거 아니다. 어떤 놈이 숨 오래 참고 버티느냐 그 차이야. 근데 사람이 숨 쉬는 게 본능인데 그걸 참으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노브레싱 그거 벌이요.
2: 예선전 좀 하더라.
0: 너만 하려고?
2: 어쨌든 이제 결승이네. 잘해라.
0: 우리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쉽지 않냐? 내기 하나 할래?
2: 내기?
0: 정원이 걸고 하자. 이번 경기에서 지는 사람이 정원이한테서 깨끗이 물러나는 거야.
2: 뜬금없이 뭔 소리야?
0: 몰랐는데 나도 좋아하나 봐, 정훈이. 대답 안 할 거냐?
2: 지금 하잖아, 대답. 몸 풀러 가는 거 안 보여?

0: 여기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 용운 국제수영장입니다. 지금부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경기를 준비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몸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1: 아, 뜨끈뜨끈하죠. 네, 아무래도 오늘의 취재 열기는 정상 선수가 한몫하지 않았나고.
0: 예, 그렇죠.
1: 아, 얼마 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었던 정상 선수. 아,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겁니다. 신길전에서 태극받고 다시 가슴에 달아야죠.
0: 네,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조원희 선수 신예인가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1: 조원희 선수 온라인 정보를 보니까 아주 신예는 아니네요. 유소년 랭킹 1위였다가 7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예선 성적 기록을 보니까 3위 기록을 했네요. 7년 만에 복귀한 것 치고는 아주 좋은 성적이네요.
0: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우상 선수의 화려한 복귀 기대해보고요. 더불어서 이 조원희 선수의 선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분의 정원

0: 네, 선수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4레인의 정우상과 3레인의 조원희 선수. 초반부터 정말 거칠게 밀고 올라가는데요.
1: 이 선수 이 초반부터 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버페이스죠. 이 조원희 선수 작전인가요? 가속도 대단합니다, 지금.
0: 아, 이제 첫 번째 50m 턴을 했습니다. 정우상과 조원희 선수. 대단합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세계 기록 페이스죠.
2: 말이 됩니까? 에? 국제 선발전에서 세계 기록 페이스라니?
3: 말이 안 되지. 아니, 거짓말이야.
4: 꿈이지? 꿈이지?
3: 꿈이 아니네, 세상에.
0: 정우상 선수의 타는 선수, 조원희 선수. 이건 뭐죠? 치매 공백 기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건가요?
5: 뭐라도 했겠죠.
0: 100m 시작을 통과하고 있는 정우상과 조원희 선수. 2위 그룹과 거의 차이가 상당한데요.
1: 이렇게 격차가 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격차가 나네요.
5: 수영복이 무슨 못하다란다요.
0: 에이, 그럴 일은 없겠죠.

정상에서 이대로 쭉쭉 밀고 나가서

0: 두려움보다는 간절함, 간절함보다는 소중함, 소중함보다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너의 노브레싱. 네 아버지 노브레싱 할 때 두려움 같은 거 없었다. 늘 즐거워했어. 너란 놈이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네 마음은 내 아들, 내 아들 노브레싱. 언니야 누가?
1: 이 주간별 기록을 보니 정우상 선수의 한국 기록은 이미 넘어섰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스타의 탄생인가요?
2: 스타! 어? 별! 어? 반짝반짝한 별! 다 탄생했습니다.
1: 조원희 선수 우승이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2: 예, 신시하고 희망자입니다. 조원희 선수의 노프렉시!
3: 네? 중생 형 또 와이라노.

Yeah.

네.

0: 아버지.
1: 1등 했을 때도 안 웃던 놈이 2등 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그럼 2등한 기념으로 엄마랑 외식이나 할까?

0: 보고들 계시죠? 다들 열심히 수영하는 거. 그러니까 싸우지들 말고 잘 계셔. 자, 여기 아빠 편 한 명 더 있는데.
1: 안녕하세요. 원일의 친구 정우성입니다.
0: 알죠? 국민 남동생. 아빠는 좋겠네. 이런 병이 있어서. 언제 출국이냐?
1: 내일 모레.
0: 포기한 거 아니지?
1: 나 정우상이다.
0: 약속한 거다. 아 맞다. 약속. 우리 경기에서 지는 사람이 정훈이 포기하기로 하지 않았냐?
1: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2: 야! 니네 진짜 웃긴다. 누구 마음대로. 누가 니들이 좋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해. 니들이 아니라. 짜식들.
0: 아, 왜 너무 웃겼냐?
2: 야!
0: 되게 싫어. 왜 자꾸 꽃다발 보내놓고 반칙했마.
1: 아니 팬이 사랑하는 가수한테 꽃다발 좀 보낼 수 있는 거지. 이 자식 쪼잔하게 못생겨가지고.
0: 진짜 어이없다. 못생겼다잖아고. 와 완전 잘생겨. 와.
3: 우리 딸 또 오버하네.
4: 오빠 자꾸 스타나 얼굴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어요.
3: 아무도 몰라. 네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너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 없는 인재야.
4: 이 집만 나와봐. 게임 끝나거든.
3: 18집 나와봐라. 누가 알아보나.
4: 아빠 맞아?
3: 그럼 내가 네 엄마냐.
4: 나!
3: 아! 그만 좀 때려라. 외국 나왔으면 때리냐. 에이! 맛있다!
5: 라이언 필립 미국 선수가 1레인, 그리고 중국의 후에이동 선수가 1레인, 3레인에 독일의 쉐를레, 4레인과 5레인,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정우상과 조원일 선수입니다. 우리 정우상과 조원일 선수가 예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3: 네.
5: 위원님,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3: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빌리버블인데. 저는 아직까지 제 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이번엔 안 봐준다.
0: 언젠 봐줬냐?

0: 근데 남자 싱크로 국가대표가 있냐? 글쎄? 없을걸?
1: 이씨. 그럼 우리가 1등이네!

0: 어떤 여자가 엄마로 왔으면 좋겠어?
1: 난 딱 하나야. 어디 안 가고 완전 끝까지 붙어있는.
2: 좋아. 인사해.
1: 안녕하세요, 엄마.
3: 엄마? 여기 딱은 화안 했잖아.
0: 야, 요번 엄마 어떠냐?
1: 완전

0: 식충해요. 뭐든 싹 다 먹어치우고 안 먹을 땐 자요. 어느 꼴 다 먹어요.
1: 얼른 김밥 하나 가시려.
0: 아줌마 같은 사람 필요 없네요.
1: 나는 뭐 너 같은 거 필요한 줄 아냐.
0: 불쌍한 걸로는 아줌마가 1등, 내가 2등 같아.
2: 제일 불쌍한 거 넘버원은 너야.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2: 오마르드.
3: 아이고.
1: 세상이 모든.
4: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 이 맛에 온천하러 온 거죠.
4: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뭐라 그러냐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거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래 뭐
4: 이야, 혼나셨대요.
5: 여보, 당신은 그 파락불 나와서 행복했어?
6: 아니.
5: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7: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5: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7: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8: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9: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0: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1: 빡세까지 살아야지.
10: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2: 이런 공간이 있었어?
13: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14: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15: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13: 아이! 아이! 우와. 누가 똥 좀 싸줘!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희는 이제 건반과 드럼의 듀오로 연주 음악을 하고 있고요.
1: 흔하지 않은 구성의 악기 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악기가 단촐해진 만큼 둘만의 호흡이 분명하게 있고 저희가 이겨낼 무게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무게만 잘 이겨내면은 좋은 무대로 끝낼 것 같습니다.
2: 저 체감한테 라이브 편곡 맡겼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은 거를. 네.
0: 혹시 다들 미술관 가보셨나요? 큐레이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 스콜리딩이라는 음악입니다. 물결의 부딪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결이 부딪히고 또 물결이 흐를 때 또 온도도 변하고 색채도 변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물멍하듯이 잘 바라봐주시고 깊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기가 막힌다. 심상치 않은데?
1: 언제 되는 팀은?
2: 폴리아모리 팀. 네.
3: 폴리아모리야.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4: 저희는 2인조 인스트루멘탈 포스트락이고요. 단 두 명이서 음악을 만들지만 정말 큰, 정말 웅장한 사운드를 만드는 폴리아모리입니다. 일단 똑같은 이 폴리아모리 음악을 세 명이서 하고 네 명이서 하면은 지금 보는 무엇이 없을까 생각해요. 딱 두 명이서 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저게 되는 약간 이런 신기함을 주고 싶었고 귀 아플 거예요. 정말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0: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1: 힙힙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멋진 요 비주얼하고 팀명이 핏핏이니까 요게 좀 상반된 느낌이 있는데
2: 맞습니다.
1: 요거는 좀 의도된 것인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2: 어느 부분이 상반된 건지 네.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라서.
1: 내 스타일이다. 어떡하지?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방금 질문이 이상하게
2: 아예 써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
1: 질문. 그러니까 나도 납득이 아예 좀 그냥 귀여운 팀인데. 네,
2: 맞습니다.
3: 온라인 사이트에 형이 이제 업로드한 노래를 듣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4: 제가 픽업을 갔는데 야쿠자처럼 그런 차림새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머리도 막 길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화려한 셔츠 같은 거가 입고 해서 저 사람 아니겠지? 다 이상했는데 이 친구였습니다.
3: 그러고 탔는데 돌멩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또 눈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꼬마 돌 앉아있어서 이제 당황했습니다.
5: 오늘 무대를 위해 네. 준비한 필살기가 있어요.
4: 저희 음악이 필살기입니다. 저는 진심이네. 약간 뭐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 진짜 좋아, 노래. 노래 너무 잘 만들어. 여기는 지금 사람들 다 좋아했을 것 같은데?
3: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4: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5: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5: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그러니까 관념에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네.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네.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0: right.
1: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0: right.
1: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1: 그쵸.
0: 투자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0: That's
1: 그
0: right.
1: 방법에 대해서
0: That's right. 네.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1: 이제.
0: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allowance
1: Save, no, no. Save money.
2: from my pocket money.
1: I gave money, you save.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정말 게임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1: Oh my gosh. Small and big, right?
2: Small,
1: Small,
2: small,
1: small,
2: small, big, big, big.
1: and in the future, big.
2: Big.
1: Small save, small save, small save, and big.
2: Ah, save.
1: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1: Save.
2: more money.
1: 노!
0: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1: 예.
0: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2: Right.
3: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받자마자 뭔가
2: 네.
3: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2: 그렇죠.
3: 쓰기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2: 대부분 그렇죠.
3: 네,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그 용돈이
2: 네.
3: 들어가야 되는데
2: 네.
3: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끝도 없어요.
2: 어허.
3: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2: 네.
3: 그냥 머니로 가면 됩니다.
2: 아, 그냥 머니요?
3: 네, 그냥 머니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2: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3: 아유.
2: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3: 아유, 네, 진짜.
2: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3: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1년 넘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제가.
2: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3: 네.
2: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3: 아, 이거 배웠었어요.
2: Allowance, right?
3: 네.
2: 네. 뭔가 허용해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3: 네.
2: 있기 때문에요.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3: 네.
2: 자,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3: 왁스의 머니 알아요.
2: 어허.
3: 머니, 머니.
2: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주머니.
3: 아, 포켓몬이에요?
2: 한번 써보실래요?
3: 포켓.
2: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3: 예, 그럼요.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2: 오케이. 자, pocket money.
3: Yes.
2: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3: 약간 사투리처럼.
2: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3: 네.
2: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네.
2: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3: allowance.
2: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예.
2: Allowance. Allowance.
3: Allowance. Allowance.
2: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3: Every week.
2: Every week.
3: 네.
2: 이게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3: 매주.
2: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3: 네네.
2: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3: 네.
2: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3: 예.
2: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3: 네.
2: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3: Every week.
2: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3: Every month.
2: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 네.
2: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3: 오.
2: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3: Gym.
2: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3: I go gym.
2: I go to the gym.
3: I go to the gym.
2: 매주마다.
3: Every week.
2: Every week.
3: That's
2: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3: Yes.
2: How about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3: Okay?
2: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3: 네.
2: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3: Check-up? 들어봤죠.
2: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3: 네.
2: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3: She gets checkup.
2: She gets a checkup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3: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2: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3: 네.
2: So, get a check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3: 받다.
2: Okay.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네.
2: I go to the

0: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2: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2: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2: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2: 그렇죠? 되는가요? 매일매일이라는 아.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2: 그건 형용사였죠.
1: 예.
2: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네.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네.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1: 저런.
2: 맙소사.
1: No, I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2: 오,
1: 괜찮았죠?
2: I like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이시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2: 쓴대요.
1: 어디에? 게임으로 씁니다.
2: 오케이.
1: 쓰다.
2: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2: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1: 돈을 쓰고. 스펜드. 예, 스펜드.
2: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1: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2: 아,
1: 사용하는 거니까요.
2: Alright,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예, 예.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예.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예.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nd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2: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그래요?
2: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 돈의 대부분이요?
2: The 그냥?
1: Most of the money.
2: 그렇죠.
1: 아.
2: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2: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2: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2: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2: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2: 학생, students.
1: Yes.
2: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군요.
2: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1: 네.
2: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1: 네.
2: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1: Most of the money.
2: 얘 때문이에요.
1: Money 때문에요?
2: 단수.
1: 아.
2: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what are일까요? 왜일까요?
1: Them.
2: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1: 예.
2: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Okay? So 알아는 두겠습니다.
2: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 열심히 기억할게요.
2: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 money is mine.
2: Most of them are students.
1: Most of them are students.
2: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1: 네.
2: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1: 예.
2: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2: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1: 오.
2: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예.
2: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2: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2: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근데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1: 아.
2: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1: I spent $50.
2: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1: on socks.
2: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1: Yes.
2: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이거 가능해요.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0: 너무 많은
1: Too much
0: 돈.
1: money.
0: Too much money, right?
1: Too much money.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1: Don't spend too much money.
0: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1: Of it. On it.
0: On it. Alright?
1: 네.
0: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이러면, 야, 거기에
1: 아.
0: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예.
0: 어.
1: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예.
0: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1: 여기 맞나요?
0: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1: I spent $50 on socks.
0: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No, I spend most of it on
0: 그렇죠,
1: games.
0: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아빠가,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1: 예. Oh dear.
0: Oh, dear.
1: A penny saved is a earned.
0: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1: 그쵸?
0: 얘도 속담입니다.
1: 오!
0: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0: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티끌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작은 거 모아서 뭐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것 같다라고
1: 그쵸?
0: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1: 아,
0: 펜입니다.
1: 그래요?
0: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1: 우리나라로 치면은
0: 뭐
1: 10원짜리,
0: 10원, 뭐
1: 뭐.
0: 1원이 있다면 1원? 뭐
1: 1원은
0: 아,
1: 없어요.
0: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 10원.
0: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딱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
0: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쵸.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1: 예.
0: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네.
1: 속담이니까요.
0: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뭔가
1: 그쵸.
0: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하는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1: 와닿는다는군요.
0: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라는
1: 그제.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1: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
0: That's right.
1: 조금씩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이런
1: 맞아요.
0: 느낌. 자, 이거가 Oh 이런.
1: 이런.
0: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1: 그게
0: 너무 약간
1: 갑자기
0: 나이가
1: 애어른.
0: 맞아요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0: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예,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0: 아,
1: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연기가 중요해.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 응?
0: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1: 아, 그게
0: 않아요.
1: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1: 근데
0: 예.
1: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1: 예.
0: 안다는 거.
1: 그쵸.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1: 네.
0: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좀
1: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1: 보여요.
0: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0: 이렇게 하면
1: 어렵니?
0: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s not difficult
0: difficult. 오케이.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1: 오,
0: 부정문도 쓸수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1: 네.
0: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1: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Yes.
0: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죠? 그럼
1: 예.
0: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1: 영어
0: To learn,
1: 배우는 게.
0: learn English 하는 게.
1: Yes.
0: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2: 네.
1: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2: 네.
1: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2: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2: Yes.
1: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 네.
1: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2: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1: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2: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그죠, every week?
2: Yes.
1: 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l right, 다음은요. Oh dear,
2: mm-hmm.
1: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2: Yeah.
1: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2: Oh dear, that's not good.
1: That's not good.
2: Yeah.
1: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2: Oh dear, it's raining outside.
1: There you go. 하나 더요. 어,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일단.
2: Oh, dear.
1: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2: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2: Oh, stop playing game.
0: Give me some more allowance.
2: No. Save money.
1: Great job, you guys.
2: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월요일부터 깔끔합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2: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1: 그렇죠. 이건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2: Yes.
1: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2: 네.
1: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2: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곤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히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린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6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귓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 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조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은 마치 퀵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리산의 여름이 오자 초록의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무더위에도 그 초록을 거두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조심히 와요, 조심히.
2: 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데, 예,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이게.
0: 산이 준 귀한 선물로 형제가 빚어낸 한 그릇.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음식.
2: 아,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3: 비빔면.
2: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0: 가슴 속까지 얼얼해지는 차가운 물냉면이냐, 새콤달콤한 비빔냉면이냐 고민마저 즐거운 살얼음 동동 냉면으로 혀끝 바캉스를 떠나봅니다. 세계 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지리산. 그 큰 산을 품은 하동에서 나고 자란 김종관 씨는 오늘도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2: 제가 지금 지리산을 걸은 지가 55년 차예요. 그 1년에 하여튼 300일 정도 올라가. 야, 65일 빼는.
4: 지금 찾아가시는 곳은?
2: 지금 찾아가는 곳은 지리산에 있는 그 숨은 비경인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이 궁풍폭포라 해가지고 이 막 그 비가 많이 와고 물 떨어지면은 물소리가 궁궁궁궁 흔들어서 궁궁폭포라.
0: 지리산에는 쥐집처럼 산을 오르내려야 비로소 발견하는 숨은 곳들이 많습니다. 세차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쿵쿵쿵. 자연의 소리대로 이름 붙은 쿵쿵폭포도 그중 하나입니다.

0: 지리산에는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폭포가 아니고 다들 이름 있는 폭포는 거의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 그 상꾼들이 거기에 맞도록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명 폭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이고, 차와, 차와. 이거 지금. 아. 이 지리산 계곡물이 이렇게 시원해요. 사실상 여기서 한 30초를 손을 못 담가.
1: 종관 씨가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이유. 지리산이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제가 이제 남이 알려지지 않고 남이 볼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 카메라에 담아놓는 거예요. 48년째 지금 얼마를 찍었냐 하면은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500만 장 찍었어요. 500만 장.
1: 50년 가까이 지리산을 기록해온 종관 씨. 10살 무렵 할아버지와 함께 오른 지리산에 반해 산을 누볐고 카메라도 들었습니다. 그 산의 마을, 꽃, 구름, 여명, 작품 하나하나에 그가 걸어온 오랜 발길이 담겨있지요.
0: 자, 오늘 내가 갖고 다니는 보물이야, 보물. 이게요. 이 지리산 구경 다 한 놈들이야. 와, 멋지다. 행복지.
1: 폭포를 벗삼아 나누는 시원한 차 한 잔도 종관 씨가 수십 년째 지리산과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0: 자, 폭포야, 너도 한 잔 오고 나도 한 잔 하자. 자, 너도 한 잔 해. 자. 이야, 제가 한 잔서 딱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면 신선이. 신선님은 따로 있습니까? 이러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고.
1: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다 잘 알려진 화계면에 그의 터전이 있습니다.
2: 아이고, 어디 갔다 온디야?
0: 아, 저 사진 찍고 온다. 뭐 오늘 좋은 거 담았어요.
2: 아, 못 담았어. 내일 작업아 냉면 만들고.
3: 아, 그래. 요 분석 더운데.
2: 따놔야 또 작업을 하지.
0: 그러니까 날씨 더운데 고생.
2: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너무 급해지네. 같이 내려갈까?
1: 카메라 대신 집어든 장갑.
4: 사진 작가 아니셨어요?
0: 아, 예. 지금 저 사진도 해야 되지만은 촌생활에 일을 많이 해야 돼. 아, 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 예. 사진 찍어가고 답 없다. 이 예술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1: 종관 씨는 사진 작가이기 전에 농부이기도 합니다. 동생 종희 씨와 30여 년 일궈온 야생 녹차밭. 여름이면 그야말로 무성한 덤불 숲입니다.
4: 좋은 그림이에요.
0: 그렇죠.
4: 남들 보면 녹차인 줄 모르겠어요.
0: 네, 아주 오래된 거예요.
4: 얼마나 됐어요?
0: 이게 한 20년 정도. 20년. 네,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따고 이렇게 한 재고 하니까. 네. 네, 오래가요.
4: 아, 그러면은 뭐 관리를 하시는 아니신가요?
0: 뭐 이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병충해도 붙고 그런데 이렇게 야생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요즘에 보면 뭐 말차해가지고 차광 재배하죠. 자연스럽게 차광 재배가 되는 거예요.
1: 햇빛을 가려 찻잎의 맛과 향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차광 재배. 형제의 야생 녹차밭은 숲 그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자란 찻잎은 잎이 두껍고 결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0: 색상은 아주 연녹색으로 바라고 향은 녹차의 그 풋풋한 향이 아주 깊이 나죠.
1: 기계가 들어오기 힘든 숲속의 밭이라 손으로 직접 수확하지만 그만큼 애착도 깊습니다.
0: 지금 제가 이 산 지가 12대째 살고 있어. 녹차 따고 나면 다 버리는 게라. 그래서 이걸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걸 녹차를 먹을 수 있는 녹차는 없을까.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으이, 자. 완전 한진대, 한진.
3: 아, 지게 한진대.
0: 한 50kg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먼저 나 좀 밀어주고 했던. 아, 너무 무거워. 오늘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습니다. 하나, 둘, 으이싸. 됐어요. 아이고.
2: 괜찮아.
0: 됐어, 됐어. 자, 가, 가.
1: 어깨는 무겁지만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보람된 시간입니다.
0: 으이차. 조심히 와요, 조심히.
1: 형제가 함께이기에 든든한 길.
0: 오늘 욕심을 좀 부렸는가 봐.
4: 세상에, 몸살 나겠다.
0: 오늘 좀, 사진 찍고 온다 그래, 잡아가지고.
4: 아이고, 이게 뭐야, 세상에.
0: 같이 하자고.
4: 어머나, 그래서. 아니, 형님, 저거밖에 안 땄네.
0: 그래, 안 땄다, 갖고 온다. 아이고, 죽는 줄 안다.
5: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많이. 고맙다,
4: 손님. 삼촌이 고생했다. 그, 새벽에 나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어디 나갈 때도 있고.
6: 어딜 그렇게 가죠?
4: 그리고 이제 한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뭐 어디 나와 있다 그러고. 근데 오늘은 어쩐지 조금 배 가지고 왔네. 이것도 아마 시동생이 다 뱄을 거예요, 아마. 설사 자기가 뱄다 해도 안 믿어,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
0: 내가 오다 이게 내고.

0: 내려왔다니까. 가방, 이 무거운 가방 메고 내가 이걸 끌고 내려왔어. 너 말해갖고.
1: 그래도 오늘 많이 해줬어. 떠갖고 배가 중간에 만나가 싸고 메고.
0: 아이고 죽겠다.
1: 내일 작업하면 충분하겠구만.
2: 70이 되더니 이제 70이 다 되어 가더니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보네. 이제 빨리 깝시다 이거.
1: 빨리 따야지. 그것도 시들기 전에.
3: 산을 내려와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찻잎이 마르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거든요. 이 과정도 손으로 하는 일. 번거로워도 찻잎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2: 아,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1: 아니 뭐 네. 기계로 저 배 가지고 이렇게 싼 걸로 막 기계로 하면 되는데 막 줄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2: 그리고 잎도 이렇게
1: 이게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3: 넓고 험한 밭을 일구는 형을 돕기 위해 온 동생 형은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2: 아주 파릇파릇 이 녹차 잎처럼 파릇파릇 총각을 이 향골에다 데려다 놓고 청춘을 보냈습니다.
0: 아 그때는 이제 또 일을 사람도 없고 또 일을 또 사실 이걸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예, 가르쳐 놓고 이제 일이 하면은 잘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됐지. 잘 됐는데 뭐.
3: 형제는 새 순만 따고 버려지던 잎을 활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갓 수확한 생잎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 생잎을 갈아 즙을 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 야생 녹차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아주 진녹색으로 나.
0: 밀가루,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물, 뭐 소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 다양하게 들어가.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딸기까지는 그래도 한 3년? 네.
3: 은은한 녹차 향은 살리면서도 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반죽하고 면을 뽑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형제만의 배합을 찾아냈습니다. 냉면 어서 맛있게 만들어 봐야죠. 물이 팔팔 끓기를 기다렸다가 면을 넣으면 집중해야 하는 시간 30여 초. 짧은 시간에 익혀야 쫄깃함이 살아납니다. 찬물에 빠르게 헹궈 면의 탄력을 잡아줍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초록빛 면발, 여기에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원한 한 그릇 녹차 물냉면. 새콤달콤한 양념이 면발과 어우러지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녹차 비빔 냉면.
2: 야, 여러분 역시 냉면이 녹차 냉면이 최고죠.
1: 자,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비빔면. 내가 항상 해도 맛있어.
2: 야, 그래도 삼촌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다, 그지? 이 좋은 산에서, 산 속에서 냉면도 먹고.
1: 그걸 이제 느끼냐?
3: 무더운 여름, 푸르른 지리산을 혀끝에서 통째로 맛보는 기분입니다. 형의 또 다른 아지트로 향합니다.
0: 요가 꺼져야죠.
3: 가족들을 위해 형이 찾은 숲속 계곡.

0: 아, 1도 숨은 비기니.
1: 많이 앉아갖고 심은 것만 신선이 따로 안 돼. 따로, 그러니까 그만 나오는 게 좀.
2: 무릉도원이라 그럴까? 여기 오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1: 수박 하나 먹을까요? 수박 하나 먹읍시다.
3: 이야, 와, 오늘 제대로 골랐다.
2: 와, 오늘 잘 먹겠습니다.
0: 야, 맛있겠다. 내가 더 맛있는 것 같다.
1: 이거 진짜 맛있다.
0: 와, 그럼 맛있다. 기분하고.
1: 지리산은 그만 막 비서지가 따로 없어. 막 이거 나오면 그만 바로 집 앞에 문 열면 비서지라.
0: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뭐 건강하게 또 저렇게 사진 찍는 비경도 한 번씩 보고 그런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4: 지리산 덕에 올여름도 참 시원합니다.
5: 전체입니다.

0: 훈훈한 물에 노랗게 구워야.
1: 아우, 죽이네, 이거.
2: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3: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2: 이야,
3: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2: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3: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2: 나 왔어. 나 왔어. 나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3: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2: 와, 시골아!
3: 평균 해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4: 야안 전체가 차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 시작됐나 보다. 오, 시작됐어.
3: 갓 수확한 찻잎이 거래되는 시장의 활기부터
4: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3: 사랑스럽고 귀여운 판다도 만나고
2: 3대, 4대, 5대, 6대 전승자.
3: 배를 이어온 멍딩차도 만들어봅니다. 차를 이렇게도 마신다는데요? 멍딩산이 이어온 다해까지. 판다와 차이 도시로 떠납니다. 중국에는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가야 한다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로 통하는 3.18 국도인데요. 특히 청두와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를 잇는 구간은 3.18 국도 여행의 핵심으로 꼽히죠. 티베트로 가는 길. 그 첫 여행을 쓰촨성의 야안에서 시작합니다. 야안은 쓰촨 분지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분지가 끝나고 티베트 고원이 시작하는 경계가 되는 곳이죠. 옛 참하고도의 시작점이자 티베트로 향하는 3.18 국도의 관문도시이기도 합니다. 3.18 국도는 상하이에서 라싸를 거쳐 네팔로 이어진 긴 도로인데요.
2: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천장남로라고 불리우는 이 바로 3.18 천장남로길입니다.
3: 외국인이 티베트 라싸로 가려면 티베트 여행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2: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냥 기분 좋습니다.
5: 끌어들이는 그 마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겁니다.
3: 가다 보면 실제로 길 위의 여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마다 가는 방법은 달라도 기꺼이 험난한 고갯길에 모여드는 이유는 3.18 국도가 이번 생에 꼭 가봐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5: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라싸 포탈라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3: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여행 중인 신혼부부를 만났는데요. 짐이 한가득입니다. 신발에 방수 커버까지 챙긴 걸 보니 이번 여행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2: 진짜 나 그 라싸 구월라에?
6: 매요. 전 구이저.
2: 구이저 취 라사 스무스. 아, 네. 산이 오빠. 아. 야, 왜서 뭐 취 라사나?
6: 성완완 성완 구자오.
2: 아, 老婆.
6: 还好路上的非常多.
7: 因为318串联了很多各那种旅游的一个城市，所以说为什么到处都写着一个318慈善币价。
3: 이 노란 스티커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사인. 318 국도 여행자라면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318 국도를 테마로 한 여행자들의 집결지인데요. 스촨에서 티베트로 이어지는 이 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5: 저 뒤에 우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1956년에 발행된 우표입니다.
3: 스촨과 라싸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을 기념한 우표인데요.
5: 횡단 산맥과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아울러서 가는 길이 진짜 318 국도다라는 그걸 기념하는 우표잖아요.
3: 그래서 이곳은 국도 대장정을 앞둔 여행자에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덕분에 중국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5: 왜서 뭐치 쌍이 오빠 하나? 왜서 뭐 곤도론 취 라사?
8: 人一生必须要去一次拉萨，去一次西藏。他们把这个自驾生活方式当做一个自由的一个过程。
3: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주위가 온통 초록빛입니다. 2000여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차나무를 심었다는 멍딩산은 세계 차 문화의 발원지이자 차 재배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000년 이상 황실에 진상된 공차와 차마고도를 통해 티베트에 전해진 장차가 모두 멍딩산에서 재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차밭. 축구장 약 36,500개를 합친 규모로 중국 전체 차 생산량의 약 1.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죠. 멍딩산으로 향합니다.
2: 몽자 덥다,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 산 정상이 안개에 가려 있고 구름에 가려 있고 또는 이슬에 가려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차나무가 자라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에 이곳에 인류 최초로 재배차를 심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는 고요한 멍딩산의 아침. 하지만 현실은 바쁜 하루의 시작입니다. 비닐로 온몸을 단단하게 둘러싸는데요. 찻잎을 따러 갈 채비 중입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되는 찻잎 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9: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我是蒙里山的五代自产人。啊，是吗？罗岩。啊，哈哈哈哈。첫
3: 만남에 저를 집으로 초대해 줬는데요.
2: 아이고야.
9: 96岁啊，罗生中老爷子啊，这个我爷爷。

0: 6대 전승자.
1: 我们的第一代是这个光绪年间的，第二代是宣统年间的绿茶，绿茶和黑茶为主。主要做这两个茶，我来给你翻译一下。他以前当过茶马背夫，就是背着那个我们叫的雅安藏茶，把他背去康定，康定那边再换人，又把他背到西藏，
2: 出入的了。
3: 哦，没有出路。哦，经济来源的话，
4: 以前是，
3: 不好找。
4: 是吗？明白明白。
3: 因为我们在小的话，就是受了那个五八九年，
4: 是
3: 又没有饭吃。
1: 李老师，
3: 是吗？
4: 这个就是我们蒙里山的真正的山上的原料做的，用传统工艺做的。
5: 蒙顶甘露，闻到蒙山风味佳，洞天深处宝烟霞。冰消剪翠，仙春叶，死水香山绝品花。若叫陆羽辞公论，应是人间第一茶。찬잎이 춤을 추듯 오르내리는 이유는 잎의 하얀 솜털 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맺혀 풍선처럼 끌어올렸다 터지면서 내려앉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야안 최고의 멍딩차는 1200년간 오직 황제에게만 허락된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0: 이야, 아주 온화하고 너무 튀거나 세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차를 안 마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차를 찾을 것 같아요.
5: 차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차를 만들어 온 전승자들.
2: 이거
0: 맛이 괜찮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랑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큰 자랑을 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6: 차예하오.
5: 멍딩차라는 위대한 유산이 전승자들의 손끝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멍딩산에 왔는데 차밭에 가봐야죠.
0: 야, 非常好啊. 对啊.
2: 来给帮我们四川话.
0: 蝙蝠吗?
7: 叫那个.
0: 보호동물이 지금 있답니다. 아, 두꺼비. 두꺼비 밑에.
2: 今天晚上加个菜.
5: 두꺼비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허가 없이 야생 두꺼비를 함부로 잡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0: 옥황상제 9번째 아들이 두꺼비인데 두꺼비는 재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5: 오늘 두꺼비를 봤으니 찻잎 수확 잘 되겠죠?
0: 아이고야.
5: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찻잎을 바구니 가득 채워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알고 보니 5대 전수자의 어머니십니다.
0: 야, 이미 등에 따신 게 한 바가지네요, 그냥. 아, 좋다.
5: 찻잎 따기 딱 좋은 날입니다. 지금은 올해에 두 번째 찻잎을 따는 시기. 멍딩산의 차나무 재배는 기원전 53년 오리진 선사가 일곱 그루 차나무를 심은 이후 2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에는 오직 싹 하나만 골랐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잎을 따야 할까요? 싹 하나에 어린 잎 하나를 기준으로 땁니다. 두 번째 수확 시기부터는 잎을 따는 기준과 만들어지는 차의 종류,

0: 그리고 맛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위로 잡아당기면서 따래요.
0: 찻잎을 딸 때는 손톱을 쓰지 말고 손가락 살로 톡 따는 것이 기술.
1: 제게 좀 더 크네요. 역시 전문가는 좀 작은 걸 따시나 봐요.
2: 这个就是我们的战利品，待会儿马上把它炒出来喝。
0: 과연 어떤 차가 만들어질까요?
1: 수공조도 수공빵.
2: 네. 오. 战利品 나와.
0: 이곳은 5대째 사용 중인 차 작업장. 전통 방식 그대로 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찻잎은 불필요한 수분을 날려주고 그 다음은 높은 온도의 솥에서 빠르게 찻잎을 덮어냅니다.
1: 와, 홍시향아. 야, 향이 너무 좋아요.
0: 생님 내부의 효소 활동을 중단시켜 풋내를 없애고 맑은 녹색과 향을 가둬두죠.
1: 역시 야, 멋있습니다. 손이 꼭 용 한 마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0: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견디는 고된 작업. 덮은 찻잎을 살짝 식혀 차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가볍게 비벼줍니다. 끝났구나 싶을 때 다시 시작되는 과정. 세 번 덮고 세 번 비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1: 말리는 자체를 솥 안에서 말려서 녹차로 만들어내는 거죠.
0: 새싹보다 조금 더 자란 잎을 따서 맛이 더 진한 것이 특징.
1: 몽딩 마오퐁이라고 하는 몽정차입니다.
0: 이 차는 맛도 훌륭한데 가격까지 좋아 대중적인 차로 인기가 높습니다. 차향으로 가득했던 하루의 끝.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궁이 있는 부엌도 오랜만인데 그 속에서 꺼내는 고추도 신기합니다. 불향리 핀 고추는 마늘과 함께 이 집만의 비법 양념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양념으로 만든 요리는 오리알을 오래 숙성해 만든 피단입니다. 이번에는 뜨뜻한 탕 요리. 우리는 보통 생으로 먹는 오이를 탕에 넣으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돼지고기를 훈연 건조한 라로가 빠질 수 없죠. 저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밥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디나 집밥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차려주셨는데 농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0: 먼저 특제 양념으로 완성된 피단부터 먹어볼까요?
2: 역시 맛있어?
1: 딱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오리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0: 야, 이거 야 안에 와서 밥도둑을 찾았습니다. 라로우는 큰 돼지로 만들어야 긴 훈연과 건조를 거쳐도 고기가 퍽퍽해지지 않는답니다.
4: 这是猪身上的屁股那一块，就是这个，这在贵客就用这个。
0: 음식으로 환

0: 근데 준 저녁 시간. 정성과 손맛이 담긴 농가의 밥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갑니다. 하루의 끝, 차 한 잔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멍딩 차의 깊은 맛과 향에 빠져들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1: 아, 워서 한국 라이더 전징윤.
2: 니하오.
1: 몽정산에 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용행 18식이라고 기회를 보여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0: 어느새 사람들도 모여들었는데요. 용행 18식은 멍딩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으로 무술, 참선 등을 차와 융합한 가도예술입니다. 주둥이가 긴 주전자를 이용해 용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18가지 동작으로 차를 따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찻잔에 정확히 차를 따라야 합니다. 긴 주둥이의 길이는 1m 정도.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찻잔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기의 출장비는 우리 돈 약 3만 4천원에서 4만 5천원 선.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시간입니다. 용행 18식의 화려한 기회가 절정으로 향해 가는데요. 현지인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도 없이 훅 들어와 버린 고난도 동작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최소 2년은 연마해야 가능하다는 비룡의 모습. 물끝이 정확히 찻잔에 꼽힙니다. 야. 이렇게 용행 18식의 시연이 끝났습니다.
3: 한국 음악이.
1: 谢谢. 어, 야. 저거 후 거의 가마. 뭐 거의 가마.
3: 거의 教一下. 야.
0: 야. 들어보니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1: 이렇게 생겼네요. 생긴 게.
0: 화려한 기회는 8살부터 시작한 오랜 수련의 결과물입니다.
4: 绿茶会偏多，就是我们的这个代表性的，就是我们的蒙顶甘露。啊，一般情况下我们不能用沸水去直接冲泡它，因为它比较细嫩。100度的沸水倒进去以后，经过我们再摇晃的过程中，铜壶会快速的散热，大概就是在85度到90度之间。所以说冲泡的口感呢，也会是最好的口感。
3: 学一招。
1: 把这招学会带到韩国去，要不要试试？哦，不会，再试一下。哦，不会。
0: 갑작스런 제안에 거부를 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4: 左手抓住壶管三分之一处，对准盖碗，一、二、三。
0: 기본 동작 몇 가지 배워보는데, 어 이게 됩니다.
4: 虎口张开。
0: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이야, 이거.
5: 짜요.
4: 에이.
1: 수주야.
4: 1, 2, 3.
5: 짜요.
4: 1, 2, 3.
3: 야, 이거. 아이고.
1: 야, 이거 쉽지 않은데.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절반은 성공. 이번엔 가장 어려운 동작을 해보자는데요.

0: 看我要跑开了，要速度，我怎么办？猪猪猪猪猪！
1: 과연 로양 씨는 저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의 운명이 제 몸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경원의 용행 18식 덕분에 오늘 밤 모두가 웃는 것 같아 저도 행복합니다.
2: 非常好.
3: 点赞来我们喝一个啊妈妈我哎呀会有啊
1: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에 오늘의 추억을 담아봅니다. 정든 멍딩산의 푸른 차밭을 떠나 야안의 명물 판다를 만나러 갑니다. 야안의 북쪽 산맥이 감춰둔 원시의 낙원 비펑샤에 도착했습니다. 비펑샤는 해발 700m에서 1970m에 달하는 고지대 협곡으로 1년 중 약 200일 이상이 짙은 운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년 내내 높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천연 온실 같은 기후를 자랑하죠. 이런 환경 덕분에 비펑샤는 판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4: 사천성은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판다입니다. 사천성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국보라고 생각하는 동물인데요. 아주 귀여운 판다를 보러 왔습니다.
1: 사실 푸바오를 만나고 싶었지만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아 비펑샤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기지로 왔는데요. 푸바오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4: 오! 나무 위에 판다가 올라가 있어요.
1: 첫 판다인데 얼굴을 보여주질 않네요. 이곳의 판다는 모두 자이언트 판다로 쓰촨성을 비롯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입니다.
4: 너무 귀엽습니다. 오자마자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1: 지금 시간이 판다들의 휴식 시간과 겹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마다의 자세로 잠든 모습도 너무 귀엽습니다.
5: 저기 애들이 죽수 먹고 있는 애가 있어요.
1: 자이언트 판다는 검고 흰 독특한 털무늬와 순한 인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을 대나무를 먹은 데 씁니다.
6: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엽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단단한 대나무를 과자처럼 맛있게 먹고 있어요.
4: 판다를 만나면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대나무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사실 판다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고 쉬고 또 먹는 것. 어쩌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일상이 판다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이 두 판다는 각자 판다다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판다 앞에서는 누구나 무장해제. 카메라 셔터 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비펑샤 판다 기지는 단순히 판다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자이언트 판다의 보존과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해외에서 돌아온 판다들의 적응을 돕는 공간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판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4: 야, 갑자기 자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1: 대나무만 먹는 줄 알았던 판다에게도 영양 보충용 간식이 있습니다. 주식인 대나무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것인데요. 쌀, 옥수수, 콩가루에 각종 영양제를 섞어 만든 간식으로 판다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4: 아, 먹을 걸 들어가서 주나 봐요. 아, 이거 아쉽네. 밖에다가 이렇게 주면 좋은데.
1: 자, 다들 잘 먹고 나와라.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1869년 프랑스의 한 선교사가 판다를 발견한 곳이 야안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판다의 고향. 157년이 흐른 지금 비펑샤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이언트 판다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낙원이 되었습니다. 또 비펑샤의 환경은 그야말로 판다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원하고 습한 기후는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하루의 대부분을 좋아하는 일로 채우는 판다가 살짝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또 식사 중이네.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귀여움 그 자체.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판다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0: 熊猫是我们的国宝。国宝。对，熊猫可能在每一个我们中国人心中，它就非常的憨态可掬，就是可爱。哦，可爱。非常可爱，非常的萌，非常的好玩。哦。啊，大概是这样一个感觉。是吧？哎，像我说的花花。哦。就是中国最有名的。哦。女明星。哦，是吗？对。其实中韩熊猫都很友好，然后希望中国和韩国的友谊也会越来越好。是这样。
1: 판다와의 만남은 이번 여행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판다들이 오랫도록 이 푸른 숲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다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어느새 풍경이 바뀝니다. 축구장 약 940개 크기에 달하는 드넓은 차밭을 의미하는 만무다원. 만무다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 야안의 차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안의 차 생산량은 연간 약 12.1만 톤. 스촨선 전체의 26%. 차 산업의 총 수입은 254억 위안으로 약 5조 7,400억 원에 달합니다.
3: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차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4월 초 야안의 차밭은 차나무가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품는 시기입니다. 찻잎 한 장 한 장은 봄 햇살과 안개, 비가 길러낸 시간을 머금고 야안 차의 향과 맛을 완성합니다.
3: 야안의 차밭을
1: 백만무라 그러거든요.

0: 일무가 200평인데요, 대략. 만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다원인데, 100만무 다원이면 이건 뭐 끝이 없는 야안 전체가 차밭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디를 향하든 차밭과 마주하는 곳. 길가로 마을로 초록빛이 이어집니다.
1: 니하, 니하. 저거 是 시엔 님吗?
2: 시엔 님. 사이.
1: 사이. 去哪里야? 저양.
2: 双鹤.
1: 11点那个买菜是不是?
2: 8点半有趟。8点半?
1: 근데 그래도
0: 이 안이 다 찻잎이라는데요.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1: 우와, 요 생잎을 갖다가 이제 교육시장에 내다 파실 거랍니다. 저 진티엔 잡성 차이도.
2: 보세요.
1: 조디엔.
2: 240cm, 240.
1: 이베이스?
2: 야.
1: 140 궁진 아 진인데 그러면은 70kg 정도 된다.
2: 70공기.
1: 우와.
0: 잠시 후 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가공된 차 거래 시장은 가봤지만 생찻잎만 거래하는 시장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바로 쌍허 생엽 거래시장. 중국 서남부의 대규모 생찻잎 전문 거래시장입니다. 찻잎 거래를 위해 매일 아침 찾아온다는데요.
1: 이야, 3륜차 오토바이 막 가는데 뒤에 차잎이 하나가득 실려 있습니다. 야,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될 텐데. 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와.
0: 시장은 사람과 오토바이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는데요. 하루에만 수십 톤의 물량과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개장 시간 전까지는 문이 닫혀 있어 대기줄이 생기는데요.
1: 저기 소모소 카이먼나?
3: 스위디엔.
1: 스위디엔. 이거반 샤우스 이호. 단수 왜서모 저모 너무 자고 올라야?
0: 개장까지 한 시간도 더 남았는데 시장은 벌써 인산이냅니다. 이 줄은 도보 전용 통로.
1: 이쪽은 딱 짊어지고 오셨어요, 전부.
0: 대나무 바구니를 등에 지고 걸어오는 소규모 농민 전용 통로죠. 매일 찻잎을 메고 시장에 오는 것은 차 농부들의 일상. 수확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값으로 매겨지는 자리니까요.
1: 첫 번째 판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판매예요. 첫 번째 판매는 아까 8시 반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0시 반인데 야, 많이 오셨습니다. 재배차지만 너무 멋있죠. 이런 모습은 너무 고차수 차밭에선 볼 수 없는 또 다른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0: 이 찻잎들을 다 어디서 땄는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 차례를 기다리는 얼굴엔 기대가 묻어납니다. 이때 갑자기 술렁이는 사람들.
1: 시작됐나 보다. 뭐 지진 난 것처럼 지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일어나가지고 줄 서고 있습니다. 와.
0: 드디어 개장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좀 전에 여유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그야말로 차 시장 오픈런. 이분은 과연 몇 시에 왔길래 1등으로 도착하셨을까요? 뒤쪽으로도 진입로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쪽도 상황은 마찬가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장 입장!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시간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자리 싸움.

0: 일단 구매자의 눈에 잘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 너머의 줄도 움직이고 저도 이제 들어갑니다.
1: 엄청납니다. 엄청나와. 야, 최고입니다. 최고.
0: 겉에서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곳만의 질서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정신없는 것은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1: 중간에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0: 이제 좋은 자리를 골라 찻잎을 잘 보이게 진열하는데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찻잎을 손질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지금부터는 구매자와 생산자의 본격적인 일당 시간. 판매가 쉽지 않네요. 그러다가 구매가 결정되면 가격은 그 자리에서 바로 흥정하고 정합니다. 한쪽에는 대형 차 가공 공장에서 나온 트럭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찻잎이 가장 비싼 시기는 새싹차를 수확하는 3월. 찻잎을 트럭까지 옮겨다 주면 진짜 거래가 끝납니다. 농부에게서 거두어들인 야한의 봄이 트럭을 가득 채웁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손으로 장부를 쓰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등이 가벼워진 만큼 주머니는 무거워졌길 바랍니다.
1: 진텐 첸 마일로마 자예 마일로마 마이 하울로마 마이 하울로마
2: 마이 하울로
1: 어 딱까지 또 사첸 이진 이진 또 사첸
2: 상하우
1: 상화이 우
2: 어
1: 취년 더 짜고 진년 더 짜고 저모양
2: 취년 사불 작년 네
1: 차불 어 차부도
2: 화성은 70세로 57년
1: 전도 어 회창 연칭도 간주라 우 우수세 부터 우수세도 간주야 전도
0: 평생 차농사를 지으셨다는 어르신의 손은 굳은 살과 찬물로 물들었지만 아직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빈 바구니는 오늘의 일을 마쳤다는 증표이자 내일이 다시 채워질 거라는 희망의 자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고 다시 비우기 위해 땀 흘려 채우는 삶의 순리. 농부는 내일도 변함없이 치열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야안의 봄은 뜨거웠습니다.
1: 드디어 이제 야안을 출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라싸로 가는 길인데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0: 야안의 시간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3.18 국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 드디어 티벳 문화권에 왔습니다. 백탑이 보입니다.
0: 확연히 달라진 거리의 풍경.
3: 장족의 문화권으로 들어왔습니다.
0: 지형도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수천 미터 고도로 올라가는 고산 진입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3: 4,000m 첫 번째 4,000m 고갯마루를 넘었는데요.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춘 지나서 첫 느끼는 눈이어서 기분은 좋은데 그냥 영하로 뚝 떨어져 버리네요.
0: 붉은 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1: 지금 돌들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빨갛습니다.

0: 뭐, 안 묻고요. 야, 묻진 않는데,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는 빨간 게 조류 때문에 그렇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 공가산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붉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너무 이쁩니다.
1: 높은 고도와 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붉은 조류로 뒤덮여 강렬한 붉은색을 띠는 거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붉은 돌들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그길 끝에 주변의 돌로 쌓은 탑이 서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르텐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평안과 공덕을 쌓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저도 이번 여행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투파 하나가 수미산, 카일라스 같은 수미산이라고 믿었고, 초르텐은 우주의 중심이자 성산인 수미산의 상징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공가산. 티베트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0: 318번 루트.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늙으면 갈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2: 야, 디디, 라시아. 모를까봐.
3: 상담 완료 시 강력하고 빠른 회전으로 금방금방 자라는 풀과 가지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0: 검사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0: 다른 걸 떠나서 금속광산 금사리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도로와 패티의 대결.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반짝반짝

0: 둘 다 운동을 참 잘하네.
1: 맞아.
2: 고마워. 내가 패티보다 낫지. 어?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나 멋지게 타느라 늦은 거야. 나도 멋지게 탔거든. 아닌 것 같은데.
0: 저기 얘들아.
2: 어?
0: 이제 축구하러 갈까?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왔어요.
1: 어림없지. 야! 뽀로로! 여기야, 여기! 혼자 할 수 있어! 여기라니까!

0: 내가 더 멋지게 넣었어. 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 이번엔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0: 야, 받아라.
2: 우리가 나온 것도 모르잖아.
0: 계속 저러네.
3: 끝이 안 나겠어.
4: 아, 좋은 생각 있어.
0: 뭔데?
4: 모여봐. 그게.
0: 뭐야? 돌려줘.
2: 너희 누가 더 운동 잘하는지 알고 싶어?
0: 응.
4: 대결로 정하자. 어때?
0: 대결?
2: 어떻게?
3: 우리가 준비해 줄게.
5: 좋아.
1: 다음 날, 뽀로로와 패티가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0: 루피!
6: 들어와.
0: 안녕.
2: 딱 맞춰 왔네.
0: 뭘 하면 돼?
2: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돼. 더 빨리 만들면 이기는 거야.
0: 뭐? 그건 요리잖아.
2: 맞아. 아니야. 몸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걸.
0: 그래?
2: 그렇다니까.
0: 알았어. 해볼게.
2: 그럼 준비. 야.
0: 하고 이렇게 하면 우와. 내가 더 빠르네. 루피. 미안.
2: 패티가 이겼어.
0: 안 돼.
1: 다음은 포비와 해리, 크롱이 준비한 대결이에요.
3: 이번엔 장작 패기야.
0: 뭐? 운동이 아니잖아.
3: 그렇지 않아. 장작을 패려면 힘이 세야 하잖아.
0: 맞아. 그런가? 더 많이 패는 쪽이 이기는 거야.
2: 알겠어.
0: 응.
3: 그럼 시작.
0: 흥. 흥. 흥. 흥. 흥. 흥. 흥.

0: 될 리가 없지.
1: 패티 대단해.
0: 야! 야!
1: 말도 안 돼.
0: 내가 더 많지.
1: 뽀로로가 이겼어.
2: 크랑크랑.
3: 축하해.

0: 우리 왔어.
1: 어서 와.
0: 이번엔 무슨 대결이야?
1: 응, 발명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돼.
0: 뭐? 그게 대결이라고?
1: 그럼, 날 도우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하거든.
0: 알았어, 일단 해볼게.
2: 뭐부터 하면 돼?
1: 우선 망치랑 못 좀 갖다 줘.
0: 알았어. 가져왔어, 나도.
1: 드라이브도 좀 주고.
0: 알았어.
1: 이것 좀 잡아봐.
0: 이렇게?
1: 저거 치워주고.
0: 응. 또 뭐 하면 돼?
3: 뽀로로와 패티는 열심히 애기를 도왔어요.
1: 완성!
4: 애기, 누가 이겼어?
0: 나지.
1: 그게 잘 모르겠는데.
4: 뭐? 빨리 정해줘.
1: 아이, 그럼 물 좀 가져다 줄래?
4: 물?
0: 어? 자, 여기.
1: 아, 좋아. 이번엔 뽀로로가 이겼어.
0: 아자!
4: 그런 게 어딨어?
0: 역시 내가 낫다니까.
1: 잠깐! 아직 하나 더 남았어.
4: 뭐?
0: 정말?
1: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포비네 집으로 먼저 옮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0: 그 정도야 쉽지.

0: 0점이네?
1: 어, 정말?
0: 어쩌지?
2: 얘들아.
1: 어?
2: 잘 왔어.
0: 방금 파티 준비 끝났거든.
1: 어, 파티?
3: 크랑크랑!
4: 어서 와!
0: 이게 다 뭐야?
2: 다 너희가 한 거야.
0: 어? 우리가?
1: 왜?
0: 이 모닥불은 너희가 가져온 장작으로 만든 거고,
5: 이건 너희가 만든 반죽으로 구웠어.
1: 우와. 그럼 저건?
3: 저건 불꽃놀이 기계야.

0: 둘다 고마워.
1: 고마워.
2: 나도 고마워.
0: 정말 멋져.
3: 아니야.
4: 우리가 뭘.
5: 자, 그럼 이제 먹을까?
1: 좋아.
0: 와, 맛있다. 정말.
6: 동점이면
7: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 거야?
4: 당연히 나지.
0: 아니야, 나라고. 나라니까. 나야.
4: 또 저런다.
8: 뽀로로, 패티, 이제 그만.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0: 네가 친척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3: 우와, 나도, 나도. 응, 응, 나도 해주세요.
1: 버튼아, 사랑해.
3: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너 뭐 하는 거야?
2: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3: 버튼이 너!
4: 초코는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볼이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해야겠네.

0: 뭐야? 목줄도 안 하고?
1: 에? 저러면 안 되지. 버튼아, 위험해. 이게 정말 왜 이래?
2: 내가 받았어.
3: 이래도 덤빌 거야?
2: 시리우스.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4: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이거 어맨이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0: 동물학대요?
2: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0: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2: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4: 버튼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2: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1: 더럽다뇨? 못 참아.
4: 못 참으면 뭐?
1: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4: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1: 그거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2: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 뿐이야.
1: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2: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4: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1: 뭐라고요?
0: 아, 말이 안 통하네.
2: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4: 여보! 여보, 위험해!
1: 버튼아! 버튼아!
5: 버튼아, 어디 있어?
1: 버튼아!
2: 어디로 갔지?
1: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0: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1: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6: 마리 팀장님!
7: 이안아, 무슨 일이니?
1: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7: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8: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훈련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타이탄 액션! 자, 버튼아! 시리우스! 대체 어디 있는... 버튼아!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튼아!

0: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어?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5: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이거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큐브 본부 침투 작전.
4: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어? 아, 무슨? 어?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이런! 내 스타코어! 안 돼!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5: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4: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5: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6: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7: 큰일 났어!
5: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7: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8: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5: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9: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0: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1: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아,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2: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1: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2: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3: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2: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4: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1: 오,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4: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2: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보니만 믿어. 나라 보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3: 서둘러 도니.
2: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0: 잘했어 도니.
2: 조심해야 해.
3: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0: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0: 조심해 도니.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아하,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와우, 휴, 해냈어. 여기.

0: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1: 골든보이를 잡아!
0: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1: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0: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0: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1: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0: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3: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0: 에?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3: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1: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0: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1: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4: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1: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4: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5: 난 준비 완료야.
6: 셋, 둘, 하나. 슈퍼 디스폴 에너지 발사.

0: 졸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 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언젠간 꼭 타고 말 거야.

0: 이거 봐라. 나 색종이로 배 잡았다.
1: 우와! 종이배 너무 귀엽다.
2: 뽀뽀! 종이배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여기 왜 왔지?
3: 그러니까 나 막 이렇게 개미가 집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론데.
1: 나도 별론데.
2: 커져라. 오잉 오잉. 개미야 안녕.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길을 헤매다 보니까 그만 여기까지 오게 됐어.
1: 아, 너 길을 잃었구나. 어쩌다가?
0: 친구들이랑 커다란 과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개미들이 가버렸지 뭐야.
3: 아이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다닐 때는 딴 데 막 정신 팔고 그러면 안 돼. 길 잃어버리기 딱 좋다니까.
0: 나도 알아. 근데 난 그것만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보게 돼.
1: 응?
0: 그게 뭔데?

0: 나는 원래 일밖에 모르던 개미였어.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아자 아자 아자. 오오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1: 아 비행기 사람 태우고 슝 날아가는 거.
0: 비행기? 그때 난 꿈이 생겼어. 나도 언젠간 비행기 타고 날아갈 거야.
1: 뭐?

0: 인생!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운다. 우리가 누구? 천하 무자 최고 개비입니다.
1: 하지만 내 꿈은 더 커져만 갔지. 주고 봐, 난 꼭 비행기 타고 갈 거야.

0: 슝.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0: 개콩이가 좋아하는 비행기. 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트 형제, 2번 라디오 형제, 3번 라면 형제.
2: 정답! 정답은 3번 라면 형제! 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라면 너무 먹고 싶다.
3: 우와, 나도 같이 먹자. 우리는
1: 라면 형제.
4: 정답. 나 이거 책에서 봤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1번 라이트 형제.
0: 오, 딩동댕 정답.
3: 우와. 우와,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5: 친구들!
6: 안녕!
5: 우리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

0: 아유, 개콩이 왜 숨어? 우리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1: 맞아. 우리도 개콩이 너처럼 파란 하늘을 훨훨 날고 싶었어.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비행기를 만든 거야.
2: 우와! 우와!

0: 우리가 꿈을 이룬 것처럼 개콩이 너도 비행기 타는 꿈 꼭 이루길 바래.
1: 그럴 수 있겠죠?
2: 당연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야? 문제? 문제 저거 내 건데.
3: 딩딩아, 오늘은 라이트 형제한테 양보하자.
1: 알았어, 알았어.
2: 자, 그럼 문제 낸다. 개콩이가 비행

0: 연기를 차려면
1: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공항, 2번 공장, 3번 공원.
0: 이 중 비행기를 타려면 가야 하는 곳은?
2: 정답!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해요.
0: 딩동댕! 정답! 우와!
3: 좋았어! 그럼 나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볼게! 고마운 아이템제!
1: 천만에!
0: 대콩이의 첫 비행을 응원해!
4: 후하! 우와! 짜잔! 그럼 우리는 개콩이가 무사히 비행기를 타길 응원하면서
3: 재미있는 퀴즈 풀어보자고! 동동이!
5: 댕댕이가 함께하는 떴다 떴다 비행기 퀴즈!
3: 잘 보고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가는지 세어보는 거야. 준비 시작!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모두 세 대!
5: 이번에도 비행기가 몇 대?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섯 대!
3: 이번에는 비행기가 몇 대? 와! 순식간에 날아갔어! 모두 몇 대였지?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대! 개콩이는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있겠지?
6: 아니... 나 여기 있어.
5: 개콩이너? 왜? 왜 비행기 못 탄 거야?
6: 그게... 내가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는데 난 저런 거 없는데. 그래서 나 비행기 못 탔어.
5: 에이, 개미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슬쩍 비행기 타지 그랬어.
3: 그래도 그럼 안 되지. 개콩이가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어디 없나?
7: 그러게. 그런 비행기가 있다.
5: 어디 있어?
7: 지금은 없지만 이제 만들어줄 거야. 바로 우리 지아가.
2: 내가?
7: 슝슝슝슝 짜자잔. 이렇게 색종이로 멋지게 배 만들었잖아. 비행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3: 아하!
5: 그래! 종이 비행기!
3: 우와! 그래! 종이 비행기면 내가 얼마든지 탈 수 있겠어!
2: 지아야, 부탁해.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만들어줄게.

0: 이야기 완성.
1: 우와 멋져.
2: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란 종이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시작해 주십시오.
1: 네, 전 노란 비행기 탑니다.
3: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탑승장에

0: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할게요.
1: 네.
0: 오, 좋습니다. 안전히 탑승하세요.
1: 네.
2: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1: 네, 나무님 티켓이요.
2: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1: 네. 이제 비행기 타볼까? 자.
3: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 목적지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 매우 화창하여 편안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1: 그럼 비행기 출발! 출발!

0: 비행기 타고 여행 재밌게.
1: 개콩이
2: 파이팅!
3: 친구들 너무 고마워.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4: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이쁜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모든 놀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0: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표정으로 말해요.
3: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4: 좋아, 준비됐지?
5: 하나, 둘, 셋!
3: 하나도 안 웃기거든.
4: 이래도?
2: 웃었다!
3: 아, 아니거든.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2: 너무 웃겨.
6: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7: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6: 네?
7: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6: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7: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8: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8: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대왕별님!
10: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1: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10: 지금 알 수 있는 건 ㅅ과 ㅈ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아이야.
11: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2: 아니요, 아이야 와서 좋은데요?
12: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13: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12: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11: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탱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2: 좋아요. 자음, 모음.

0: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1: 응?
0: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2: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3: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2: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4: 아.
0: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낀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웃겨? 한번 찍어볼까?
2: 웃긴 마음 팩트!
1: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5: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6: 개벽 화가 난다.
5: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2: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5: 어쩌지?
7: 개벽, 한글 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5: 죄송해요.
8: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해서 신. 작은 모험 대신.
1: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0: 잡았다.
1: 천지군. 파!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고.
0: 천지 너. 천지. 헛!
2: 어떻게 다 부서졌어?
3: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2: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3: 오잉? 정말?
2: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역 오, 고, 치읓, 이, 치. 이긋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3: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2: 찍어볼게요.
4: 슬픈 마음, 획득.
2: 와, 된다, 돼. 와.
3: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2: 와.
4: 기쁜 마음도 획득!
3: 와.
1: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3: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1: 어서 사진기를.
5: 그만둬!
6: 용맹치! 지진! 터!

0: 아이야.
1: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무서운 마음 획득.
2: 무서운 마음?
1: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3: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0: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4: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5: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4: 당연하지.
5: 그럼.
6: 요는 내가 쓸게. 하! 부메랑으로 요! 하! 하!
5: 어는 내가 쓸게. 흩! 지엇!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7: 네!
1: 히읗이 요를 만나 표!
7: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청! 표청!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10: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1: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표정!
9: 표정!

0: 기갑을 넣어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 및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을 넣어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풍선이 빵!
2: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3: 자.
4: 조심했어야지.
2: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4: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2: 와, 융타님 진짜 멋져. 최고, 최고.
5: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6: 천지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5: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오호.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헛! 쌍디읍, 아, 이응, 빵, 빵!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흉과 시옷, 천지. 흉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8: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9: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10: 네, 대왕님.
9: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1: 자오마, 모오마.
8: 무슨 일 있어?
2: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 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4: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12: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2: 풍선?
8: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11: 빵!
8: 어? 어? 빵? 맛있는 빵?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12: 알았어. 헛!
13: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8: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경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14: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4: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8: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4: 아, 내 풍선. 아, 내 풍선.
12: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2: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11: 그러자.
2: 자음, 모음, 변신!
8: 어서 글자를 찾자.
2: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4: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2: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풍선이야.
8: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15: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11: 천지.
15: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5: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12: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5: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8: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12: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짓!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야 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야 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대 용사!
2: 어? 이?
1: 야! 오!
3: 아이야 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야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야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오, 리을, 불!
7: 디귿, 아, 다, 불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5: 풍선이 다시 부풀었어!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쭉! 뿅망치로 우! 쭉! 뿅망치로 어!
7: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비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0: 하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우와! 풍선이 날아간다! 우와! 멋지다!
2: 풍선이 하늘까지 올라가!
3: 풍선이 올라가!
4: 구릉구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1: 빵!
4: 풍선이 터질 때도
1: 빵!
4: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1: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4: 그래 그래, 어서 먹자. 우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풍선!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4: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5: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4: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5: 언제 바뀌지? 위험해.
4: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5: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4: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5: 뭐하는 거야?
4: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5: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4: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1: 싸우려 공룡 대전. 이제 마지막 공격이야. 다이노 파워 펀치.
2: 우와 대단한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거야?
1: 다이노 파워.
3: 그거 진짜 어려운 기술인데.
4: 자 얘들아 회의 시간이야. 지구의 퀀텀 코어들을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게임 꺼, 제이민. 넌 TV 끄고 루시오.
2: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곧 시작인데?
3: 알았어, 알았다고.
5: 게임에 자신이 있나요? 어? 그렇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싼싸우리오 청소년 레이저리프트에 참가하세요.
2: 얘들아. 방금 TV에 우리가 찾던 퀀텀 코어가 나타난 것 같은데?
3: 저거 진짜 퀀텀 코어잖아!
6: 트로피로 만들었다고? 대체 왜?
4: 트로피를 타면 알 수 있겠지. 우리한텐 최고의 게이머가 있으니까 트로피는 당연히 우리께 될 거야.
1: 정말? 잘 됐네. 그게 누군데? 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된다고. 난 혼자 조용히 게임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야. 근데 대회는 정확히 그 반대잖아. 내가 워낙 티를 안 내서 모르는 모양인데 난 긴장을 잘하는 편이라고.
2: 다른 방법이 없어, 제이민. 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7: 게다가 이미 신청도 했어.

0: 정말 신나는데? 이렇게 큰 대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길 봐. 퀀텀 코어트로피아.
1: 아, 나 진짜 못하겠어. 땀이 나는 줄 몰랐던 곳까지 땀이 나고 있단 말이야. 소위 젤리가 된 것 같아. 컨트롤러를 잡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2: 할 수 있어, 제이민. 우리가 있잖아. 끝까지 너랑 함께 할게.
3: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입어야 하는 거예요, 대장?
4: 답답하긴. 이건 10대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니까. 우리가 10대로 보여야만 퀀텀 코어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춤춰! 좋았어.
1: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없어. 그냥 집에 갈래.
5: 환영합니다. 산사우리오 청소년 레이저림픽에 잘 오셨습니다. 먼저 게임 규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은 1대1로 당당하게 승부를 펼친 후 마지막 두 명이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2: 저게 진짜 퀀텀 코어가 맞긴 한 걸까?
6: 모르지. 이렇게 봐선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0: 괜찮아, 제이민. 다이노스의 운명과 그리고 지구의 운명이 다 네 손에 달려있다고.
1: 넌 손도 빠르고 머리도 아주 좋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2: 준비됐나요, 선수들?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
0: 본때를 보여줘, 제이민.
2: 1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할 공룡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서둘러 주세요. 가장 강력한 캐릭터부터 선정되고 있습니다.
3: 뭐해, 제이민? 대장, 시작했어요.
4: 난 너로 정했다, 런가?
1: 서둘러, 제이민! 좋은 캐릭터가 더워지겠어!
2: 선택 시간 종료! 그럼 대회 1라운드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쥐라기 대전투를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티라노 대 초강급 슈퍼 세고의 대결입니다. 시작! 티렉스 승리! 다음은 티타노 부하 대 바퀴테 팔로. 티타노 부하 승리!
1: 이겼다!
0: 지민! 다른 소리는 다 무시해! 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5: 다이노 파워를 보여줘, 제이미!
1: 윈달 미야!
0: 그래, 난 할 수 있어!
2: 벨로시랩터와 콩피의 대결입니다!
0: 마지막 한 방! 다이노 파워!
2: 콩피 승리!
0: 괜찮았어! 그렇지!
4: 이봐! 나!
2: 진정 마시고 다음 라운드 시작! 롱고가 지겠는데요?
4: 이봐!
6: 대장을 도와주자고.
0: 우리의 비밀무기 간다!
1: 뭐야? 내 컨트롤러! 안 돼! 행차!
2: 불리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롱고가 이겼습니다! 예!
1: 행차!
2: 티탄 오브 워와 콩피의 대결! 콩피가 여유롭게 이기고 있군요! 콩피 승리!
1: 멋있다!
0: 질 수는 없지.

0: 왔어!
1: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컴피 대 런거. 최종 대결을 시작합니다. 컴피 회전 동작이 예술적이군요. 오, 강력한 공격. 예!
2: 뭐 하는 거지?
3: 저건 반칙이잖아. 지금.
4: 다이노 파워 펀치.
3: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5: 안 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6: 알았어요 대장.
7: 우린 꺼졌어. 이게 무슨 일이지?
3: 야, 트로피 수여식인가요?
5: 이 트로피를 가질 수 있는 건 나뿐이야.
7: 민혁군들이 변장한 거였어.
6: 다들 준비됐지?
8: 다이노스터 변신!
5: 어서 공격해!